0: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소다팝 사자보이즈의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카 나무잎과 콜라 나무 열매 그에서 추출한 원액에다가 캐러멜 색소와 첨가물을 넣고 탄산을 더해서 만든 음료. 요게 여러분 콜라입니다. 콜라. 예. 이게 원래는 소화제를 대신할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하죠. 어쨌든 콜라가 처음 탄생한 해가 1886년. 올해가 바로 콜라가 태어난 지 정확히 14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탄산음료의 대명사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요즘에는 가당음료가 이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뭐 대신 제로콜라나 다이어트콜라 이런 것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극장에 가면 또 팝콘에 콜라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콜라 많이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좀 안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약간 햄버거 먹을 땐 어쩔 수 없어. 피자 먹을 땐 또 어쩔 수 없어. 네네. 약간 이런 부분. 자,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 아침이니까 탄산처럼 톡 쏘는 그런 시원한 맛으로 2시간 함께 하시죠.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요. 샵 1212 우물정 하나들 하나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학생 보고 왔는데 콜라 마시다가 뿜을 뻔했습니다. 네, 정말 결과를 떠나서 최성곤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그런 캐릭터가 탄생을 했죠. 이젠 아예 대놓고 최성곤 그 무대 의상으로 입고 극장에서 이제 무대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네가 좋아. 자, 뽀미님. 아침부터 맘먹고 햇마늘 산 거 까보려고 자리를 폈습니다. 다섯 다발이니까 알디 음악 들으면서 열심히 하면 그 대창 끝나기 전까지는 다 까겠죠. 화이팅 하셨어요. 그죠. 아니 AI 로보틱스. 네, 요즘 좀 로보트가 좀 까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찾아보다가 보니까 세탁기랑 연동이 돼 있는 휴먼봇 같은 게 이제 나왔는데 나 이것 좀 빨아줄래?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이 빨래를 받아가지고 사사사사 이렇게 세탁기로 가요. 그 세탁기가 자동으로 문이 열려. 이거를 딱 넣고 그리고 세탁기 문이 알아서 자동으로 닫히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까지. 오, 저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집에 있으면. 근데 그때부터 이 T의 머릿속에는 온갖 고민들이 또 생기는 거죠. 잠깐만, 그럼 쟤네들은 밑에가 바퀴 형태로 돼 있으면 걸레 바지랑 이 그 문 턱이랑 이런 것들은 다 어떡하지?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되나? 마치 우리가 옛날에 로봇 청소기 처음 생겼을 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 청소를 먼저 해놓는다. 약간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 되게 고민스러운 방송을 또 하고 있네.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 옵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그리고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네,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은지님, 지난주에 남편이랑 드디어 영화 와일드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에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붉은 전멸등이 깜빡이는 근 미래의 도쿄.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유타와 코우는 학교 수업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는 자유분방한 아이들입니다. 음악과 디제잉에 빠져 자유로운 나날을 보내던 친구들은 클럽에서 음악 감상을 한 뒤 동아리 방에 가기 위해 늦은 밤 학교에 잠입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의 슈퍼카를 발견하자 순전히 교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 갓 뽑은 새 차를 수직으로 세워두는 발칙한 장난을 치고 맙니다.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힙니다. 분노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파놉티라는 이름을 지닌 이 무시무시한 기계의 눈은 벌점을 받는 즉시 교내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 이 사실이 공개되는 아주 차갑고 비정한 통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테크노 음악은 말이야 똑같은 비트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 매 순간 미묘하게 달라져. 우리 삶도 그래.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똑같은 규격으로 묶으려 해도 우린 끊임없이 다르게 진동할 거야. 하지만 차가운 기계의 눈이 학교를 지배하면서부터 소년들의 세상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1조선인 4세인 코우는 통제와 억압이 강화되자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음악만 알던 소년은 부당함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려 하죠. 반면 평화주의자인 유타는 골치 아픈 현실로부터 눈을 돌린 채 예전처럼 친구들과 음악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벌점 받는 게 무서워서 숨죽이고 살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 부품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낸 소음이 저 기계의 눈을 잠시라도 멀게 만들 수 있다면 난 밤새도록 이 볼륨을 낮추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예전처럼 너랑 음악 얘기하고 바보 같은 장난치면서 무사히 졸업하고 싶을 뿐이야.

가장 찬란했던 우정은 사회의 압박과 서로 다른 선택 앞에서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들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면서 청춘들은 그들답게 쿨하고 아름다운 작별을 고하죠.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 어쩌면 진짜 해피엔드가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비트를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 차갑고 억압적인 현실에 맞선 청춘들의 저항과 연대를 감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2025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해피엔드였습니다.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05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해피엔드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리아 오양 루슬리의 러브라는 곡이에요. 러브.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요. 소라 네오. 세계적인 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이라고 또 하죠. 장편 극 영화로서는 첫 영화였는데 수많은 국제 영화제에 초청이 되면서 평단의 뜨거운 그 찬사를 받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기계의 차가운 눈동자에 맞서 뜨겁게 요동치는 청춘들의 앙상블, 시대의 공기를 품은 청춘 풍향계. 이런 평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대부분이 연기 경력이 전무한 신인 배우들이라는데 생생하게 뿜어내는 날것 그대로의 에너지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테크노 음악으로 청춘의 불안과 아름다움을 참 감각적으로 그려낸 그런 영화. 이거 얼마 전에 재개봉을 해서요. 큰 스크린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네, OTT에도 지금 서비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2025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해피엔드였습니다.

키즈의 무드 인디고 그리고 멜로망스의 부끄럼 듣고 오셨습니다. 1405님 아당에서 넘어왔다고 출첵하자마자 커피 쿠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활력을 주는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선물까지 주시고 이젠 옆집으로 못 가겠네요. 오늘도 열일하면서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당에서 넘어오시고 또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아당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동시에 하는 방송이라서 저도 이제 정원 형이랑 막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첩자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I'll Never Love Again 그리고 컬럼 스콧 피처링 레오나 루이스의 You're the Reason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에드 시란 피처링 비욘세 함께 부른 퍼펙트 듀엣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시비에스 라디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0: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최근 원화 약세에 영향을 주던 엔화 가치도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1.3원 내린 1544.5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시초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30일 이후 3일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실무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동결자금 해제 제안에도 이란이 연 400억 달러로 예상되는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주장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중재국들을 통한 간접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고 통행료 징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동결자금 가운데 수십억 달러를 받으라는 제안을 내놨지만 이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8일 만인 현지 시간 2일, 건물 잔해에 있던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쇼핑센터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 남성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의 9m 정도 아래에 갇혀 있다가 70시간에 걸친 다국적 구조대의 작업 끝에 무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엽니다.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정기국회를 비롯한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국정과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만큼 의원들은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8: CBS
9: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정체

0: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다시 장맛비도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로 예상되는 비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안팎이 되겠고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돌풍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 전남 남부, 주말인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충청남부 지역까지 장맛비가 점점 더 확대돼서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50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전남 남부, 경남 서부 남해안에 20에서 80mm 안팎의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대전 31도, 원주 광주 대구 29도의 분포로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캔디님이 신청하셨던 곡이고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선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되면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선물 이것저것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김아중의 마리아,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꿍디님, 직업이 산후관리사라 간혹 아기 아빠랑 마주칠 때가 있는데요. 이모님 지금 어느 채널이에요? 이거 듣기 좋네요 라고 묻길래 CBS 광고했네요. 저 잘했쥬 하셨습니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DJ 알렉스의 목소리 듣고 계세요 라고 콕 집어 말씀해 주셨어야죠. 홍보해줘도 뭐라 그래,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또, 예, 또 잔잔하니 듣기 좋잖아요. 이게 요일별로 좀, 예, 예, 나뉘어서 그렇지. 오늘은 좀 듣기 좋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영화도 소개하고. 8006님, 알디, 살려주세요. 대표님이 제 앞에서 일을 하셔서 자꾸 숨이 막힙니다. 업무 관련된 말씀이 아닌 말씀을 자꾸 하셔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오늘은 칼퇴하고 싶네요. 일 좀 하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지. 그래도 근무 시간 내내 업무 얘기만 하면서 바로 앞에 앉아있는 대표님보단 낫지 않아요? 아, 라디오 같이 들으세요. 라디오. 예, 라디오 같이 들으십시오. 그럼 돼요. 네, 조용해지실 겁니다. 알버트 포세스의 세렌디피티, 그리고 잭 존슨 Better Together 두 곡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샘송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동동님. 알디, 저는 임산부 아기새입니다. 요즘 입덧으로 힘들었는데 댄스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알디. 아, 그러셨군요. 몇 개월이나 되셨죠? 이게 뭐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시고 많이 또 이렇게 뭐지? 좀 스트레치도 좀 해주시고 해야 되더라고요. 댄스로 승화시키는 거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뭐 격한 댄스 말고 그래봤자 뭐 우리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약간 통아저씨 같은 춤 추는 게 다잖아요. 네, 그 정도는 움직여주셔도 됩니다. 신나게. 네. 아유, 그나저나 요즘 그 출산하시는 분들 이제 아기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앤셜리님. 짹짹,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19층입니다. 무지하게 덥고요. 제철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보려고 음식을 좀 사왔습니다. 오븐에 구운 감자랑 노란 참외 사무실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많지는 않지만 기계실, 경비실 식구들도 한 점씩 맛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게 좀 없어요. 나는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막 TV 광고나 이렇게 그런 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공익 광고 같은 걸로. 요렇게 요즘은 제철 음식으로 노란 참외, 구운 감자 요즘 제철이죠, 여러분. 요렇게 하셔서 주변 분들과 나눠 드시고 그런 훈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요런 훈훈한 광고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55715님께서 신청하신 곡 경서, 예지, 전건호가 함께한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요 노래 듣고 옵니다.

7954님. 요 며칠 한의원 출근합니다. 기침 심하게 하다가 담이 왔는데 담은 거 아파서 예민하게 자다가 목 신경이 좀 눌렸나 봐요. 찌릿찌릿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살 좀 빠질라나 싶은데 낮에 잔뜩 먹어서 살이 빠지지는 않겠네요. 조용히 듣방만 하다 갑니다. 아 근데 저도 약간 좀 요새 이게 잠자리가 불편한가 목이 좀 그렇게 좀 살짝 불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하고 그래가지고 좀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의원 저도 한의원 가서 침 좀 맞고 부항 좀 떠볼까요? 그럼 좀 시원해지려나? 네. 아 실제로 뭐 어혈 같은 거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드러내고 나면 몸이 한층 가볍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또 그 또 한때 한의원 또 매니아셨어서 자 건강해야죠. 아유 참. Fun의 We Are Young 그리고 Imagine Dragons의 Thunder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곡 본조비의 It's My Life 이진원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0: 라이프
1: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0: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적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권역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에 특화된 성장 엔진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국가총력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 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며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고려해 최적의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했으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둘째 주 조사에서 57%로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떨어진 뒤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원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계문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위 직무대행의 국정조사특위 출석 이틀 전이던 지난달 29일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위원 전원 유임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3개 팀 16명 규모의 대응 전담팀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른 더위가 나타난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2.2도로 평년보다 0.8도 높고 지난 54년간 6월 평균 기온 중에는 7번째로 높았다고 기상청이 분석했습니다. 장마가 늦어진 원인은 북극과 북반구 고위도 곳곳에 상층 공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 우리나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가 평년보다 적게 이루어진 점이 꼽혔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과거 2020년 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신천지 소속 교도관이 특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과 긴급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종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친족을 증거 인멸죄로 처벌하지 않

0: 네, 형법상 특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이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는 말, 일이 안 되면 남 탓을 하라.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하죠. 이 말을 한 정일영 교수는 중요한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전력을 다한 뒤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죠. 실패보다 더 힘든 건 난 왜 이럴까?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 마음이니까요.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힘껏 해봐요, 우리. 그리고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랄랄라도 편 들어드릴게요. 오늘도 힐링타임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은 옥상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0: 마음까지 싱숭생숭해지는 날씨, 축축 처지는 날들을 우리 잘 걸어왔습니다. 금요일 첫 곡, 옥상 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전해드렸어요. 정일영 교수는 인하대에서 28년간 프랑스어를 가르쳐온 분인데요. 최근 강연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는 삶의 조언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모든 걸 자기 탓으로만 돌리지는 말라는 얘기였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 편이 되어주는 단단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꼽으라면 바로 음악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노래들이 위안이 되고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말의 시작이네요. 금요일 오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타임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주말에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야구 시즌이라 생각났어요. 영화 글러브 OST에서 허각 존박의 마이 베스트 들었고요. 우영수지 태견 주 김수연의 드림 하이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0504번님. 몸도 마음도 조금 늘어지는 하루네요. 괜히 기운도 처지고 움직임도 느려지는 것 같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니까 한결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날은 기분을 살짝 끌어올려줄 노래 한 곡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랄랄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3467번님. 오늘도 현관문을 나서면서 인사도 없이 등교한 사춘기 아들. 아침만 되면 왜 화가 나는지. 하교하면 간식 달라고 애교 부리고 저녁 메뉴 궁금해하는 너란 아이. 저는 오늘도 아들이 마실 수박 주스 수박씨 빼면서 도를 닦습니다. 아이쿠. 아침에 좀 잠이 덜 깨서 그런 걸까요? 저녁에라도 애교를 부리고 밥 잘 먹는다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에휴, 자식이 뭔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이제 곧 휴가 시작이니까 클론의 도시 탈출 청해보아요.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악곡맘님 청하셔서 같이 듣고요. 채연 둘이서 원더걸스 노바디 이어집니다.

클론 도시 탈출 채연 둘이서 원더걸스 노바디. 와, 떠나고 싶네요. 송은주님, 저는 토요일에 래프팅하러 내림천에 갑니다. 오는 길에 블루베리 따서 올 예정입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비가 오지 않아야 할 텐데 안전하게 즐기고 오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추사랑님께서요. 저희 회사는 건설 관련 회사인데 요즘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두들 힘내라고 해주세요 하시면서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청하셨습니다. 어떤 곡인가 찾아봤더니 7월 1일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새 노래예요. 그런데 리메이크 곡입니다. 제가 원곡을 잘 몰랐는데요. 1977년에 발표된 가수 전영의 1집 타이틀곡이라고 해요. 김건모 씨가 오랜 시간 홀로 흥얼거리면서 가슴 깊이 품어왔던 명곡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피아노 치는 김건모 씨를 상상하게 되는데 이 곡에서는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새로운 모습의 김건모를 발견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건모 씨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같이 들어보죠.

날씨와 기타 연주가 너무 잘 어우러지는 금요일이네요. 박주원의 기타 연주, 최백호의 목소리, 방랑자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엄미추님, 어머나 목소리가 누구신가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왔더니 다 바뀌었나 봐요. 하지만 랄랄라는 계속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가 랄랄라에 온 지 벌써 3주째인데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쭉 함께해 주세요. 김윤주 아나운서는 바로 옆 채널 음악 FM 오전 7시부터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주 씨 목소리 그리우신 분들은 아침에 찾아가서 사연 남기시면 아마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아카시아 꽃향기님,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싶어요. 랄랄라에서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랑인걸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마지막 곡 김장훈 소나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T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 자유도시

0: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돌파구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는 오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즉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에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가압류, 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 명령도 해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달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 2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대와 30대, 70대 이상에서의 부정응답률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특히 30대의 경우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가 5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소부 선고에 대한 첫 중계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 한 곳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 소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경북 예천과 안동, 의성과 상주, 문경과 영주, 그리고 충북 단양 등 인접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7일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인종과 국가, 지역은 물론 성별과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태국에서 현지 시간 2일 11살 소년이 부모 몰래 집에 있던 소형 트럭을 몰고 도로에 나갔다가 순례 행렬을 덮쳐 승려 9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년은 부모 몰래 집에 있던 픽업 트럭을 몰고 도로에 나가 10km 정도를 운전하다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5: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는 이른바 What's in my bag. 요즘은 SNS에서도 종종 볼 수 있고요. 가끔은 친구끼리도 재미삼아 해보게 됩니다. 평소 가방 속에 어떤 물건을 갖고 다니는지 살펴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으니까요.

장마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땐 접이식 우 양산과 선글라스가 동시에 들어있고요. 필기도구, 화장품 파우치, 간단한 간식들이 가방 속에 비슷비슷하게 담겨 있을 텐데요. 이따금 가방에서 의외의 물건이 나올 때 그 사람의 반전 매력을 발견하게 되죠. 남들에게는 없고 내 가방에만 있는 어떤 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말없이 설명해 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유진수의 해피송 첫 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였습니다. 뜨개질이 취미인 분은 자투리 시간에 언제든 뜨개질을 할 수 있게 가방 한쪽에 뜨개질 거리를 넣어 다니시죠. 또 요즘 한참 뭐 드럼 연주에 꽂힌 분? 드럼스틱이 비스듬히 꽂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가급적이면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접이식 장바구니를 가방에 항상 휴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마침 오늘이 일회용 봉투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가방 속에 뭐 에코백이나 다회용 가방 하나 정도 챙겨 다니는 거. 내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꽤 괜찮은 일이겠죠. 금요일에 만나고 있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0: 콜레...

김영표님. 우리 영표님 표 사랑 고백입니다. 아내 생일인데요. 언제부터인가 두 딸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제가 할 일이 자꾸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수님의 축하 멘트는 지들이 감히? 감사합니다. 아내 이름은 남현숙입니다. 하셨는데 그치요. 해피송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건 우리 영표님의 몫이죠. 우리 현숙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세상 어느 여성보다도 행복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니키 유얼 네이즈의 선루프였고요. 또 포르투갈 더 맨의 Feel It Still이었습니다. 아, What's in my bag 얘기하니까 3282님은 두통약이나 비상약 생수병 있다고, 봄0301님은 가방에 사탕을 늘 챙긴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죠? 케빈님은 제 가방에는 언제나 시나몬 가루가 있습니다. 커피나 빵을 좋아해서 베이커리나 카페 갈 때 늘 사용하... 시나몬 가루요?

하이웨이님은 장바구니와 또 양말을 막 양말 손수건도 아니고 양말이요. 그러다가 뭐 땀나면 양말 닦으시는 거 아닌가? 주유님은 가방에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근데 요즘은 호루라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주유님 차라리 고춧가루가 나지 않을까? 이게 칙칙칙 뿌리는 거. 고춧가루는 여성의 가방에서 고춧가루가 나온다. 약간 좀 보기 안 좋으면 시나몬가루 같은 거나 아니면 후춧가루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가방에는 당연히 텀블러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처럼 준비했습니다. 선글라스가 항상 있어야겠죠? 오늘은 변신 선글라스. 오늘은 불금을 맞아서 이런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헤라씨님, 보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왕서방님도 듣고 계시네요. 보고 계시고. 지수님, 오늘 의상에 MG 느낌이라고 힙하네요. 하셨는데,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토니님은 오늘은 잠옷 느낌이라고. 어제 여름 의상의 80%는 약간 파자마긴 합니다. 노은어님도 언니 보라로 함께해요 하셨는데 모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라 퀴즈 우리말 퀴즈고요.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봐야겠죠.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PB 케이츠예요. 파라다이스.

0: 병아리님이 지수님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메리아스만 입고 출근하시나요? 하셨는데 그러더니 예전에 우리 외할아버지도 약간 이런 느낌의 메리아스 약간 반팔 메리아스 입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라드 졸릭의 티켓 투더 트로픽스였고요. 피비 게이츠의 패러다이스였습니다. 유지수의 햇빛송 오늘 보라 퀴즈는 우리말 퀴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삐리리를 떼다 이것을 떼다는 말 이것은요 자기가 하고도 안 한 척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태도를 뜻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고려시대 매 사냥에서 유래했습니다. 삐리리는 매 사냥을 할 때 기르던 매의 꽁지깃에 달아두던 이름표를 가리키는데요. 주로 네모난 뼈나 솥불로 만들었고요. 매 주인의 이름, 주소, 매의 종류 등을 새겼습니다. 매가 멀리 날아가 다른 사람에게 잡혔을 때 누구의 매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삐리리 이름표를 달아놓았던 건데요. 고려시대에는 귀족들 사이에서 매 사냥이 인기를 끌었는데 사냥매는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고 귀해서 값이 비싸다 보니 욕심 많은 사람이 남의 매를 잡으면 자기 매인 척하려고 꽁지에 달린 이름표인 이 삐리리를 떼어버린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삐리리를 떼고 자기 매라고 우기던 행동에서 유래해서 지금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척 잡아떼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는데요. 삐리리를 떼다. 자, 이 세 글자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아, 벌써 뭐 정답이 들어오고 있고요. 꼬리표는 아니죠. 꼬리표 땡. 0311님, 다방 바리스타님, 취침이 떼기? 취침이? 자, 삐리리를 떼어버리는 거. 삐리리를 떼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척 잡아떼는 행위.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알려주세요. 신청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정답 오늘 잘 들어오고 있네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척 잡아떼는 행위. 세 글자의 삐리리를 떼다. 자, 정답.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유재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루베가입니다. 만보 넘버 5.
1: 레이디즈 앤 젠틀맨, this is 만보 넘버 5.

Yolanda Be Cool and D-Cup의 We No Speak Americano였고요. 루 베가의 Mambo No.5였습니다. 아, 휴가 시즌이 온 것 같다. 이 노래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어요. 우리말 퀴즈고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척 잡아떼는 행위. 예전에 고려시대 매 사냥에서 매의 이름표에서 유래된 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리사님 등 정답. 시금치. 10월도 나오나요 오늘? 낚시꾼님은 신김치 아니고요 아셨고, 아, 신김치는 이 여름에 진짜 사랑입니다. 굉장히 귀하잖아요. 또 묵은지는 또 여름에. 별해는 달토끼님은 아 이거 제가 정확하게 아는 문제입니다. 식충님은 오리발 아닌가요? 오리발 내민다고 하잖아요 아셨는데, 어, 이 뉘앙스는 비슷하죠. 1249님 저는 요즘 발목 인대 수술하고 집에서 꼼짝없이 요양 중인데요. 아무도 없을 때 애들 과자를 먹고 애들한테는 이것을 뚝 뗍니다 아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어, 예전에는 이게 자기 매인 척 하려고 이 꽁지에 달린 매 꽁지에 달린 이름표 이것을 떼어 버리고 자기 매라고 우기던 행동이었습니다. 어, 지금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척 잡아떼는 행위로 삐리리를 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 세 글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캔디핑님이 청하셨네요. Grace Jones죠? I've seen the face before. Liberal Tango.

점심 먹고 날이 좋아서 산책하러 갑니다. 좋은 곡 감사해요. 정답은 꿀먹방입니다.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그 매사냥에서 고려시대 유래한 말이 지금 꿀먹방이라는 얘기네요. 리카르도님 오답이지만 커피 쿠폰 전합니다. 제비어 쿠거의 마리아 엘레나였고요. 그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를 샘플링한 곡이죠. 그레이스 존스의 I've seen their face befor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이너서클이에요. 스웨트 랄랄랄라 송.

랄랄랄라롱이었습니다. 이 녀석 그 스웻이었어요. 나오키님이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와도 이것을 뚝 떼고 표정관리를 잘해야지 비상금이 생기죠 지수님 맞죠? 하셨는데 아 그리고 이거 잘 숨기셔야 되고 이거 들키지 않게 8452님은 밥은 먹었는데 신랑이요 일찍 와서 갈비를 먹으러 가잖아요. 이거를 뚝 떼고 안 먹은 채 하고 나갑니다. 심지어 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5949님은 지수님 버스 안에서 누가 방땡을 끼웠습니다. 이거를 떼는데 누구야? 으악! 하셨는데 적은 가까이에 있는 법입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퀴즈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척 잡아떼는 행위 세 글자의 이것 무엇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1부 닫을 시간인데요. 1835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지미 클리프가 노래합니다. I can see clearly now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CBS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0: 내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 1년 4개월 만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며 직간접 고용 인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지금까지 회생 계획 인가의 걸림돌이었던 자금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과 선관위원 2명, 송파구 행정자치과 선거대책반 관계자 1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합수본은 또 투표용지 박스 훼손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명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지만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병력 철수를 건의하는 참모들에게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용기를 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직언했다면 군이 이번 사태에서 명예로웠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합참 간부들을 수집해서 계엄 상황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며 참모들은 계엄 선포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국회에 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하고 소극 대응에 내란을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늘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 경호처 시설 를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으며 특검팀은 최근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조사 당일 아침까지 조사 장소를 몰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형사보상을 받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최정원입니다.
3: CBS
4: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0: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1: 1시 5분입니다.

Bruno Mars, I Just Might. 백고은님의 신청곡으로 해피송은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1부에서 보라 퀴즈, 우리말 퀴즈를 풀었죠. 이 말은 원래 매 사냥을 할 때 유래했던 말, 매의 꽁지깃에 달아두던 이름표를 가리켰는데 이거를 자기 매인 척하려고

0: 꽁지에 달린 이름표를 이것을 떼어버린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지금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척 잡아떼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는데요. 이 세 글자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그렇습니다. 시치미입니다. 시치미. 시치미를 떼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정답 많이들 알려주셨고요. 오늘도 금요일 불금인 만큼 또 커피도 넉넉하게 드려야겠죠? 에헤라디아님 4357-8842-6932-2466 카셀 1974 난데데비 9632-초이-6847-8362 멋쟁이 가가멜님께 이 커피 잘 사신 누나가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아이 커피 쿠폰 드릴 때는 시치미 떼지 않죠. 자 이분은 요런 얘기 나눌게요. 시치미를 떼다. 우리 뭐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시치미를 떼는 경우가 있죠. 뭐 먹고도 안 먹은 척, 하고도 안 한 척,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저는 예전에 언젠가 주말에 누군가가 나와서 일을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말에 일도 없었고 몸도 말짱했는데 나도 주말에 쉬고 싶잖아. 그래서 되게 아픈 척하고 일이 많은 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당시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 쪽을 바라보시는데 눈을 회피하고 기침을 걸럭걸럭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햇님이들은 어떻게 시치미를 떼셨나요? 시치미를 뗐던 그 이야기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시치미를 떼다. 자 시치미를 뗐던 기억들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가수팬님, 내일에 내일에 내일에 아니지 오늘 해야지 하셨는데 1532님이 신청하셨고요. 조 에스포시토의 음성이었어요. Lady Lady Lady 또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 또 오늘도님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이었습니다. 아, 오렌지님 보라로 함께 하니까 생생하다고. 저는 출산 후 체력이 떨어져 에너지바와 소시지를 늘 휴대하는데요. 배가 너무 고프면 참

씻기가 힘들더라고요. 먹고도 시침이 뚝. 맞아요. 나이가 들면 밥심이 더 중요한데 체력은 운동도 중요하죠. 우리 오렌지님 보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시치미를 뗐던 기억. 비공개로 지수님 저는 시치미 이런 건 못 떼지만 백치미는 있어요. 제자 백가님은 시치미보다는 백치미보다는 동치미가 훨씬 낫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동치미 냉면이 갑자기 급 떠오릅니다. 1553님은 모른 척 시치미 뚝 떼고 오늘은 칼퇴하려 합니다. 그쵸 오늘은 불금인데 아휴 일은 그냥 접고 가자. 숲속 우주님 어젯밤 남편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귀가했는데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후다닥 침대로 가서 급 자는 척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가 출근을 할 때 또 자는 척을 했죠. 우리 남편은 이런 저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셨는데 이제 뭐 남편도 한두 해 산 것도 아닌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그러려니 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아니 아침은 이해가 되는데 밤에는 왜 갑자기 자는 척을 하셨을까요? 야식을 찾으시나? 네가 최고야님은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남편 한 번은요 코를 자는데 비틀고 그냥 코를 골길래 확 비틀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남편에게 시치미를 뚝 대고 저는 자는 척을 했죠. 아 이거는 상상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 옆에서는 못 잡니다. 못 자요. 그리고 자기는 왜 세상 모르고 자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밉잖아요. 막 응징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 이해는 갑니다. 아니 저는 남편분이 아내에게 시치미를 많이 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아내들이 시치미를 떼고 사시네요. 펑키님은 저는요 오랜만에 남편의 책장을 청소하다가 책 사이에서 만원짜리 10장을 발견해서 꿀꺽.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때 지금까지도 비밀입니다. 아 이거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약간 야, 남편도 모르시는 게 나아요. 그죠? 서로 모르는 게 나아.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삐삐님, 시치미 하면 방땡입니다. 차에서 남편이 잠깐 내린 사이에 얼른 뽕 했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거예요. 당연히 시치미를 뚝 댔죠. 남편이 근처에 하수구가 있나 봐.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을까요? 하셨는데 아니죠. 하수구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수구가 문제지.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심한 배신감에 지금 떨고 계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2부 주제 시치미를 떼다. 뭐 남편분도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아내분들도 또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등등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도우너님 제시카 심슨이에요. I wanna love you forever.

방탄소님, 역대 OST 중에서 손에 꼽힐 만한 명곡이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영화 로빈 후드, 그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이었고 모건 프리먼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와, 찾아보니까 이게 91년도 작품이네요. 저 그거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아, 그 영화관은 이제 세상이 없어졌지만 음악은 남았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 또 제시카 심슨의 I wanna love you forever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시치미를 떼던 기억. 밀키웨이님, 얼마 전에 오래된 여름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이 가면서 굽이 조금씩 분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스러기를 만들더라고요. 조금씩 굽은 사라지고 가는 곳마다 검정 부스러기가

쓰러기를 심하게 남겼는데요. 시치미를 뚝대고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마 청소하는 분이 그 검정가루가 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신발을 벗고 올 수도 없고, 그죠? 다음날 비라도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으련만.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뭔가 실수로 뭘 쏟았는데 닦을 게 없고 사람도 없고 내가 이걸 뭐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리를 떠야만 하는 상황들. 눈물이 옆을 가리는. 4179님은 우리 짝꿍이요.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보니까 약속한 것보다 엄청 쌌네요. 제가 명세서를 보며 노려보고 있으니까 딴짓하면 시치미를 뚝 댑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아, 이거는 다음 달 그 내역에서 그 금액에서 제외하죠. 신용카드면 일주일 압수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럴 때는 또 법과 원칙을 살려주셔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672님은 예전에 남편과 병원을 다녀오다가 속도 위반에 걸렸습니다. 운전은 남편이 했고요. 딱지가 날아왔는데 계도 기간이라 청구는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한테는 딱지 값을 받아서 내는 척하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데 좀 찔리긴 하네요. 와, 이거 쏠쏠한데요. 한 4, 5만 원은 좋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남편을 위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래야 남편이 다음에 조심을 하지. 다 남편 잘 되라고 한 거지 뭐, 그죠? 3850님은 술 취해 고백하고 다음 날 기억이 안 나는 척을 했습니다. 아, 부끄러워 하셨는데. 아, 이거는 너무 귀여우신데요. 뭐 술 취해서 막 쏟아내고 고성방가한 것보다는 천만배 백만배 예쁜 기억인데요. 고뿅뿅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아이디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겨울 패딩 세탁소에 맡기려고 하다가 안주머니에 제 비상금을 보았습니다. 이가 뭐지? 라고 해서 난 모르겠는데? 하고 시치미를 떼고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이런 거지. 주머니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오면 허! 이거 뭐야 여보? 당신 용돈이 50만 원인데 15만 원 남은 거야? 그럼 다음 달부터는 35만 원만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네요. 프리스타일님은 저는 무뚝뚝한 신랑과 대면대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랑이 밥통 안에 밥을 했다고 먹으라 그런 겁니다. 그 한마디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녁을 꾸역꾸역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뚝 대고 저녁을 또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와, 너무 착하고 예쁜 아내입니다. 시치미 뚝 댄 거, 이렇게 예쁜 시치미 대환영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별수국님 모니엠이에요. Going Back West.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제

0: 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묻자 선포만 하는 거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질문하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계엄 지시 문건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겼던 것에 대해선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 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미국 LA에 조용히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 LA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홍 감독은 공항 입국장 일반 통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별도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LA공항의 VIP 통로는 유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 전 감독은 감독직을 사퇴한 야인 신분이지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관련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는 점에서 홍 전 감독의 이번 출국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배재학당 총동창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중징계가 과도하다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동현 제39대 배재학당 총동창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층 로비를 방문해 협회 우편함에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붕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생아학회는 호소문에서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계에 도달했고 특히 비수도권의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며 최근 불거진 전북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는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붕괴를 알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충원율은 13.4%에 불과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9% 넘게 늘어난 14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산업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은 10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3%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8: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9: 2시 5분입니다.

이번 교통 가요이면 첫 번째 트랙. 오늘은 행복한 프라이데이. 김범수예요. 나타나.

2026년 하반기의 첫 번째 금요일 레이미안 첫 번째 트랙은 김범수였어요. 나타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러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입니다. 우리 공팔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접속하실 수 있게 레인보우와 너튜브 두 곳 다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어플로 보고 싶다면 표준 FM 화면에 떠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되고요. 너튜브

0: 프로 접속하면은 저의 어떤가요 컨텐츠 다른 컨텐츠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안 보셔서 묻혀 있어요. 지금 저희 컨텐츠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의 컨텐츠를 간택해 줄 만한데 여전히 좀 요원합니다. 어쨌든 이봉규 어떤가요 채널 너튜브로 접속하셔서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만 편하게 켜두시면 좋습니다. 마녀삐아님 반가워요. 지난주에 안 보여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 사이에 피부가 좋아졌나요? 불금인데 뭐 하시나요? 스킨 로션을 바꿨어요. 좀덜싼 걸로. 평소에 싼 것만 썼더니 피부에 좀안 맞는 것 같아서 덜싼 걸로 바꿨어요. 피부에 맞나 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뭐 하냐? 오늘 저녁엔 참교육 봐야 됩니다. 어제 1화, 2화를 봤고요. 10화까지인가 있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가능하면 한 3, 4, 5까지 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텐션 보호국에서 나왔습니다. 과도한 발라드를 틀어서 오후 시간대 청취자의 이 원활한 텐션 타임을 방해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달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텐션 보호 감찰관 이봉규입니다. 아, 근데 텐션 참교육하러 왔는데 그 참교육 보는데 1화, 2화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내랑 같이 본데 아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잠깐 물한잔 마시고 와. 뭐 얼굴이 벌개져라 저는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주연인 김무열 배우 나와진 아주 통쾌하게 이런저런 액션 씬들을 보여주니까 가슴이 이제 한 2화 끝무렵 가서는 뻥 뚫리더라고요. 뭐 사실 2화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사실 그런 고등학교가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교육 10화까지 정주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오늘 저녁. 금요일 A면은 신명나게 달려보는 텐션 열차 만주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을 운행합니다. 오늘 선로 점검 마쳤고요. 객실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열심히 뛰어놀다가 객실이 좀 더러워져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청소해 놓으니까 편하게 그냥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텐션 보호국 이봉규 감찰관과 함께하는 이봉규 어떤가요? 이분 부르고 잠시 뒤에 열심히 텐션 참교육 Let's get it. 광고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부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친 트랙 이지혜입니다. Love me, love me.

샵 이지의 Love Me Love Me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두 곡 나가는 동안 화장품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마침 로아맘님께서 어떤 화장품이에요 봉디? 우리 PD랑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잘못 얘기하면 PPL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이 라인을 얘기했더니 우리 PD가 소녀들이 좋아하는 소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그런 라인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성분이 순해서 제가 좀 순한 걸 찾고 있었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가격 가성비도 좋고 추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작가님.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이거 이제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로아맘님 뭐 답변은 뭐 안 됐지만 따로 DM 주시고요. 8407번님 매달 월급 받으면 아빠한테 100만 원씩 보내준다는 올해 20살 된 큰딸이 오늘 생일입니다. 기특한 우리 큰딸 세연 생일 축하해.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20살 되신 세연님 생일 축하합니다. 부모님께 월급 받는 순간부터 100만 원씩 매달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약속입니다. 아마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10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나중에 월급 받으면 아이쿠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하고 정정하시게 될 겁니다. 8407번님이 빨리 우리 세현님 대학 졸업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 깨시라고 어서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장구경 사랑이님은 근데 이 프로는 매일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딴 프로는 매일이 아니던데 보이는 라디오라 더 좋네요. 장구경 사랑이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하시는 날만 접속하시나 봅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튜브와 레인보우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뿌띠님, 아까 제가 참교육 얘기를 했더니 참교육은 오래전에 끝났고 지금은 김부장의 소지섭에 푹 빠져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제 김부장을 제가 소부장이라고 그랬다가 봉팔님들 많이 놀리셨는데 오늘 소부장 괜찮죠? 오늘 국장의 소부장 나쁘지 않죠? 이화의 이 소부장이 아니라 김부장 시청률이 거의 뭐 15%가 나왔다고요. 요새 드라마가 15% 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기록인데 이 지금 추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도 김부장 보겠습니다. 참교육부터 보고 요새는 이세 글자 제목이 뭔가 잘 되나 봐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바꿔야 될까 봐요. 그냥 이봉규로 프로그램 이름 세 글자로 바꿔야 돼요. 제가 그 사원이거든요. 뭐 대리도 아니고 그냥 사원이라서 이사원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이사원. 이사원. 여수바다님은 힘나게 화이팅 한번 부탁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냥 화이팅 한번 해달래요. 어떤 과연은 고객 만족, 고객 봉사, 고객 감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둡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수바다님, 파이팅! 스칼렛 조연님은 아, 내 시력이 나빠진 건가? 봉디가 왜 홀쭉하게 보이는 거죠? 시력이 나빠진 거죠? 제가 홀쭉해졌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젯밤에도 너구리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맛있게 잡아먹었습니다. 아, 밥까지 말아먹어서 잡아먹었습니다. 만취봉규, Let's get it. 만 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추 이봉규와 함께하는 하이 텐션 업 타임. 지금부터 논스톱 뮤직과 함께 댄스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망가진 취임새는 정복하는 남자 만추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가요가 론칭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텐션 열차의 운행 목적은 금요일의 즐거움을 배로 증폭시키고 점심 먹고 나른해진 이 시간을 깨워드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힘없고 축 처진 봉팔님들을 에너지 업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 그 맹세 지금까지 열심히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변함없는 정품 텐션으로 오늘도 신명나게 달리겠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차례차례 질서정연하게 올라타 주시고요. 원하는 객실칸 찾아서 알아서 앉아주세요. 재미나게 놀 준비 되셨습니까? 자, 하이텐션 댄스 뮤직과 함께하는 무아지경의 댄스 타임 만추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홍경민이에요. 앞으로 뒤로 똑같은 가져와 볼륨업 볼륨업 볼륨업. 어젯밤에 짜파구리 만들어 드신 320번님 답성.

자, 가볍게 전방에 함성 발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은 것들 다 토해내는 마음으로 전방에 함성 발사! 0432번님 3호차 3D석 그 자리 제 자리입니다. 그래요, 거기 앉으세요. 오늘 좌석 중에 유일하게 이코노미석인데 그 자리를 예약하셨군요. 다른 칸은 다 VIP인데 좋아요, 거기 앉으세요. 어제 저녁 9시 주먹밥에 치킨 큰 거 두 조각 먹었어요. 잘했어요 조이 오칠오버님. 강화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3976번님 시훈 아빠도 1136번님도 여지 없이 탑승. 자, 다 같이 2점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한 명 더 빠져.

영시민님 돈가스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등 좀 두드려 주세요. 우리 케빈 그루 영시민님 등 좀 두들겨 주세요. 부탁합니다. 고객 봉사,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서비스. 여기는 이.

三 one two three。너무신나게흔들다가코다빠져서시리프로다시뜹니다수경아님어떤가요텐션열차시간에는뜨개질잠시멈추셔도좋습니다자오늘텐션열차탑승하신모든분들을위해서무료탄산수서비스 Let's go 안전트랙오랜만에만나봅니다아뚜띠예요뚜띠이곡알면최소40대후반이상뚜띠내일이만족 Vamos Yo DJ Pull this body 요망한솜사탕님해운대오드리님도탑승아까어깨춤추고계시던소소님멈추지마세요돌리고돌리고설리고 Let's go남편집에다가놓고혼자속초놀러왔어요

비즈니스 수석 음료 탄산수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아몰랑님. 저희 오늘 비즈니스 커피 준비했어요. 커피. 최고급 커피.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직접 가져온 기계로 추출해드려요. 한 잔 제공해드릴까요? 케비그룹 에스프레소 원샷 부탁합니다. 고객님, 꿀도 좀 넣어드릴까요? 꿀메리카노? 오케이. 딸기, 건행, 맘님, 스위터, 하트님, 현유님, 뽀뽀, 마님, 빙봉돌렘.

어머님을 위해서도 달달한 꿀메리카노 한잔 내려주세요. 우리 한잔하고 이야기합시다. 사무실에서 펜션에 답답하신 개구쟁이님,

신문이 있었는데 8315번님 아내 놓고 속초에 놀러 왔어요. 여기가 파라다이스. 두 분 무슨 관계예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책 읽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3220번님 책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읽고 계신 책도 절대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바나나 우유님 신청하신 곡으로 넘어가죠. 뚜띠 받고 비비 갑니다. 비련. Are you ready?

오늘 처음 놀러 오신 카라님도 안녕하세요. 행복한 힐링님, 오늘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 이동하는데 저만 오전에 자리 이동하고 다들 정신없는데 저만 디스코 타임 중. 지금을 즐기시죠, 행복한 힐링님. 다 같이 전방에. 이번에는 5초간 함성 발사하겠습니다. 5초간 함성 발사. 오늘 저녁 치킨 예보. 어쩔 수 없이 좋아해지겠지. 예보.

여기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라디오 CBS 표준 FM 이봉규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텐션 열차에 함께 탑승 중이십니다. 오케이, 넥스트 스테이션은 바로 여기에요.

0: 동피와 함께합니다. 쇼크.
1: 아이언맨의
0: 쇼쇼. 3803번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면접 끝나고 우울해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지하철 5대 보내며 듣고 있어요. 3803번님 괜찮은가요? 지하철 5대나 보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과가 나올 때까진 우리 너무 먼저 낙담하지 말자고요. 3803번님께는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립니다. 오늘 속초의 날인가요?

벌써 놀러 가신 08님들 많습니다. 저도 데리고 가지. 08님들끼리만 놀러 가규. 음악은 마음의 한식천님도, 복돌이님도, 허배쟁이님도, 펜션 열차 탑승. 자, 포에버 러브 다 같이 외칩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좌석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외칩니다. Forever love you. 영원히 널 사랑해. Vamos! 아, 거기 아니네요. 이제 나와요.

3210번님, 우리 아들은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며칠 전에 계약서 썼었는데 막대사탕 하나 없네요.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생활비 팍팍 주겠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줘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우리. 예전 친구와 너를 환하게

0: 10초 뒤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 봉팔님들 안전하게 하차해 주세요.
1: Do you hear me? 홍경민 가져가 또띠 대리만족 비비비련 바나나위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피 쇼크 오늘도 내장과장 안전하게 운행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봉팔님들. 다음 스테이션 없어요. 뭘 또 기다리고 계세요. 왜 자꾸 앉아계십니까 백숙님. 내리세요. 다음 운행 계획은 어머 다음주 금요일이네요. 어쩌다 어른님 속초 강릉도 놀러 못가는데 불금이라도 허락해줘요. 불금 뭐하고 싶으신데요. 우리 오늘 번개 한번 해요. 미안해요. 참교육 봐야 돼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 운행 때까지 안녕.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지나간 후에야 알게 되는 것. 있을 때 들어줘요. 이봉규의 어떤 가요. 더더치 사랑의 바보까지 재생해드렸고요. A면 마지막 트랙은 박정현의 달아요 준비했습니다. 수박 주스 한잔 하는데 너무 달아요 하신 어흥님께 보내드려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내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 절차와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등의 실무를 변호사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경기도는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지원 등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0: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가 오는 14일 전면 개통되면서 그동안 배편에만 의존했던 섬 주민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총사업비 1,597억 원이 투입된 이 교량은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연결하는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으로 차량은 물론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무료로 통행합니다. 인천시는 이번 1단계 개통에 이어 최종 목적지인 강화도까지 있는 2단계 해상교량 건설 사업도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양시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해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과 임대차 분쟁, 주거복지 제도 등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양시는 오는 9월 행주동과 장항 이동 등에서도 이동 상담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계양구와 미추홀구에서 코무늬를 활용한 비문 등록 시범 사업을 전액 무료로 실시합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코무늬를 활용하는 이 방식은 기존 외장형 인식표의 분실이나 미착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인천시민 누구나 현장 부스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문 등록은 아직 정식 동물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미등록 반려견은 기존 외장형 등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과 로봇 경연대회인 로보컵 2026 인천이 오는 6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5개국 2,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로봇 축구와 재난구조 등 5개 분야에서 기술력을 겨룹니다. 인천시는 대회가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로봇 도시 인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난안전대책 수립과 예산집행, 기관 간 협업, 제도 개선 등 6개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우수 사례를 시군과 공유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 생연 1동이 국토교통부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에 선정돼 2027년부터 4년 동안 총사업비 87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대온 플랫폼 조성과 안전한 골목길, 노후주택 116호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SOC 확충 사업이 추진됩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행운수금 텐션수금 돌려돌려 번호판.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저는 요새 숫자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뽑지만 오늘은 제가 아니라 번호판과 통해하는 날. 이 번호판을 돌린 제 손목을 의심하고 속상해하는 폭발님들이 있으신데 저는 최대한 균등한 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 보내주시면 돼요. 숫자는 00부터 99 사이에서 보내면 되고요. 1, 2, 3, 9 같은 한 자리 숫자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만들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고요. 집계 시작 시간은 3시 08분부터입니다. 스마트폰 시간 기준 3시 8분부터 집계를 시작해요.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를 제공해드리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니

이제 10초 후에 즐겨 시작. 카운트다운은 들어갔어요. 1, 2, 3, 4. 3, 2, 1. 즐겨 시작.

자, 저의 오늘 돌려돌 번호판 숫자는 67입니다. 우리 PD는요, 25. 제작실이 고른 번호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딱 두 번 남았습니다. 67과 25.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골랐고요. 7095번님, 7673번님, 7743번님, 9924번님, 6001번님, 4865번님, 모두 잡수. 행복한 금요일, 행복이 팝, 팝, 팝.

얼큰이님, 원민이님, 7602번님, 1870번님, 0880번님, 1860번님 접수! 접수 마감 시간 중에 슬슬 안내드립니다. 접수 마감 시간은 3시 13분! 바보!

텐션이 팍팍 터지는 행복과 즐거움이 팍팍 터지는 이야기는 이원규의 어쩐가요.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13분까지 접수하고요. 믹마벨이 끝나고 나서 번호판 두 번 들어갑니다. 오늘은 1회 자리부터 뽑겠습니다. 머리도 돌고 번호판도 빙빙 돌아갑니다. 8164번님, 5915번님, 4911번님, 7599번님도 모두 접수. 돌려 번호판 진행 중이고 0명부터 99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 보내주셔서 잠시 후 제가 번호판을 두 번 돌립니다. 번호판에서 나온 숫자와 여러분이 보낸 숫자가 일치한다면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00부터 99가 숫자의 범위고요. 샵 1212 레인보우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 자리 숫자 보내고 싶다 하면은 앞에 0을 붙여서 010203 이렇게 만들어 보내주세요. 8398번님, 민석영님도

3초 남았네요. 자, 세 자리, 네 자리.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67피디님 25 뽑았고요. 행운 번호 돌리겠습니다. 1의 자리부터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1의 자리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이제 제작진이 고른 번호가 한 번쯤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봅니다. 아, 여기서 멈춰요? 1의 자리 5 나왔는데요. 우리 PD 25를 골랐고, 자, 만약 우리 PD가 고른 25가 나온다면 저는 우리 PD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PD에게 소원 한 가지. 우리 PD 뭐 저에게 원하는 소원 있으면은 저에게 하나 지금 적어주세요. 어떤 소원이 있는지. 자, 10의 자리 준비하시고 쏘세요. 10의 자리 보겠습니다. 아쉬워요. 오늘 10의 자리 3 나왔어요. 오늘 행운의 숫자 35입니다. 마지막에 진짜 2에서 멈추는 줄 알고 저도 소리를 지를 뻔했네요. 자,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와서요 당첨자 발표해드립니다.

청하였습니다. 롤러코스터 듣는 동안 저희가 집계를 했는데요. 행운번호 35, 오늘 집계 시간 안에 숫자 35를 보내주신 봉팔님 총 7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치콜 세트 받으실 봉팔님부터 먼저 발표해드립니다. 아, 이분 정말 제가 베리베리 축하해드립니다. 아이디 베리베리님, 오늘의 치콜 세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베리베리님. 그리고 간식 세트 받을 네 분이십니다. 4865번님과 1817번님, 7602번님, 그리고 마지막 295번님까지 간식 세트 대구로 배송해 드립니다. 다섯 분 축하드리고요. 자, 333 퀴즈로 넘어가죠.

처음 이 코너를 만들 때만 해도 전주 1초 듣고 전주 3초 듣고 어떻게 맞히겠냐,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냈습니다. 웬걸? 우리 봉팔님들 너무 잘 맞히고 계신 코너가 바로 이 코너예요. 오늘도 눈부신 활약을 봉팔님들께 기대하겠습니다. 333 퀴즈, 이 시간은 전주 1초 듣기 1번, 3초 듣기 2번, 혁이의 힌트 3가지까지 모두 듣고 난 후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3가지 힌트 중에 마지막 힌트, 제가 드리는 봉디의 자유 힌트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도 아직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의 전주 1초부터 듣겠습니다. 오늘의 전주 1초 문제 주세요. 일렉 기타 소리로 시작했어요. 뭔가 느낌이 있는 곡이에요. 전 지금 한 곡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이런 기타 소리로 시작하는 곡 중에 알겠어요. 일단 전주 3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입모양으로 우리 PD에게 한번 말해볼게요.

자. 아, 정답 맞췄어요. 오늘은 1초 만에 맞췄다 이거예요. 1초 만에 맞췄어요. 제가 방금 뻥긋뻥긋 한 게 맞죠?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말 안 해주네. 전주 3초 드릴게요. 전주 3초 주세요. 맞아요. 제가 말한 거 맞아요. 오랜만에 전주 1초에서 제가 성과를 거둡니다. 자, 오늘은 힌트를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봉팔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힌트 1번. 간주 3초. 간주 3초에 아마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삐빅 삐빅 삐빅 삐빅 삐빅 삐빅 뭐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들어볼까요? 전주 3초 주세요. 삐빅 삐빅 삐빅 삐빅 빽빽빽빽. 자, 이 노래를 3000번 들었습니다. 자, 힌트 2번. 노래 제목 글자 수 8글자랍니다. 8글자. 맞나요? 어? 8글자 아닌 거 아니에요? 어, 8글자. 8글자예요. 자, 힌트 3번 갑니다. 힌트 3번. 이 곡은 선글라스 끼고 들어야 돼요. 선글라스 끼고. 너무 그 뜨겁거든요. 곡 자체가. 곡 자체가 뜨거워서 선글라스 끼고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가수의 이름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장마와 관련이 있어요. 장마와. 다 드렸죠?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허밍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허밍. 여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냥. 문자번호 샵 1212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One time, one love, seven, 와줘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333 퀴즈 문제부터 다시 들어봅니다. 전주 3초 주세요. 가을의 사님, 이 3초 들으시고 처진 달팽이 압구정 날라리라고 보내셨고요. 8705번님,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5448번님, Y의 프리스타일. 김묵돌님, 박진영, 난 여자가 있는데. 오, 6100번님, B의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랬구나. 양산 있니? 정은님, 김태희의 비를 얻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곡이었죠? 오늘의 정답은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이 비가 썼던 선글라스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 선글라스를 뭐라고 부르죠? 그 선글라스를? 파일럿 선글라스? 뭐라고 부르죠? 아무튼 아래로 이렇게 길게 잠자리 안경처럼 생긴 그 선글라스가 유행이어서 저도 저기 동대문 가가지고 한 10,000원인가 비슷한 선글라스를 하나 사가지고 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양털 자켓도 유행했어요. 태양을 피하는 방법. 여기 의상. 안에 그리고 그 민소매 틸 입었었는데, 그때 지하철 타면 다 민소매티였습니다. 이 여름에 나왔던 곡이, 여름 끝자락에 나왔던 곡인데, 민소매티 많이 입었어요. 내가 몸이 좋든 안 좋든, 그때는 민소매티의 세상이었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3086번님, 오늘은 첫 번째로 맞힌다. 으라차차 답은 나왔습니다. 비태양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아니고 세 번째였어요. 하지만 오늘 커피 쿠폰은 보내드리죠. 3086번님 포함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말 나온 김에 오늘 프라이데이니까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금요일에 만나요. 그리고 긱스 소유 오피셜리 미싱 유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5960번님이세요. 올해 상반기 승진 누락이 되어서 우울하고 속상한데 봉디 목소리 왜 이렇게 신나죠? 하셨네요. 승진 누락은 진짜 수능시험 같아요. 그렇죠?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편할 텐데 또 최선을 다해서 눈치도 봐야 하고 나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울한 게 당연한 거고 뭐 속상한 것도 당연한 겁니다.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내가 부족해서 누락된 게 아니다라고 마음 먹으시죠. 오늘 하루는 저녁에 맛있는 거 드세요. 8854번님은 대학 새내기 우리 딸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네요. 이게 뭐라고 며칠 열공하더라고요. 저 면허 딴 지 25년 됐는데 우리 때와는 면허 취득 방법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앞으로 도로주행도 한 번에 탁탁 합격하길 바라봅니다. 요새 그 운전면허 학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었는데 그래도 우리 따님은 일찍 땄네요. 대학 새내기인데 벌써 땄으면. 운전 배워놓으면 대학생 시절에도 쓸 일이 많죠. 안전하게 기능시험 또 준비 잘해서 나중에 8854번님과 어디 드라이브 가면서 꼭 어떤가요? 들어주십시오. YB의 곡 준비했습니다. 내게 와줘.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에 걸쳐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일에서 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7일 앙카라에 도착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에 참석하고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몽골 국빈 방문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이며 양 정상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고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서울 회생법원이 자사의 회생

0: 계획안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사는 입장문에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재직자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충격을 줄이는 조치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중소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는 6일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 1고를 찾아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1고 측은 배재고 선수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과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6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주변 눈치 보느라 적당히 맞추고 빼는 내숭 대신 이게 진짜 나야 어때? 하는 거침없는 태도에 시선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보는 사람까지 묘하게 짜릿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일 땐 나의 이야기, 내 개성을 망설임 없이 세상에 던졌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 안에 가장 본능적이고 솔직한 에너지를 깨워줄 이 노래처럼 말이에요. 바나나라마입니다. 비너스.

0: 바나나라바의 Venus,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이 노래, 그 She's Got It 이 가사를 람브르곱돌님이 시집 가래로 들으셨다고. 근데 이 말 듣고 보니까 시집 가래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재밌네요. 옥주님, 하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한 주가 어떻게 또 지나가고 금요일이 됐네요. 여러분, 금요일 또 신나게 한 시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 라이키팝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0: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대학교.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나탈리 컬의 점프 스타트였고요. 토니 바슬의 미키 띄워드렸습니다. 풍금새님이 불금이라 음악도 신나네요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 미키는 제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우리 라이커님들 힘이 나실까 이 불금에 좀 흥을 돋우기 위해서 고민고민하다 제가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 채팅창에 레이니 이모티콘 있잖아요. 걔네가 막 이렇게 응원하는 그 이모티콘이 쭈루룩 올라오는데 저도 따라서 신나게 이게 들썩들썩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진영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아닌 무슨 삶이 이리 바쁘고 힘든지 오늘도 춘장 아니죠? 된장 아니죠? 출장 다녀와서 조기 퇴근하고 기절 모드 함께합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죠? 이게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후딱후딱 가고 정신도 없고 바쁘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 라이키팝과 함께 음악 듣는 한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다른 모든 걸 다 좀 잊으시고 신나게 그냥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7673님은 저는 매일 밤 11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머리가 터졌어요 하셨는데 퇴근이라고 하신 걸 보니 아마 학원, 뭐 학교 선생님이신가 봐요. 이번에 그 기말고사가 다가오죠. 아, 또 바쁘시겠다. 아이고, 우리 아가들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오식록 행복님, 불금 라이키팝과 이번 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도권에는 계속 장맛비가 내린대요 하셨는데 오 마이 굿네스, 이게 진짜 이 비, 장마비 때문에 날이 좀 더 습하고 꿉꿉하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약간 더운 느낌? 푹푹 찌는 느낌? 그쵸? 이 푹푹 찌는 날씨에 우리 라이커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맨날 말하는 그 물 자주 마시기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들 잘 지키고 계시죠? 마이클 잭슨이에요. She's out of my life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23위 마이클 러런스 트락의 25 minutes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구돌스의 Let Love In 이었고요. Imagine Dragons It's Time까지 함께 들었어요. 006 하나님, 하디, 금요일 불금 저녁 메뉴는 뭐예요? 후딱 지나간 일주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번 주에 맞아요. 특히나 이번 주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한 한 주였어요. 불금 저녁 메뉴. 아, 그러게요. 뭘 먹어야 되나? 아니, 날이 덥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냥 호로록 먹을 수 있는 게 요즘은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 샌드위치 그냥 간단하게 많이 먹거든요. 86111님은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저녁에는 시원한 콩국수 어때요? 하셔가지고 오, 콩국수도 시원하니 좋을 것 같고 냉면 뭐 이런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라이커님들은 불금 저녁 메뉴 뭐 드시나요? CBS 뮤직 차트 52위입니다. 캡틴 앤 테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그리고 7692님이 청해 주셨어요. 에어 서플라이의 Goodbye.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던 이들의 이야기, 타오르는 신념 위에 쓰인 이름, 뮤지컬 박열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4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7024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골든 라이트풋의 썬다운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난 곳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28-9도 선의 낮 기온으로 날씨가 덥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습도도 높아져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현재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부 지역에도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다가 밤에는 충청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지방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mm, 제주도는 최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5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0: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경제연구실.
7: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한국보다 늦게 출발한 대만 해상풍력 17년 만에 한국을 13배 앞섰습니다. 반도체 기업 TSMC는 직원 성과급까지 줄여 재생에너지를 사들였는데요.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이유와 17년째 제자리인 한국의 현실 직접 취재한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8: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9: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0: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0: 전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영민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원래 경제 전공하시고 또 경제 분야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삼성 뭐 반도체에 대한 책도 쓰셨고 이번에 에너지 특히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기사도 하고 다큐도 찍고 하셨는데 그 대만의 해상풍력 취재하시다 보면 네. 결국 이게 TSMC라고 하는 대만을 대표하는 네. 반도체 기업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다라는 걸 아마 당연히 현장 가서 현지에 가서 보셨을 텐데
3: 네.
2: 이번 주에 사실은 한국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금 이슈가 호남 반도체
3: 메가클러스터.
2: 예, 메가클러스터 네. 3대 메가클러스터 이거 아니겠습니까?
3: 네.
2: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 반도체 시설이 이제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3: 네.
2: 여기에 추가로 또 호남에 상당한 규모의 또 액수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일단은 굉장히 담대한 계획이다.
2: 예.
3: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제성장에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적으로 본다면 수도권 집중을 점점 가속화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종합공업 이런 쪽보다는 네. 점점 더 전자 그리고 좀 더 고부가가치 업으로 진화하면서 지역에 있던 어떤 지역의 산업 거점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 좀 초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되는 그 핵심이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를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거기만 수도권에서만 공장이 새로 지어질 거고 인력을 수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좀 재정렬을 해보겠다. 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재정렬을 하는데 이게 기업에게도 틀림없이 이익이 되게 해주겠다. 요 두 개의 정렬을 이렇게 바르게 다르게 만드는 요 계획이었기 때문에 산업정책이면서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종류의 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네.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네. 했습니다.
2: 사실은 이 호남 반도체 이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3: 네.
2: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반도체 공장이 성공하려면 결국 핵심 인프라가 물과 전기인데 특히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냐. 이 수도권의 전기 공급이 한계가 있으니 남쪽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송전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3: 네.
2: 근데 또 정부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그래도 용인의 이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와 전기 공급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6개의 국가산단에 들어간 삼성공장 또 일반산단의 4개 공장 이거를 조기에 완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거기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3: 네.
2: 지금까지 우리가 용인 산단에 대해서 걱정해왔던 전력 공급 될까? 이거

0: 계속 정부가 추진하는 건가 이런 약간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실은 제가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3편 만들었습니다. 네. 1편은 용인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게 50분짜리입니다. 네. 용인 이야기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을 끌어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이트에 LNG 발전소를 지어서 하겠다는데 맞아요. LNG는 비싸기도 할 뿐 아니라 화석 연료이기도 합니다.
0: 탈탄소 국가정책의 정면으로 반하죠.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백 차원에서도 물음표가 제기되고 그 사이트에다가 LNG를 지어서 24시간 떼내면은 용인이 인구 100만 도시인데 여기에 도대체 몇 개 LNG 발전소가 들어서는 그래요. 것이며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뭐 일단 드는 생각은 아, 용인을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후폭풍이 너무 크다. 아.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정치 집단도 지금 들어서기로 돼 있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긴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은 하나 했는데
0: 미리 그렇게 미리 예상하셨군요.
1: 네네. 네. 전 그런 발표를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0: 그래요.
1: 경기도 인구가 생각하고
0: 그렇죠.
1: 그곳에서의 이권이 그곳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다만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SK 광노정 사장이 나중에 질의토의할 때 좀 요청을 해요. 아, 저희가 용인에 있는 산단이 삼성의 산단과 달리 삼성은 국가 산단인데 SK 산단은 일반 산단이어서 그렇죠. 한급 낮습니다. 네,
0: 기업의 책임이 많죠.
1: 네, 네. 기업의 책임이 많고 비용 지원도 적고
0: 그래요.
1: 그리고 토지 수용 절차도 좀 더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이 8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혜택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아. 일반 산단이지만 거의 뭐 삼성 비슷하게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미묘합니다. 아, 대통령 답변이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에다가 짓겠다는 요 FAB 요건 100% 지원할 거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 그리고 동시에 용인은 수도권에 있는 거니까 지역에 있는 건 아닙니다.
0: 지역이라면 이제 호남
1: 지역이라면 네. 이 어제 발표한 네. 메가 클러스터죠. 네.
0: 그렇죠.
1: 그런데 용인의 경우에는 사실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열심히 지원할 거고 행정적인 지원은 할 건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다. 좀 더 토의해 보겠다라는 네.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용인의 그 요청한 그 요구는 사실 들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그 공적인 일을 할 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지금은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 네. 이런 종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용인을 반대하지 않고 용인을 계속 추진하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 더 당겨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과제이고 정부의 역량을 다 집중해서 만들어야 할 웹 그리고 지방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좀 있으면 이제 전기요금도 발표될 겁니다.
0: 네.
1: 지역 차등요금제가 발표될 텐데 그게 아마 서울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지역들을 조금 더 할인해주는 형태가 될 텐데 반도체 팹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0: 그렇죠.
1: 최신 팹일수록 전기를 이를테면 뭐 제주도 전체의 전기를 팹 하나가 쓰고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고 이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는 건 몇천억 원 많으면 조 단위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이익을 계속해서 주어서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여기 짓지 못하게 하고 여기 짓겠다가 아니고 가만히 기업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전기요금, 지역에서 주는 지원금 그리고 기타 등등 국가가 지원해주는 여러 행정적인 편의 그리고 교육 절차, 정주여건 조성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내려가도 손해보는 게 아니겠네.
0: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 기업 네. 차원에서.
1: 네. 그래서 네. 인센티브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조지아에서 공장 지을 때 아니면 뭐 미국의 텍사스에서 공장 지을 때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아마도 그 정도의 큰 혜택이 있다면 자연히 기업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0: 아,
1: 정부가
0: 그래요.
1: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차원을 벗어나서 저는 그렇게 좀 읽었습니다.
0: 네. 하여간 앞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정부와 청와대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네. 기업들 간에 서로 밀당도 있어 보이고 앞으로 네. 중요한 흥미진진한 또 대한민국의 사실 명운이기도 하죠.
1: 네.
0: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재생에너지 하면 육상풍력, 태양광도 있는데 유독 대만의 해상풍력, 물론 대만은 이제 섬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해상풍력에 주목하면서 좀 발견하신 거 어떤 게 있습니까?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다큐를 3편 만

0: 이렇거든요. 이 다큐를 만들게 된 이유는 어떻게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인가. 네. 사실 큰 질문 그렇죠.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였는데 바람개비를 많이 꽂으면 될까요? 태양광 패널을 많이 꽂으면 될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에 매우 늦은 나라고 매우 후진국이고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나라인데 수치만 보면. 근데 우리 나름의 이유도 있긴 합니다. 네. 우리 나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극복하려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망의 문제였고 망의 문제가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수도권에 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에너지 전환과 그런 것들이 뒷전으로 가는 모습을 첫 번째로 부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가 태양광 패널인데 강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남에 태양광 패널이 지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가보면 태양광을 잘하는 나라는 다 건물 지붕이 다 태양광입니다.
1: 그럼요.
0: 특히 도시일수록. 왜냐하면 도시에는 건물이 있으니까요. 건물이 있으면 별다른 특별한 설치 없이 사실 이거 그냥 패널 하나 위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합니다. 왜일까? 강남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일까?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일까? 물론 그런 것일 수 있는데 표현은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제도가 이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좀 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태양광을 멀리하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요 얘기를 두 번째로 다뤘었고 세 번째가 풍력인 것이 풍력이 재생에너지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헐성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네,
2: 네. 효율이 높죠.
0: 해상풍력이. 네, 네. 낮이든 밤이든 제주도에 가서 탐라 해상풍력 보면 낮이든 밤이든 바람이 비교적 고르게 부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5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풍력이 일단 고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풍력 단지는 바람개비 하나가요. 15메가 그렇죠. 와트 네. 엄청 큽니다. 네.
2: 태양광 같으면 18까지
0: 네.
2: 가죠.
0: 네. 태양광은 한 1메가와트가 넘어가는 설비 용량이면 큰 태양광 단지인데 풍력은 요즘 15메가 한 바람개비 하나가 바람개비를 10개만 꽂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늘리기에 유리합니다. 대규모로 늘리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특히 서남 해상, 전남 해상 그리고 제주도의 서쪽 바다 이쪽에 북서풍이 매우 좋기 때문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상풍력을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규모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2: 그런데 대만 가보시니까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해상풍력 늦게 출발한 네. 나라가 지금 용량 기준으로 우리나라 13배라고 하나 아마 네. 한 4기가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대만이.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가 클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대만이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겁니까?
0: 처음에는 운명론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만 물어보면 거기는 바람이 좋잖아요. 그럽니다. 대만 섬과 본토 사이의 그 해협, 대만 해협에 바람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거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바람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라고 하길래 그럼 이거 뭐 운명인 거지 뭐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취재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더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아닙니다. 바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일이 되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계획 입지 같은 것.
2: 그렇죠.
0: 대만은 그 땅을 정해놓고 그 바람 풍력 발전할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국방 작전성 평가 혹은 그 시민들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시민의 반대를 조율해내는 역량. 그리고 여기까지 전선을 연결하고 변전 설비를 설치하고 송전 그리드를 만드는 요 작업들을 정부가 해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부터 하겠다고 기후부가 하고는 네.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요. 바람개비를 민간업자가 꽂아서 바람이 나오는 걸 그렇죠. 확인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주민들과 협의하고 네. 군대에서 레이더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2: 다 허가받아야 네. 되고
0: 다 이렇게 가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도 지난하고 사실상 일이 안 되게 만드는 실제로 허가받은 용량은 34기가와트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된 건 단 1% 0.34기가와트 2009년에 시작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2: 맞아요.
0: 근데 저희는 17년 동안 0.34기가와트 전체 국가 전체 그리드의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인데 네. 대만은 이 작업을 일단 정부가 해줬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TSMC입니다. 근데 이게 해상풍력은 다 좋은데 가장 문제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하나를 100메가와트 정도 하는데 거의 1조 원 가까이 듭니다. 1기가와트 약간 원전과 비교하자면 원전 한 개와 네. 비슷한 분량을 하려면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네. 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물음표가 붙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만은 정부에서 보증을

로도 도와줬고 그 TSMC 같은 회사가 아, 그 전기 너네가 생산하면 내가 20년 아니면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다 사줄게. 이게 일종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리백 전기가 필요하니 너네 해상풍력을 사줄 테니까 지어 걱정하지 말고 지어. 이 보증이 있다는 것이 개발 사업자가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0: 거를 조성해내는 그런 공급자가 있는 이 삼각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과 비교해 보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사에서 한국은 바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바람을 전기로 바꾸는 제도가 없다. 이 대만과 비교해서 결정적으로 아까 뭐 여러 가지 한국은 규제가 복잡하고 또 기업이 이걸 다 해결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가 특히 덴마크 같으면 원스톱 숍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거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네. 이렇게 한국 정부는 느려 터진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또 뭐가 있는 건지 네. 이게 전 늘 궁금하더라고요.
1: 실은 태양광의 차원에서 보면 정부마다 입장이 다 달랐어요. 취재를 해보면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좀 부정적이고
0: 한국에서 네,
1: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그럼요. 때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조차도 놀랍게도 해상 풍력은 계속 더 많이 하겠다고
0: 맞습니다.
1: 했습니다. 이건 조선 산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급망이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 제가 대만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만은 한국이 없으면 해상 풍력 못합니다. 하부 파일부터 그렇죠. 하부에 기둥 박는 것부터
0: 한국 기업이 다 가서 하잖아요.
1: 타워도 한국 기업의 타워고요. 네. 그리고 전선도 다 한국 기업의 맞아요. 케이블임 해상 케이블입니다.
0: 해저 케이블이죠.
1: 네. 네. 배도 한국에서 간 배가 설치하는 거 도와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만의 그 한병화 그 유진투자증권 네. 이사 같은 경우에는 4-5조 원 정도의 수출 효과가 있었을 거래요. 직접 수출 효과가. 그러니까 한국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이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한국은 이 인프라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바람개비, 터빈과 넛셀 관련 핵심 요것이 없긴 한데 전체 설치비의 한 60-70%는 한국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산업이니까 이 전기는 생산되면 국산인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대부분 국산인 겁니다. 한국은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0: 근데 좀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네. 국내 시장은 이렇게 처참한데 또 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해상풍력의 각종 부문의 네. 기업들은 또 한국이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컬해요.
1: 네. 네.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왜 이렇게 한국과 대만을 비교한 이유는 한국이 굉장히 뒤처졌다는 걸 표현해드리기 위한 거였는데 사실 더 빨리 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 덴마크, 독일 뭐 이런 나라들 해상풍력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저희한테 어떤 참고 사례가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전 모든 유럽 대륙 전체가 하나의 그리드로 연결돼 있고 간헐성 문제를 이 대륙 차원에서 극복하는 네. 그 인터커넥션 차원에서 극복하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해상 풍력이 전체 그리드의 10% 2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 수출 그렇죠. 산업이 아주 중요하고 근데 섬과도 같은 그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섬과도 같은 조건이어서 네. 나라 안에서 100% 안전한 전기를 계속해서 생산해 줘야 되는 네. 그 고립망 조건이어서 매우 유사한데도 대만이 앞서 나가고 한국이 못 나가는 걸 보면 이건 정말 이해 불가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네.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의 문제. 정부가 이 좀 더 잘 되게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부 부처 간의 조율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아주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모든 과정을 촉진하는 촉진자가 네. 되어준 이런 측면이 대한민국에는 셋 다 빠져 있었다.
0: 그래요. 그 부분이 참 좀 중요하다고 네. 보는 게요. 이 TSMC가 심지어 제가 모두에서 네. 잠깐 설명을 했는데 직원 상여금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샀다. 이거 사실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한국의 이런 성과급 우리 논쟁을 네. 또 보면서 TSMC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해상풍력의 네. 전기를 꼭 공급받아야겠다. 이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1: 제가 그 취재를 하다가 이건 사실 대만 기사를 봤어요.
0: 네.
1: 그 올해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전자 노사 협상으로 인해서 그 성과급을 이만큼 많이 준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을 때 TSMC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안 주냐?
0: 아.
1: 우리도 더 많이 달라.
0: 그래요.
1: 라고 TSMC에서 요구했는데 그때 웨이저자 TSMC 회장이 설명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통상 마지막 마진의 12% 정도를 성과급으로 반영하는데 직원 분홍으로 반영을 하는데 올해는 10% 정도 했다. 왜냐하면 2% 정도는 ESG 경영에 써야 했기 때문에
0: 아.
1: 더 깨끗한 전기를 사는데 써야 했기 때문에 좀 그랬다.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0: 예.
1: 그 말인즉슨 기업이 가진 이익을 어떤 식으로 스테이크홀더들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철학 이런 게 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요 기업들 애플이나 기타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고 아리백을 요구하면 그래요.

0: 하면서 너희들이 빨리 이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TSMC가 처음에 세웠던 타겟은 2050년 아리백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최근에 2040년으로
1: 맞아요.
0: 내렸어요.
1: 저도 봤습니다.
0: 네, 삼성전자는 네. 아직 2050년이고 실제로 네. TSMC는 그 깨끗한 전기를 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TSMC도 국내에서 그래요. 대부분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해야 하는데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전기에다가 그냥 웃돈을 주는
1: 그럼요. 네,
0: 녹색 프리미엄을 네. 주고 삼성전자는 많이 해결했는데 TSMC는 사자. 네. 우리가 더 만들자. 그래서 TSMC 작년 연차 보고서에 보면 4.4기가와트 계약했다고 나옵니다. 원전 4기 분량의 계약을 했다는
1: 그
0: 얘기가 나옵니다.
1: 어쨌든 경제 분야 취재도 네. 오래 하셨으니까 이 삼성전자나 또 TSMC나 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고
0: 네.
1: 또 아리백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충분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TSMC는 이렇게 상여금을 줄여서까지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고 전기를 사겠다. 거기에 이 돈을 써야겠다라고 하고 또 이게 회사 안에서 용인이 되는데
0: 네.
1: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시그널이 충분히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압력이건
1: 네.
0: 여론의 압력이건 아니면 뭐 수요 기업의 압력이건 충분한 압력이 필요한데 그 압력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릴 때 뭐 광주에 이걸 팔목을 비틀어서 보내느냐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취재하면서 흥미로웠던 건 TSMC 경우에 대만에서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많이 쓰는 기업인데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비싸게 냅니다. 이를테면 2024년에 대만이 전기요금을 올렸거든요. 사실 대만은 원전을 탈원전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좀 비싸졌기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흔히들 생각하기에 국가대표 TSMC 여기는 전기를 그래도 조금 싸게 줘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네. 전체 전기요금을 11%인가 12%인가 올리면서 TSMC 요금 25% 올렸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TSMC만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앞으로 팹을 지으면서 더 지으면 더 많은 전기를 쓸 것이고 그리고 팹당 쓰는 전기도 점점점 많아집니다.
1: 그렇죠.
0: EUV라는 장비가 전기를 네.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이걸 더 많이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더 많이 쓴다.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쓸 기업이고 그래서 국가 전체 전력망에 더 많은 부담을 주니 당연히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전기 선도 더 많이 깔고
1: 추가적인 송배전망건들도 네, 네, 필요하고
0: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녹색 전기도 더 많이 생산해야 돼서 이쪽으로 네.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줘야 하니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 당연히 너네가 전기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1: 네.
0: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국가대표 네. 기업인 TSMC에 대해서. 네. 그 한 해 전기요금 인상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시사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팔목을 비틀어서 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그 방법이 영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고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삼성전자가 더 많은 전기를 쓰고 앞으로 더 많이 쓸 거라고 해서 더 비싼 전기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종류의 제도를 부과한다면 삼성전자가 남들보다 전기요금이 더 비싸지면 이걸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렇죠. 이 전기를 좀 더 깨끗한 전기를 씀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아서 좀 더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더 싼 전기를 쓰는 방법이 지역으로 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 그렇죠. 만약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네. 한다면
0: 깨끗한 전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 깨끗한 전기를 더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겐 그런 종류의 인센티브가 네. 부족한 것 같습니다.
1: 사실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런 면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들기도 하네요.
0: 네. 이를테면 지금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200조, 300조 원대 영업이익을 네. 거둔다고 하는데 이 영업이익을 어떻게 사회가 나눌 것인가 이걸 뺏어갈 수 없죠. 그런데
1: 네.
0: 너도 성장하고 사회도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있다면 그런 방법을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 제도를 설계하는 그래요. 것. 이게 정부 혹은
1: 맞아요.
0: 공공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사실은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미국 최고의 테크 기업들 불러서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기업의 책임성 이것이 무리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좀 더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더 빨리 나아가야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기후부 아니면 이번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0: 네.
1: 노력을 한다는 것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17년의 교훈입니다.
0: 그래요.
1: 왜 그랬을까?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인센티브적으로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했고 열심히 실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중요합니다.
0: 너무 재밌어서 이게 네. 더 얘기를 끌고 가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네. 한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1: 아,
0: 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민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3: 우리가 좋아하는
4: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4: 배즙일이지
3: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4: 배즙일이니까
3: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4: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3: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5: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삼성전자와 SK, 한화그룹 등이 영남권 반도체와 AI, 우주항공 분야에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 일환입니다.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직간접 고용 직원들의 대량 실직과 납품업체 줄도산도 우려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배재구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 절기가 시작하면서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3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충청에 이어 오늘은 영남을 찾았습니다. 영남을 확고한 첨단 산업의 초격차 선도 지역으로 세우겠다며 메가 프로젝트의 세 번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영준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남 진주에서 열린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영남을 차세대 첨단 산업

0: 의 중심으로 키우고 결실은 나라 전체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 영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 1위 거점이자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도약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기반 위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0: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로봇 산업 혁신 벨트, 자동차와 조선을 포함한 피지컬 AI를 육성해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사업으로 다시 빚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산과 SMR 등 에너지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위성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면 영남의 경제 영토는 우주와 같이 무한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투자가 정부의 5극 3특 성장 엔진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이 거대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각 권역이 스스로 산업을 일구는 그리고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토공간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0: 중앙정부는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도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2: 오늘 발표된 영남권 미래투자 합산액은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업들은 각기 AI나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업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박성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3: 호남, 충청권에 이어 이번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총 297조 원에 달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은 영남의 움직이는 인공지능, 즉 피지컬 AI를 중심 삼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약 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 SDS는 구미에 19조 원을 투입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영남을 자율주행차와 항공우주, 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며 향후 10년 동안 4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AI 기반 첨단 자율주행차 제조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울산과 대구, 창원을 아우르는 핵심 부품 생산벨트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K그룹은 외자 유치액까지 포함해 총 14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영남권에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그룹도 창원에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영남권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총 5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시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4: 이와 같은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3: 결국 대규모 투자의 현실화 여부는 지원책의 구체화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오늘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항고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만 명이 넘는 대량 실직 사태와 납품업체 줄도산이라는 재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효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죠. 이 지경까지 온 그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5: 네, 서울회생법원 회생사부는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과 5월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는데요.
2: 네.
5: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 부분을 NS홈쇼핑에 매각해 2천억 원대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자금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인 본체 대형마트가 매각되지 못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2: 네네.
5: 새로운 자금줄을 찾아야 하는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르츠금융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진 것도 악재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홈플러스가 새로운 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회생 절차를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전성기에는 전국 140여 개 점포를 보유해 업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가 파산 문턱까지 가게 됐습니다.
2: 네.
5: 다만 아직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항고를 하지 않거나 항고를 해서도 원 결정이 유지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험플러스가 항고를 하지 않거나 항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파산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대규모 실직 또 납품업체 줄도산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가 가장 먼저 닥쳐올 재앙입니다. 한때 18,000여 명에 달했던 홈플러스 노동자 수는 MBK 인수 뒤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 9,000여 명에서 12,000여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0: 네.
1: 직고용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마트 내 입점한 자영업 점주, 물류배송기사, 보안미화 등 외주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홈플러스 파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노동자는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납품업체들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대금 규모만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에 이릅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이 대부분 후순위 채권이라는 특성상 이들 대금은 사실상 받기 불가능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특성상 줄 도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또 피해가 거기서 그치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홈플러스가 연간 3조 원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유통해왔다는 점에서 농가에 미칠 영향도 상당합니다. 홈플러스가 해마다 매입한 국내산 농산물 판매액만 연간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0: 네.
1: 여기다 홈플러스 점포에는 식당과 미용실, 약국, 세탁소, 문화센터 등이 입주해 특히 지방의 경우 생활형 상권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사라지면 이런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상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 부동산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동반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정부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네요.
1: 맞습니다.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회의를 열고 근로자 중소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0: 네.
1: 우선 입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배척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모두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앞으로의 움직임도 계속 살펴주십시오. 지금까지 박효진 기자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 중견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5조 원에 이르는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2: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환율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에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지 않았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기존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리고 조달원가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도 새로 도입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부담도 추가로 낮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변동보험 지원도 확대합니다.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 15%에서 30%로 높이고 가입 대상도 넓힙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해 기업의 단기자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 물가도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력과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5.18 희생자 모욕 논란에 휩싸인 배재고등학교 앞에 야구부를 비난하는 근조화는 물론 반대로 격려하는 화환이 뒤섞이면서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배재고는 논란을 일으킨 학생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0: 다음 주 광주 1고를 직접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 아침 8시 서울 강동구 배재고 앞에는 배재고 파이팅이라고 적힌 축하 화환 등 배재고 야구부를 응원하는 화환 7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은 지난달 29일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근조화안이 학교 앞에 하나둘씩 도착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극우 세력이나 일부 시민들이 맞불 성격으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축하화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강동구청은 신고되지 않은 화안이 학교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폐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화안들이 학교 앞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배재고 학생들은 야구부를 비판하면서도 이 같은 상황이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학교 앞에서 만난 배재고 2학년 학생들입니다.
2: 야구부 학생들 때문에 일반 학생들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1: 한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결정을 내렸고 구호를 외친 학생 2명은 학교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야구부 학생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는 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일고 학생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0: 이번 논란은 정치권도 가세했죠. 국민의힘은 6개월 출전 정지 조치를 두고 과잉 징계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논란의 본질은 징계 수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배재고의 스벅 응원은 적절한 수준의 훈계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할 일이라며 온갖 좌파 인사와 장관까지 아이들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학생들의 구호가 부적절했다면서도 교육과 지도의 책무가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며 징계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 역시 여권의 과도한 대응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징계 수위가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을 희화화한 행위 자체라고 맞섰습니다.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고 교육은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르치는 과정인 만큼 이번 징계 역시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교육적 조치라는 논리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4: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폄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3: 김준혁 의원은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극우, 뉴라이트 사상을 주입해 이 같은 행동을 부추겼다며 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듭된 스타벅스 때리기로 역풍을 맞은 여권을 겨냥해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0: 중동발 고유가 대응책으로 정부 여당이 차량 5부제,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달 남짓 운용했는데 0.25%라는 민망한 가입률을 남긴 채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 당정은 지난 4월 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도입을 논의하고 단 5일 만에 5개 손해보험사 대표들과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특약 가입자에게 연간 보험료 2%의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입할 때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연간 환급액이 14,000원에 불과한 데다 가입 신청, 운행 기록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약 6주간 10개 손보사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률은 고작 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외면에 더해 지난 1일 0시부로 5부제도 전면 해제되면서 특약 취지 자체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가입률 0%대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특약 제도는 도입 두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보여주기식 두 달짜리 정책을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자원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0: 빠르게 해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만 명을 끌어모은 업체. 불법 금융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AI와 소상공인을 내세워 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그 내막을 제주 CBS 이창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투자 원금 보장과 가상상품 판매 수당을 미끼로 세종 등 전국에서 3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워너비 그룹. 규모가 2,900억 원에 달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I 소상공경제라는 플랫폼을 내세운 겁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입해서 살펴보니 출석체크와 1일 미션, 유료 결제 등을 통해 내부 가상자산인 춤코인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3: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시길 바라요.
4: 네.
3: 내일 들어가도 조금만 딱 해도 5개씩 코인이 들어가요. 10만 개, 만 개가 많이 됐어. 물건 사 먹을 때 코인으로 거래하라.
2: 특히 제주 지역 소상공인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삼으면서 매장 60여 개 업체가 플랫폼에 홍보됐습니다. 워너비 그룹은 이름을 지오미 그룹으로 바꾸고 제주시 소상공인 회원 1만 명 확보 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제주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취재 결과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와 제주 소상공인을 모집한 업체는 세종시에 있는 한 인터넷 언론사였습니다. 이 언론사는 지오미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후원을 받는 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유사 수신이나 신종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창준입니다.
1: 강원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내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전국 각 지자체들도 차별화된 해변 운영으로 피서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인데요. 강원영동 CBS 전영래 기자가 현장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5: 주말인 내일 개장을 앞둔 강릉 경포해수욕장. 튜브와 파라솔을 옮기며 피서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여름 시즌임을 실감케 합니다. 다소 흐린 날씨지만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부 피서객들은 벌써 푸른 바다에 몸을 맡기며 더위와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피서객들의 말입니다.
6: 가족들하고 간만에 나왔어요. 기분 좋고.
7: 대학교 종강하고 친구랑 같이 우정여행 떠나서 왔는데 시원한 바다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뛰어노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강릉 최고!
5: 오늘 속초해수욕장이 개장한 데 이어 오는 8일에는 동해 망상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등 동해안 86곳의 해수욕장이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올해 동해안 지자체들은 차별화된 테마로 색다른 즐길거리를 마련해 피서객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강릉 경포해변에서는 비어축제 등 여름 해변 축제가 열리고 속초해수욕장은 야간 개장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백사장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특히 해경과 지자체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취약 시간대 해상 순찰을 늘리는 한편 일부 해수욕장에는 해파리와 상어 접근을 막기 위한 그물망도 설치했습니다. 지난주 부산 해운대를 시작으로 강릉 경포 등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잇따라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전영래입니다.
8: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9: 안녕하세요.
1: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9: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야기입니다.
1: 네.
9: 그 어제 미국 LA행 항공편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그 지난달 30일 새벽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서 그 축구대표팀 선수 일부와 그 귀국을 했었잖아요. 네. 이틀 만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요. 그 공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다. 또 그 선수단 내분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자 질문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전체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LA에서 당분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정 감독이 그 귀국 날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직답을 피했는데요. 그런데 국회와 정부, 경찰에서

0: 서 곧 홍정 감독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일단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월드컵 성적 부진과 더불어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문체부 차원의 특별감사도 시작이 됩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참혹한 실패의 원인을 찾고 축구협회의 무능과 부실, 비위가 있다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면서 국민 제보 창구까지 열겠다고 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원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맡았다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배임 혐의 등으로 홍정 감독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축구 팬들의 시선이 여전히 매서워요.
0: 네, 그렇습니다.
1: 다음 소식은요.
0: 폭염에 시달리는 프랑스에서 한 대형 할인마트 매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 이동식 에어컨을 단돈 179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1만 원에 할인 판매하자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몰린 겁니다.
1: 싸긴 싸네요.
0: 네, 그 현재 유럽 전역이 말 그대로 역대급 폭염입니다. 그리고 냉방 기기가 다 품절이 돼서 다른 네. 곳에서는 이 에어컨 한 대를 사려면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31만 원에 푼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1: 네네.
0: 새벽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섰고 문을 열리자 진열대로 돌진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그 파리 근처의 한 매장에서는 인퍼가 밀려들면서 출입문이 통째로 부서져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물량이었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일부 매장에는 에어컨이 단 두 대만 들어와 있어서 아마 이제 김항광군단 이렇게 엄청난 항의가 있었겠죠.
1: 네.
0: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에어컨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에어컨을 이제 환경 이슈하고 또 건물이 좀 오래된 곳들은 이제 설치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원이 마비가 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고 하고요. 특히 프랑스 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 다시 폭염이 찾아온다고 예보를 해서 에어컨 쟁탈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폭염이 정말 무섭긴 무섭습니다.
0: 네.
1: 마지막 소식은요.
0: 병역기피 혹으로 24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소식입니다.
1: 네.
0: 그 유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 고법에서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양측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정부를 대변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 씨 비자가 나오면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속이고 미국 시민권을 따면 병역도 면제되고 혜택을 다 누린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유 씨는 정부가 10년째 같은 이유로 비자를 안 주고 있다. 두 번씩이나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유 씨가 이제 2002년에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법원이 이제 9월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오늘도 내륙 지방은 장마가 주춤하면서 날씨가 덥습니다. 기온과 함께 습도가 높아져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호우특보가 발효된 곳도 있습니다. 전남 남부 지역에도 이 시각 이후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중북부 지방은 내일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mm, 제주도는 최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모레 5일에는 충청과 남부 지방 비가 내리겠고 오후 시간대는 수도권과 강원도로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글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를 비롯해 내륙지방은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7월 3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용산에서 후반기 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등 3인방이 한자리에 만났는데요. 현장 소식 준비하고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당과 갈등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가운데 국회 문체위에서는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전 감독은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청문회가 추진되더라도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법원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진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와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

0: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김영호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2: 네, 김영호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5: 그렇습니다.
2: 잘 오셨습니다.
5: 네.
2: 계속 오십시오.
5: 예. 네.
2: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아픈 소식인데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3: 네,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는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고요.
2: 예.
3: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를 관계인 집회의 심리 결의에 붙이지 않고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 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고 있지 않은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혔고요. 사측에서는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 등의 조처를 했으나 남은 사법부에 대한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에 급여, 물품 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예.
3: 다만 재판부는 제도의 고안, 그러니까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되었을 때는 절차를 재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2: 예, 자 홈플러스 회생 절차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청산을 해야 될 것이냐. 아, 저도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보니까 이게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이렇게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시던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박원석 의원님.
4: 근데 그 대전제는 어쨌든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을 대주주 측이든 아니면 채권단이든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2: 예.
4: 그래야 그 전제 위에서 뭐 이걸 회생을 계속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금 서로 간에 떠넘기기 하면서 양쪽 다 조금 무책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 책임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이걸 인수한 이후에 뭐 경영상의 부실도 있었고 계속 이제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부채도 누적되고 결국 이 사태를 초래했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채권단 측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이게 조사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회생 가치보다 파산 가치가 더 큰 걸로 지금 나와요. 청산 가치가.
2: 예.
4: 그러면은 이게 법원이 이 뭐 긴급 운영 자금을 구해 와서 어떻게든 해 보겠다.

0: 나오지 않는 이상
1: 예.
0: 이거를 회생시켜줄 명분이 없잖아요. 청산가치가 더 큰 걸로 나오는데.
1: 예, 김영호 의원님.
2: 지금 당장 그 홈플러스 근로자가 12,0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2: 그리고 거기 뭐 납품 업체, 협력 업체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엄청난 근로자
0: 25,000명 정도.
2: 예,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사모 펀드라고 하는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 펀드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당장 어떤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주로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팔아 넘길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가치를 좀 높여서.
2: 네, 그렇죠. 네.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 그냥 단기 매매처럼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경영의 투명성 같은 것도
1: 예.
2: 사모펀드는 잘 모르잖아요.
1: 그러니까
2: 밖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1: 그럼요.
2: 홈플러스가 아마 네. 유통업체 뭐 2위 정도까지도 그랬었죠. 올라갔었죠.
1: 네.
2: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2주 내에 뭐 인수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셨지만은 2천억 원 그 운영 자금이 확보가 안 되면은 거의 파산 쪽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파가 걱정이 됩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3: 네, 일단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도 많거니와 예.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업체도 많고 해서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이제 공적 자금 투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런 선례라든지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또 별로 없었던 터라
1: 예.
3: 또 만약에 이번에 뭐 공적 자금을 설령 투입한다고 한다면 이제 자금을 투입하는 정부나 공공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혹은 다른 산업계에 벌어졌을 때 어떤 기준을 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난망한 문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1: 예.
3: 사실 이 사태 원인을 살펴서 이제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 뭐 다른 쪽에서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모펀드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 이게 그냥 단기적인 이익의 논리로 접근을 할 뿐 실물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또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할지 이 숙제가 또 던져져 있고 또 가까운 것은 이런 숙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자나 협력업체라든지
1: 예.
3: 이쪽에게 또 도움이 되지 당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가장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1: 예. 아무튼 이 노조 측 또 공적 자금 투입 필요성 또 정치권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정치권 일각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또 대립을 하고 있죠. 여권 내에서도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상임위의 위원장 배분을 놓고 나오는 문제인데 이현주 의원이 본인이 배제됐다. 라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더군요.
3: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상임위원장에서 빠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보복인가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1: 예.
3: 이 의원은 현재 3선으로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선수에 해당하긴 합니다.
1: 예.
3: 이 의원은 나야 위원장 안 해도 그만이지만 최소한 공당으로서 공적 책임감은 갖고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자신이 또 투자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계 출신임을 강조했고요.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상의하겠다고 하고서 제대로 된 상의는 없었고 최종 명단에서는 내가 빠져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탈당 같은 건 안 한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내 발로는 안 나간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탈당 얘기는 굳이 본인이 그냥 하신 거죠? 아무도 요구할 사람도 없는데.
3: 지금 뭐 탈당에 대한 얘기가 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1: 예.
3: 예전에 탈당을 한번 한 경력이 있잖아요.
1: 예, 예.
3: 근데 이번에 또 뭐 이렇게 왕따를 한다고 해서 탈당하진 않는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큰 불만이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그 원구성 강행했다. 아, 특별히 법사위원장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강경 투쟁하겠다는 거죠?
3: 네, 국민의힘은 어제 2일 오후 2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강경 투쟁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요.
1: 예.
3: 당 일각에서는 국회 일 결정을 전면 보이콧할 경우에 국회 내에서의 대여투쟁 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 예. 최종적으로 이런 현

0: 현실론보다는 강경투쟁론에 힘이 실렸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회 장악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당내 일각에선 나경원, 김소희 의원 등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1: 의원직 사퇴는 국회는 그만두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 다 같이 그만두자?
0: 총사퇴 국회 얘기를 한
1: 국민의힘에서.
0: 그렇죠.
1: 자, 일단 상임위 위원장 또 우리 삼선의 국방위원장까지 하셨던 우리 김용호 의원님. 이 위원장 자리가 무엇일지 이렇게 같은 당끼리도 이렇게 화가 나고 국회의원직을 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2: 위원장 자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1: 예.
2: 중요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1: 아, 많아요.
2: 이제 보통 재선의원쯤 되면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상임위 간사입니다.
1: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예.
2: 그렇죠. 여당 간사, 야당 간사죠. 상임위 안에서.
1: 예.
2: 아무래도 간사가 되면은 그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협상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할 수가 있고.
1: 예.
2: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에 있어서도 유리한 협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죠. 자기 지역 예산 챙기기도 좋고.
1: 아하.
2: 그래서 굉장히 간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3선 되면은 무조건 상임위원장입니다.
1: 무조건.
2: 상임위원장은 그럼요. 이거는 당직이 아니라 국회직이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소관 부처에 대해서 주무 부처에 대해서 모든 걸 감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상임위뿐만 아니라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여러 그 기관 그 보고를 받아요.
1: 요청할 수 있고.
2: 예,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알아서
1: 와요.
2: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원장은 예. 다른 일반 그 소속 상임위원들보다도 훨씬 많이 알게 되고.
1: 아.
2: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장관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는 의원들이 목을 매요.
1: 아.
2: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 이제 개원하면은 항상 듣는 게 원구성의 이 어려움. 저는 지금도 원구성 협상 말만 들어도 좀
1: 머리가
2: 징글징글합니다.
1: 아.
2: 이게 뭐 60일, 80일 동안 그냥 원구성이 안 된 때가 많이 있었어요.
1: 항상 거의 그랬죠.
2: 그만큼 네. 여야가 목숨 걸고 하는 게 원구성인데
1: 네.
2: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체적으로 다 뽑아버렸고 그다음에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께서 팩스로 딱 보내버렸고 이게 완전히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관례가 다 깨졌고요. 예, 다수당이 국회의장하고 제2당이 이제 법사위원장 하는 것도 이미 한번 깨졌었고
1: 예.
2: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몽땅 독식한 적도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관례고 뭐고 없는 것 같고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1: 예.
2: 이런 거를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 중진 의원들 만나서 골프 치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벌여놓고 한쪽에서는 골프 치자 그러면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또 뭐며 골프 또 회동에 초대 안 받은 사람들은 또 뭐며 기준도 없고
1: 예.
2: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걸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이현주 의원 굉장히 화가 났는데 화가 뭐 수습될 것이냐.
3: 화날 만하겠죠.
1: 아, 예.
3: 어쨌든 본인은 희망을 했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듣고 그냥 배제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화난
1: 예.
3: 이유가. 내막이요 제가 모르죠. 근데 이거 원내대표의 권한 아닙니까 전적으로.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사전에 뭐 원내대표의 양해를 구하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1: 그럼요.
3: 삼선이고. 상임위원장 할 만한데 못하게 되면 이런 이만저만해서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1: 예.
3: 무슨 내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탈당을 거론하고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오바인 것 같고요.
1: 나 싫어하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3: 지금. 아니 이게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또 탈당했다가 돌아온 했다가. 지 얼마 안 됐는데
1: 예, 예.
3: 뭐 서운한 감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격앙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약 민주당이 독식을 한다. 국민의힘이 끝내 7개를 안 받아서 그러면은 이제 이현주 의원한테 기회가 가겠죠. 노른자 상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국토위, 산자위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그게 고민일 겁니다.
1: 그러니까
3: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의원들이 해야 될 의원들이 지금 있어요.
1: 김영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뭐 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이거 지금 이제 나 한 차례 됐다고
2: 그럼요.
1: 지금 장관급 상임위원장.
2: 이거 있잖아요.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뽑을 때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서 타협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0: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이현주 의원 그 저는 운 좋아서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1: 야,
0: 그운
1: 인품과
0: 아
1: 실력과.
0: 그럼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국방위를 오래 했고
1: 예.
0: 근데 마침 그때 국방위 한 사람 중에 3선은 예를 들면 저밖에 없다든지 이러면은 우선권이 있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2: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투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예.
2: 그냥 이거 가지고 신경전 벌이지 말고 심플하게 투표해서 투표를 결정하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1: 예.
2: 관례는 맞지 않죠. 말씀하셨던 대로 뭐 나이 선수 그다음에 선수 중에도 이게 온 3선이냐 뭐 중간에 .5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정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저 국민의힘도 이제 실리를 생각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 상태로 봐서는 법사위 절대 안 넘겨줄 것 같고 여차하면 그냥 다 독식하겠다 그렇게 할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어쨌든 상임위 몇 개라도 챙겨야 그 상임위에서 뭐 법안이 됐든 예산이
1: 예.
2: 됐든 어쨌든 야당으로서 영향력과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고 보고 이제는 실리를 챙기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이콧 해봐야 지금 별로 소용이 없어요.
1: 예, 카드도 별로 없고 7월 중하순이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수인 평론가, 이 싸움의 끝은.
3: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명분으로 드는 게 대통령 공소시효 문제거든요.
1: 예.
3: 그리고 그 문제가 정치권의 여러 사안들 중에서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목록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1: 예.
3: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근데 또 지금 민주당에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이라든지 공소시효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국민의힘이 김이 셀수 있는
1: 예.
3: 분야가 돼버렸거든요. 당분간은. 그런 차원에서 그럼 사실 뭐 의원직 총사퇴 과거에 뭐 90년대 정치에서 나왔던 그런 카드인데 그게 다 국민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1: 그렇죠.
3: 장외투쟁이라든지 근데 좀 국민들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친 측면도 있을 것이고
1: 예.
3: 또 공소시효 문제가 당분간은 조금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야당이 그 전면 보이콧하고 이제 상임위원장을 아예 안 맡는 것도
1: 예.
0: 카드는 카드예요. 왜냐하면은 책임 소재가 따르거든요.
1: 다 너희들이 했지 않냐?
0: 예, 여당이 모든 걸 알아서 하고 공소 취소건 검찰 그 보안 수사권 완벽한 폐지든 다 알아서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1: 예.
0: 있어요. 다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야당이 너무 민생까지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이 또 있을 순 있지만
1: 예.
0: 그거를 이제 야당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은 주되 오히려 민생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야당이 기획을 해가지고 펼친다면은 여론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책임은 여당이 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수싸움이 필요하죠.
1: 그러니까 이제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어떤 여당 심판론을 위한 가장 큰 근거로 다 상임위원장 하지 않았냐
0: 그렇죠.
1: 해놓고 지금 이렇게 민생 망쳐놨는데 너희들이 지금 총선 승리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
0: 그러니까 삼선 의원들을 잘 근데 설득해야죠.
2: 아니 야당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1: 예.
2: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안 되니까
1: 예.
2: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갖겠다 다 가져가라
1: 예.
2: 다 가져왔었어요.
1: 예.
2: 근데 1년 하다가 별로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돌려줬거든요. 돌려주고 후반기에는 법사위도 줬어요. 근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법사위를 줬더니.
1: 아.
2: 그래서 이제 그때 민주당은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법사위는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는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예.
2: 저는 법사위 문제는 제도적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서 타상임위 법안 다 홀딩하고 법사위가 상원이 아닌데 상원으로 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 지금 입법 지원 기구들이 충분히 역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독립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부여해서
1: 예.
2: 거기를 통해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도록 하면 여야 그렇게 합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때 있는 법사위 가지라 그래도 안 가질 거예요. 서로.
1: 이해하겠습니다. 얘도 계속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월드컵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저희가 이제 32강 탈락 이후에 국민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청문회를 하겠다 문체위에서 그 정몽규 축협 회장, 홍명보 정 감독 이 분들을 이제 출석시키겠다 이런 거죠?
3: 네, 연합뉴스 등의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고 당연한 현안이므로 관련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3: 이 청문회는 감독 선임 과정을 포함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협회 밀실 운영 의혹이 주요하게 다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0: 식이 나옵니다.
1: 예.
0: 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문회 계획서가 채택되면 축구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 채택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인데요. 정몽규 축협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외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증인 또는 출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
1: 예.
0: 다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반발하면서 전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의 참여 때문에 향후 일정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1: 예, 이런 가운데 이제 홍명보 전 감독 이분이 또 다시 출국했어요. 미국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0: 네.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나서 예. 출국을 했고요. 홍 전 감독은 앞서 멕시코 현지 인터뷰에서 선수단 내부의 전체적인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고
1: 예.
0: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란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한 얘기가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말했고 그러면서도 귀국 일자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LA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 통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VIP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일단은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의가 나오고 있고 추진되겠다는 것인데 홍명보 감독이 출국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분인데 이분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또 유용한 청문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인데 박 의원님.
2: 근데 홍명보 감독은 좀 처신이 예. 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더라도
1: 예.
2: 본인도 할 말이 있을 거고
1: 그렇죠.
2: 또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느끼는 대목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책임을 어쨌든 인정해야 될 거고 국회에서 만약 청문회가 그 만들어지면 거기 나와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입장도 밝히고 또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1: 예.
2: 뭐 이래야죠. 그런데 저렇게 피해가지고 이거 마치 이거 이제 이게 열릴 걸 예상하고 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1: 그렇죠. 맞춰서 피한 것처럼.
2: 예.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안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후에 이분이 한국 축구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왜 출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판단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예, 또 심지어 귀국 일자가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당분간. 자, 김영호 의원님은?
3: 뭐 사람들은 제가 홍명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가 뭐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제가 좀 난감합니다. 우리 학교 후배인데. 그런데
1: 갑자기 예. 진짜 닮았다는 댓글이.
3: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 오, 예.
3: 정면으로 보시죠.
1: 아, 정면으로.
2: 아니, 안 닮았어요.
1: 잘생기셨잖아요.
3: 물론 그 예. 축구협회 그 조직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게 벌써 오래됐어요.
1: 예.
3: 그리고 뭐 고소고발된 것도 2년이 됐고 근데 이번에 뭐 종로경찰서에서 그 서울경찰청으로 광역수사단으로 이것도 이첩이 됐던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도 하고 수사할 거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요.
1: 예.
3: 그걸 못한 거죠. 뭐 국회가 필요하면 청문회도 해야죠. 청문회 뭐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축구라는 게 대한민국 온 국민을 슬프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고 이번엔 좀 짜증나고 화나게 만들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32강 올라갔고 또 16강 올라갔고 하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 누가 문제 제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다 아마 잘은 몰라도 대통령께서도 환영 만찬 딱 베풀었을 겁니다. 16강 정도까지만 올라갔어도.
1: 예.
3: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미리미리 길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홧김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청문회도 수사도 저는 홧김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책이 제대로 세워질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생각이 되고 이미 그때 전력강화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 넘어가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 생각이 드는 거죠.
1: 사실 이제 그때도 문제 박주호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냥 이제 강행하고 밀고 나갔는데 그 2년 후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봐라 그때의 우려 제기가 맞지 않았냐. 이 박주호 위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김수인 평론가도 홍명보 네. 감독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0: 네, 홍명보 전 감독 처신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네. 청문회가 잡혀

0: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귀국을 순순히 한다고 쳐도
1: 예.
0: 그렇게 나 귀국할 걸 왜 나갔냐는 비아냥을 받을 수
1: 급한
0: 있잖아요.
1: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0: 사실 이렇게 이틀 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이 더 화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거를 예. 그냥 감행하는 것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홍명보 전 감독을 보면서 한 사람은 클린스만 감독이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외국인인데 예. 홍명보 전 감독은 그 한국인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쿠팡의 김범석 의장 생각도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예. 아무튼 뭐 지금 청문회 자체에도 약간 좀 김이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홍명호 감독은 그 오면 또 언제 온다 이게 또 언론에 대서특필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힘들 것 같네요.
2: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1: 네.
2: 계속 이제 잘못 깨.
1: 그러니까요, 이게.
2: 네. 저는 홍 감독이 좀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1: 예.
2: 그걸 정면으로 마주했어야지 저렇게 회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도 레전드 우리 축구 스타 플레이어였던 건 분명한데 아, 좀 이렇게 끝이 좀 안 좋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종현 판승부 오늘도 여의도 외전 함께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예, 자 그리고 한판승부의 엘레강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동학 전 최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우리 박 의원님 막 위로를 하시던데.
5: 아,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지역위원장 신청했다 떨어졌습니다.
1: 인천
5: 중구 영종 강화 옹진.
1: 아. 네. 그렇군요. 네. 사랑하죠. 그
5: 새롭게 한번 바꿔보려고
1: 네. 네,
5: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1: 아, 네. 후배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7: 처음 떨어진 거잖아. 지역위원장.
5: 아, 지역위원장은 처음 아니, 두 번째 떨어졌습니다.
7: 두 번 떨어졌어요. 네. 세 번째는 되겠지.
1: 네. 세 번째. 안 되는데 삼선의 김영호 의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8: 그 큰 당에서 최고위원 한판 했으면 됐어요.
1: 아.
6: 모든 걸 말해준다.
1: 그렇죠. 예. 그렇구나. 최고위원 하신 분이니까.
5: 다음 총선 여기가 이제 험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1: 예.
5: 다음에는 빨간 깃발 내리고
1: 예.
5: 파란 깃발 한번 꽂아보려고. 아 죄송합니다. 합니다.
1: 예. 아, 일단 한판승부 네. 패널 하면 다 네. 좋은 그 트랙을 가기 때문에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그 용산에서 후반기 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권자 세 분이 함께 만났어요.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또 일부러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가운데 앉아 있고 김민석 전 총리가 오른쪽, 정청래 전 대표가 왼쪽에 앉아 있는데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거의 레크레이션 하는 분위기인데 저 사진 한번 읽어주세요. 이동학 최고.
5: 웃어요.
1: 웃어요.
5: 좋잖아요.
1: 웃어요.
5: 아니 저는 7월 1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1: 네.
5: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1: 예.
5: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또 틈을 좀 벌리려고 뭐 이견이 있었다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1: 예.
5: 실제로 저희들은 이것이 통합과 화합 그리고 앞으로 그걸 기반으로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명백하게 주어졌고
1: 예.
5: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불협화음을 내지 말자. 그리고 이왕이면 미래를 갖고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후보자들의 마음도 정리가 됐고 그걸 지켜보는 지지층들의 마음도 정리가 된 게 아니냐. 이 사진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1: 야, 김영호 의원님 별로 잘 이렇게 다른 사람 말 때 안 웃거든요. 근데 의원님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8: 아니,
1: 상대당이 이야기가 재밌으십니까?
8: 대변인 떨어졌다고 홧김에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1: 강연 위원장.
8: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떨어지고 나서 당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
1: 아, 대변인 같지.
8: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구나 오늘부터 그걸 오늘부터. 느꼈죠.
5: 아니.
8: 근데 제가

0: 저 의원연찬에 이렇게 보니까
1: 예.
0: 그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예요. 내가 아까 보니까
1: 어.
0: 아주 그뼈 있는 말을 그 송영길 의원도 하고 정청래 전
1: 웃으면서.
0: 대표도
1: 웃으면서.
0: 딱 정청래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야, 이거 대통령께서 호남에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우리 전북 분들은 소외되신 거 같지만 우리 이원택 지사하고 잘하면은 뭐더 좋은 일을 많을 겁니다 이러는데 내가 그 얘기 딱 듣고 야 역시 그 8월 17일을 의식해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날선 경쟁들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 웃는 것만 어떻게 얼떨결에 치킨 것 같은데.
1: 내가 웃는 게
2: 순간
1: 웃는 게
2: 보참.
1: 아니야.
2: 순간
1: 웃는
2: 보참.
1: 게 웃는 게
3: 제가
1: 아니야.
3: 국회 가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1: 아.
3: 이 다선 중진 의원들 표정 관리가 예술이에요.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도
1: 죽이고 싶어.
3: 겉으로는 특히
1: 야.
3: 카메라가 있으면
1: 웃어요.
3: 저렇게 웃고 온화하고
1: 손도 잡고.
3: 인자하고 친한
1: 아.
3: 이게 돼요.
0: 벼락 맞을 때도 웃잖아요. 우리
3: 그러면서
0: 카메라 한줄 알고
3: 그러면서 마이크 오면 또뼈 있는 소리를 합니다.
1: 그렇죠.
3: 아니 근데 그게 정치인 것 같아요. 정치가 이제 뭐 감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다
1: 예.
3: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1: 그렇죠.
3: 그 단어를 다 드러내면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아니 뭐 당대표 선거쯤 나오는 선거 나오는 분들 정도 되면 뭐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또 어떤 경쟁을 하든 저게 당내 단합을 위한 연찬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뼈로 통하고 있을 수도 없고 누가 와서 앉는다고 누가 들어온다고 뭐 자기는 탈퇴하고 나갈 수도 없고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1: 예.
3: 텔레그램방에 누구 들어오면은
1: 나가버리고.
3: 본인은 나가버리고 그건 이제 하수들의 모습이고 이제 그런 정도는 다 내공이 그걸 넘어선 분들이니까 뭐 저런
1: 너무
3: 장면이
1: 활짝
3: 나오는 거죠.
1: 웃어서 지금 전당대회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 의원님.
4: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1: 네.
4: 이게 정치죠. 후훅이죠, 그러니까.
1: 후훅.
4: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정도잖아요. 이세 사람이 그세 사람마저 할 정도로.
1: 그러니까.
4: 속으로는 얼마나 지금 그뇌 회전이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1: 예.
4: 그러면서 아마 또 열심히 그 카메라에
1: 예.
4: 또는 그 언론에 자기가 어떻게 찍혀 있는지 나 웃고 있니? 해가면서 예, 그 챙겨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4: 그 이러한 것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왜 언중유골이라고 뼈 있는 말을 한마디씩 하잖아요.
1: 그럼요. 네.
4: 그게 정치여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제가 이제 미국 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든다면은 여야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만날 때 그냥 그림만 보면은 부시하고 클린턴하고 되게 친한 줄 알아요. 그럴 정도로 속을 안 보이거든요.
1: 예.
4: 근데 그뼈 있는 얘기가 또는 요점이겠죠. 그뼈 있는 얘기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지혜, 역량, 그 주저리 주저리 길게 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촌철살인하는
1: 예.
4: 그런 게 이제 경험과 경력으로 커지는 걸까 싶습니다.
1: 예, 원래 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참석 안 했고 대신 한성수 총리, 강원식 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의중도 전달했을 것 같긴 한데 저이 장면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참석해가지고 크게 또막그한 잔씩 하고 했던 과거 모습도 생각나긴 하는데
0: 네.
1: 대통령도 갈수 있는데 안간것 같기도 하고 못 가서 안 가신 건가요? 해석해 보세요.
2: 뭐안 가도 충분히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해석을 낳지 않게
1: 안케
2: 만들고 강훈식 실장님이 가셔가지고 좀 핵심적인 얘기를 했다 봅니다.
1: 뭐라고
2: 정당은
1: 했어요?
2: 100% 민심이 수용하는 이 민심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정당. 끊임없이 이 수요자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1: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다.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자에 맞추지 않고 내가 그냥 원하는 제품을 선택을 하면 만들어내면
1: 예.
2: 수요자에서 그 시장에서 외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1: 예.
2: 그 기업은 망하죠. 정당도 끊임없이 물론 양당제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우리가 저쪽이 실패하면 우리가 이제 이뭐 선택받는 그런 시장이라 할지라도
1: 예.
2: 당연히 양자 택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만든 성과들도 결국 물거품이 될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분열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1: 김병호 회원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동생은 한마디 할 때마다 빵빵 터지시는데
0: 친명계인데 내가 딱 보니까
2: 아니 이거
0: 뉘앙스
4: 아니 근데 나이 사진을 보면서 특히 송영길
1: 전
4: 의원하고
1: 대표.
4: 정청래 의원이

0: 그렇게 막 한바웃음을 지으면서
1: 그러니까요.
0: 야야 웃어 웃어.
1: 야, 너 말 풍선을 달아주고 싶어.
0: 너 진짜 웃는 것도 진상이다. 그러면서 카메라 찍혔어? 막 이러는 거 아니까. 네.
1: 지금 아직 찍고 있다.
2: 그 정도로,
1: 뭐 이런 느낌.
2: 그 정도로 친하시면 좋죠.
1: 아. 아니 근데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의에 그렇게 가나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3: 대통령만 유독
1: 갔지. 아. 그 전에 대통령들이 여당 연찬회 대통령 된 뒤에
3: 예.
1: 가셨던 장면을 제가 못 봤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뭐 당하고는 약간은 거리를 두는 게
3: 모두의 대통령이다. 예.
1: 왜냐하면 행정부하고 입법부라는 또 이 삼권 분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3: 예.
1: 물론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또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이 가면 거기서 대통령 표정 하나까지 가지고도 해석이 나와요. 근데 굳이 그렇게 불편함을 대통령이 초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이미 대통령의 뜻이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3: 다
1: 세상이.
3: 알고 있어요, 이제.
1: 네.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3: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1: 굳이 뭐 그럴 이유가.
3: 자, 근데 저 세 분이 같은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역구를 또 1년 10개월 후에 출마할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아, 그래도 이제 중요한 후보의 악수를 한번 하고 또 아이 컨택도 한번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눈도장이랄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을 텐데 다 같은 테이블에 있으니까 이게 테이블에 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다 이렇게 각각 전투를 할 텐데 이럴 때는 의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해요?
4: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의원 연찬회 식으로 하면 네. 뭐 이름은 워크샵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테이블도 돌아다니면서 서로 아, 이렇게 건배도 그렇지. 하고 막 이렇게 쭉 돌아요.
3: 아.
4: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또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3: 앉아있고.
4: 앉아있고 그러는데 저희 때야 뭐 그때는 이제 술 많이 먹었죠. 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경기도 어디 이렇게 딱 구역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 특히 아마 저 세 분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면은 엄청나게 돌면서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3: 예.
4: 뭐 다 해줄 것처럼 뭐.
3: 예.
4: 정말 공천이란 공천 말만 안 하지.
3: 예. 눈빛으로.
4: 딱. 믿어줘.
3: 믿어줘. 믿어줘. 믿어줘.
4: 아, 밀어줘. 믿어줘.
3: 아, 밀어줘. 믿어줘.
0: 아니지 손을 잡으면서 이게 꽉 잡느냐.
3: 아,
0: 그냥 대충 살짝. 잡느냐.
4: 아. 잡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0: 아.
4: 근데 저게 정말 전쟁이거든요. 저 세 예. 사람 입장에서는.
3: 예.
4: 그래서 저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저거고 정말 명픽. 예, 그 뭐 김민석.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약간 핍박받는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느냐 근데 핍박을 받는 듯 하다가 요새 막 유시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3: 네.
4: 정청래가 잘 안 보여요.
3: 아.
4: 그게 조금 손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 어.
4: 오히려 고독한 민주당의 적통
3: 네.
4: 응? 그 분위기로 쭉 갔어야 되는데
3: 네.
4: 나와서 유시민이 ABC 얘기하고 증충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3: 어.
4: 그렇게 그 불쌍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정청래 전
3: 아,
4: 대표가.
3: 네.
4: 그래서 오히려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까지 네. 딱 이렇게 모셔가지고
3: 어.
4: 만나서 이렇게 큰 정치를 하는 듯이 네. 보이다 보니까
3: 아하.
4: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완전히 100%.
3: 네.
4: 뭐 김민석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게 아닌가.
3: 그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이제 7월 1일 점심을 같이 했잖아요. 두 분이 이제 공개 이제 장면에서 뭐 단합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피해가 정말 없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고하고 잘 끝까지 잘 챙겨달라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그 뭔가 무기가 하나 없어진 게 아닌가.
4: 네. 그렇죠.
3: 네, 정 의원님.
0: 그거를 아주 그 원툴로 생각하고
3: 그러니까,
0: 원툴.
3: 예, 원툴로, 우리 박 의원님이 말한 원툴.
0: 원툴 또 네. 다른 종류의 원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3: 네.
0: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 네.
0: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소위 정청래 대표의 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 내부 단합을 강조한 그 한마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 예.
0: 사실 심리적으로
3: 예.
0: 정청래 전 대표가 뭐 뿌리를 얘기하고 적통을 얘기하고
3: 예.
0: 전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3: 예.
0: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3: 아.
0: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3: 예.
0: 뭐 반전의 어떤 그런 계기가 없는 한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3: 예.
0: 상당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불안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3: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0: 예, 그런데다가 이제 뭐 배우의 유시민 작가의 그

0: 증축론,
1: 증축론.
0: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거기까지만 하지 않고 또 철거 용역이, 예. 용역이라 그랬지, 그냥. 용역. 뭐, 촉법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호응을 얻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다 김어준 씨는 프랑스에 가 있어요.
1: K-푸드.
0: 네.
1: 식당을 개업했어요. 네,
0: 그래서 뭐, 네. 그것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지금 그 웃음을 보더라도, 김민석 그 전 총리의 어떤 그 여유?
1: 파한대소.
0: 그렇죠. 내 뒤에
1: 사진 띄워 주세요.
0: 내 뒤에 명이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1: 아 예, 궁금한
0: 이
1: 거.
0: 이 뒤통수 예. 누구예요? 원내대표예요?
2: 뒤통수.
1: 뭐죠?
2: 이번 뒤통수 참고.
1: 저 가운데 자 그걸 우리 이동학 최고가 판별해 주세요. 네.
2: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1: 한명도 원내대표.
2: 뒤통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1: 저도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회사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리 박 의원님,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총리 만나.
3: 뭐 어쨌든 두 분이 만나서 단합을 당부했기 때문에 네. 표면적으로 갈등은 조금 줄어들고 서로 간의 네거티브 이런 거는 당분간 자제하겠죠. 당분간.
1: 한 달 반 남았는데.
3: 한 달 반 남았기 때문에 또 언제 다시 이게 다시 촉발될지는 예. 모르는 거고.
1: 예.
3: 아니 뭐 당권 그것도 공천권이 있는 당권을 놓고 하는 경쟁은 당연히 이제. 이 갈등이 고조되고 긴장의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감정도 때로는 드러나고. 근데 이제 뭘 갖고 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격하게 싸워도 돼요. 정당이 뭐 그 내부적으로든 밖으로든 뭐 싸울 땐 싸워야죠. 근데 뭘 갖고 싸우는지가 중요한데
1: 예?
3: 무슨 뭐 적통, 무슨 뭐 계보. 그리고 누가 장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건 너무 과거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민주당의 미래나 예. 정권의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1: 예.
3: 그럼 미래를 갖고 싸워야지요. 아직도 이제 국정 운영이 4년 남았고
1: 예.
3: 더 나아가서 민주당을 더 강한 수권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뭘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당대표들이 당대표 후보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1: 예.
3: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두 분 전직 대통령도 뭐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걸 주문한 거라고 봅니다.
1: 예.
3: 그래야 사실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후유증이 적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적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견해 혹은 틀린 견해가 적입니다. 그런데
1: 아.
3: 종종 사람을 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1: 예.
3: 그렇게 되면 이제 후유증이 남고 예. 그 좋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 예. 자, 이런 건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또 다른 카드 전북 소외론 전북 소외론 이번에 이제 4,700조에 달하는 이제 메가 프로젝트에 전북 그러니까 광주가 굉장히 많은 큰 혜택을 받고 이제 전북이 소외됐다 해서 이제 이원택 그 전북지사 취임식에 가가지고 전북 소외론을 얘기하면서 이짝 저짝 뭐 말씀을 하면서 그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해 걱정 마라 예.
4: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체 판에서 유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북 도민들 역시도 저런 말씀을 하면 소외된 어떤 마음이 채워질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준이 무엇일까 소외감을 통해서 우리를 나한테 뭔가를 채워주겠다는 후보가 그게 선택 기준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 국정의 동력을 사그라뜨리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걸 할 후보인지 그게 기준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땐 요 후자가 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1: 예.
4: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남 가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1: 그 다음 날 광주도 갔어요 사실
4: 그러니까 영남 가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뒤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그러니까
4: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예. 좋은 어법은 아니었다 봅니다.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거니까
1: 예.
4: 또 다른 표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좀 아쉽고 다만 이제 이 전북 도민들이 앞에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일 텐데
1: 예.
4: 이 공격받을 여지가 상당히 큰 뭐 단어가 아니었을까.
1: 그거 많이 봤죠 지금.
5: 그거는 네. 전북 도민들을 어떤 그런 그 전북 소외론을 얘기한 이유는
1: 예.
5: 만족시키거나 기대하라는 뜻에서가 아니고 반대죠.
1: 예.
5: 분노 촉발이죠.
1: 아, 화내라.
5: 그럼요.
1: 전북이 일어나라.
5: 예, 그래가지고 나를 지지해라.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정청래 예. 전 대표가 근 한 1년 동안 그 호남에 엄청 공을 들였다 그래요. 그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가가지고
1: 당원이 많으니까.
5: 예,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믿을 곳.

0: 무슨 호남이죠. 정총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호남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심리전을 계속하지 않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특별한 무슨 노선이나 이념이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보더라도 조금 뭐 장례식에 갔냐 안 갔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족보 논쟁이고 예, 적통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8.6 운동권들이 늘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80년대 이런 때 그 학생운동권 내에서의 그 8.6 세대들의 논쟁은 그래도 노선투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노선이었지만은 뭐 NL이니 PD니 막 하면서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정말 족보 논쟁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야, 86들이 정말 이제는 그 끝을 보이는구나. 끝을 보이고 있구나. 이제 물러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요새 뭐 경제건 문화건 다 모든 분야가 엄청나게 바뀐 AI 시대를 살면서도 86세대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족보 논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굉장히 답답하던데요. 밖에서 볼 때는.
1: 자, 근데 여기서 그 전당대회 경선 일정,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충청에서 시작해서 부울경을 찍고 대구 경북을 거쳐서 전북, 전남, 광주로 갔다가 서울, 경기로 갔다가 마지막에 대전에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요 이제 플랜인데 이게 이제 시작을 충청에서 한다. 이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이 충청이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한 일정이다 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 좀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습니까? 정홍의 의원님?
2: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 새로운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1: 광주에서.
2: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청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경선이 그리고
1: 바람이 부르니까
2: 상당히 또 드라마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준희가 충청을 한 이유는 뭘까 좀 궁금하긴 했어요.
3: 예. 아니 이건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2: 충청부터 시작했어요.
3: 그런데 그럴 때도 있었고 또 밑에 제주도부터 시작할 때도 있었고 여러 이제 케이스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뭐 고조시켜가는 분위기가 있는 건데 아마 의도는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전준희를 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잽 아닐까 잽을 날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1: 근데 공정하게 저는 해.
3: 근데 당원들이 아니 이분이 여기 고향이 여기니까 그걸 기준으로 찍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1: 충청도 당원들이.
3: 예를 들면 그럼 서울에 있는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 자기 지역구가 있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후보만 찍을까? 송영길 대표는 인천인데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인천은 다 몰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서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준이 전 다를 거라 봐요. 이 사람이 생일이 여기이기 때문에 혹은 여기 태어난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닐 거라고.
4: 신경전 같은 거죠.
1: 신경전. 삿바싸움.
4: 실질적인 의미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예전처럼 뭐 체육관에 다 동원해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경선지역을 처음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도느냐가 그렇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뭐 김민석 이 후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정청래 대표 지도부에서 만든 전준희가 짜놓은 일정이기 때문에 슬쩍 한번 시비를 걸어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선거 전략은 호남 올인인 것 같아요.
1: 올인?
4: 네. 그리고 이제 적장자. 내가 이제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의 이 면면한 DNA의 계승자다. 이걸 부각시키는.
1: 다섯 번째 타자다.
4: 그건 다분히 그 김민석 총리의 과거 탈당 전력 이런 걸 의식한 그런 일종의 이제 공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호남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66% 넘는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남에서 압승한다면 정청래 대표로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 호남을 찾는 게 아닌가 싶고 지난 1년간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선거 준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상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론이 일고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정청래 대표도 검찰개혁 내지는 뭐 호남 적장자 1인 1표제 이런 거 말고 어쨌든 집권 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0: 더 나아가서 아직 그 이 최의제화 시키지 못한 그런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원래 정당은 그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전당대회 답게 경쟁이 이루어질 텐데 정청래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난 이제 전당대회에서 승리했던 것은 이제 호남에서 많이 얻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0: 낙선 운동
1: 하고 있고 지난 또 지방선거에서 42%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나갔는데도 42% 얻었다. 또 그 또 전북의 당원들과의 또 세력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전남지사 김용록 전 전남지사도 이분도 정청래 전 대표를 너무 사랑하지만은 않는 예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전남지사 전 전북지사 두 분이 반정청래 구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2: 그렇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약간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1: 그 구름은 큽니까 작습니까?
2: 커질 거예요. 앞으로.
1: 커져요 더?
2: 네, 그런 느낌이 저도 들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작은 일을 소중히 해라. 그러면 다음 기회 준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시거든요. 네, 네. 사람들이 작은 일을 소중히 하면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1: 나중에?
2: 근데 이게 이 선거 과정, 예. 이게 선거 공천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자체를 잘 관리하지 못했잖아요. 관리 책임자인데 오히려 합당을 제안했다가 더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평택도 공천하고 이러면서 사실상의 양분으로 이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 싸움까지 갖고 두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까지 막 이 상황 관리가 이렇게 됐단 예. 말이에요. 예. 그거는 선거를 앞두고 내가 다음에 연임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 마음이 드러났다?
2: 은연중에 했었더라면 뭐 아무도 몰랐으면 상관없을 텐데
1: 아무도 모를 순 없어요.
2: 그게 이제 눈에 다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갔고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을 호남 당원들도 많은 분들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3: 네, 일단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처음에 정청래가 공천 잘했다는 소리 듣기도 했었어요. 평택이나 서울이나 북값에 대해서 할 말 많을 것 같고요.
1: 예.
3: 지금 분위기로 봐서 먹구름이 몰아치면
1: 예.
3: 정청래 대표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던질 것 같은데요. 수단 방법을 뭐 지금 따질 겨를이 없죠.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1: 아하, 그렇군요.
3: 흥미진진한 경선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 2부에서도 여의도 회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도 30도 가까운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서울은 31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는데요. 반면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호우특보가 발효된 곳도 있습니다. 전남 남부 지역은 이 시각 이후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북부지방은 오늘처럼 소나기만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 제주도는 최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0: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 1377 누르고 3번.
3: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4: 1377 누르고 3번.
3: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정우 한 판송 2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여의도 회전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했고, 2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에서 못다한 얘기는 없으시겠죠? 다 하신 말씀 다 하셨죠?
1: 뭐 다 이제 화합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0: 네. 김영우 의원님 굉장히 후배 정치인을 흐뭇한 눈으로 쳐다보고
2: 아니야,
0: 계십니다.
2: 참 반듯한 분이네요.
0: 반듯한
3: 아니 나는 오히려 내려놓은 것 같아.
0: 내려놓은 것 같아. 체념?
4: 바퀴 매절을 그지?
3: 그러면은 아니 뭐 이동학은 뭐 부처님 가운데 아, 또 기독교 방송에
0: 아니 괜찮아요. 우리 정우 의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우 의원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2: 의원님 뭐 네. 어려움 있으세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국회 국민의힘 이제 갈등 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이제 상임위를 보이콧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반쪽 국회 가동을 선포한 상태이기도 한데 자, 국민의힘 이제 강경 투쟁하겠다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강경 투쟁할 거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자, 민주당
1: 이게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리고 그 수단을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관철시키려면 국민적 지지가 뒤에 있어야 돼요. 아. 국민적 지지가 일단 없는 상황에서 네. 약간 떼쓰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한테 뭐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냐면 네. 야,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0: 국민의힘이.
1: 열정이 느껴진다. 아.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느껴지질 않고 계속 이제 반대만 하려고 하는 그 습성 그런 것만 지금 딱 보이다 보니까 국민적 지지가 지금 덮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0: 아니 잠깐 이동학 씨가 말만 하면 김병우 왜 웃으시는 거예요?
2: 아니, 좀 반듯한 자세로 틀린 말씀을 하시네요.
0: 아, 국민의힘 사안에 대해서.
2: 네, 지금 물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뭐 개혁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예. 보이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게 뭐 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예. 11개 상임위를 자기들끼리 민주당이 다 뽑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0: 예.
2: 또 국회의장께서는 팩스로 소속 상임위원들 명단을 팩스로 그냥 딱 보내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법사위는 또 강성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그걸 또 맡고 지난번에 뭐 연어 술 파티 뭐 그거 막 청문회 하고 그 다 허위로 지금 드러났는데
0: 예.
2: 또 그런 법사위를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까? 그리고 여당은 자꾸 뭐 민생 그 법안 통과 안 시킨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 그랬는데 사실 여당 위원장이 그 상임위원장 하는

0: 그런 그 상임위원회하고 그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하는 그런 그 22대 전반기 국회
1: 네.
0: 얘기합니다. 그 법안 가결률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뭐 여당 위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안을 가결시켰거나 아니면은 뭐 야당이어서 부결시켰거나 이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 지난 2년 동안 여당이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1: 예.
0: 법안 가결률이 5%대예요. 제일 낮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7, 8, 7%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장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문제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 밀어붙이기가 너무 심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그 예전에 쌓아온 관례를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되는데 뭐 의회 민주주의를 너무 짓밟아 놓고 이거는 야당이 떼쓰기 한다 그러면은 틀린 말이죠.
2: 아니, 근데 김영우 전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1: 예.
2: 아니, 이렇게 조근조근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1: 예.
2: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지경이 되기 전에.
0: 지금 징계하느라고 바쁜데 뭐 그런 얘기 할 시간이
2: 아니, 그러니까
1: 있으냐.
2: 징계는 징계대로 하더라도, 이런
1: 그러니까.
2: 얘기를 할 사람이 110명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설득력이
1: 그러니까요.
2: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면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1: 전제.
2: 레토릭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1: 예.
2: 실제로 통계를 제시하면서, 통계는 제시하지
0: 봤더니
2: 않았지만,
0: 1% 차이더라고.
2: 그러니까 1% 차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러면은 몇 가지 법안이냐 이걸
1: 예.
2: 보면은 정말 1%라는 게 100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 직후에 분위기 좋았다고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상황에서 11개를 가져가더라도 야당으로서의 그 입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안 살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3: 근데 제가 요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1: 예.
3: 전반기를 보니까 회의 개최율 자체가 여당이 맡은 상임위원회는 29%예요. 그리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15% 거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두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법안 통과율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오히려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격을 하시면서 통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협치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상임위가 있든 없든 저는 그 차이라고 봐서 실제로 앞으로도 그런 상임위원회를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다안 맞는다 손 치더라도 여당에서 일단 그거를 주도권을 갖지만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든 안 맞든 책임은 또 져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어쨌든 요이 땅은 해야 된다. 시작은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발목은 잡혀 있을 수 없으니 이렇게 측면이 나타나는 거라고
4: 이게 이제 이번 원구성 협상은 뭐 다른 때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어쨌든 검찰개혁 법안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형사소송법이라는 중요한 쟁점, 그리고 이게 법사위가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사위에서 그동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법사위원장을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넘겨주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조작기소특검법. 지금 야당이 의심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결국엔 공소취소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공소취소가 아니더라도 이 지금 조작기소특검법 자체가 다루려고 하는 사안들, 이건 이제 대통령 그
1: 관련
4: 사법유지법과
1: 사건.
4: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안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수사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들이어서 때문에라도 야당한테 이게 법사위원장을 주기가 어려운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절대 안줄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저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주고 책임져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 그게 아니면 실리를 챙겨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여당도 약간 야당의 입장을 의식해가지고 노른자 상임위들을 좀 넘겨줬어요. 이를테면
1: 국토위,
4: 뭐 국토위, 산자위 이런
1: 산자위.
4: 데는 더구나 정보위까지 이번에는 야당 목소리를 내놨더라고요. 정보위는 원래 야당이 안 줍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1: 국정원.
4: 정보위까지 야당 목소리를 내놨어요.
1: 예.
4: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나온 상임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서 물론 뭐 야당은 다른 욕심도 있겠죠. 뭐 정무위나 재경이나 이런 욕심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1: 정점식
4: 정말
1: 원내대표.
4: 보이콧하고 다 가져가라고 싸울 건지 아니면 실리를 취할 건지. 그러니까 전반기 때도 추경호 대표

0: 대표가 싸우자 이러고 다 보이콧 했다가 뭐 2주도 안 돼가지고 네. 물론 그때는 여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대통령 그 거부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보이콧을 하겠어요? 좀 있으면 정기국회인데.
1: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상 원톱이다라고 한지혜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네.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2: 글쎄 지금 이야기하는 분위기로는 예. 다 주고 이제 투쟁 국면으로 아,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 다 해라.
2: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부에서 비판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사실 법사위 저는 진짜 꿈 같은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
1: 예?
2: 지금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상당히 그 실질적인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런데다가 지금 그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법사위를 움켜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1: 예?
2: 적어도 법사위를 야당에게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꿈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예.
2: 그리고 그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리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없는데요.
1: 다 준다?
2: 다 주고
1: 네.
2: 지금 다 주면 이제 위원장 할 고 선수에 있는 사람들이 3번. 굉장히 이제 불만을 토로하겠죠.
1: 예.
2: 그리고 다 주는 대신에 저기 뭐야 그 위원장이 가지는 권한 있잖아요.
1: 예. 예.
2: 그 권한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빼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3: 제가 원내대표라면은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2: 하세요.
1: 하세요. 원내대표 하세요.
3: 해볼까요?
2: 아니 아이디어를 제시하세요.
1: 아이디어 예 사회자
3: 뭐 저 법사위 오케이 여당 뭐
1: 가져가세요.
3: 가져가세요. 하지만은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 취소는 여야 합의가 아니면 절대 안 한다는 각서를 쓰세요.
2: 각서를 쓸까요?
3: 사인하세요. 그러면은 국민 여론은 만약에 그거 여당이 못 쓴다 그러면, 그럼 당신들
1: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3: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외 선전도 되고 말이죠.
1: 예, 예.
3: 예, 그런 거를 조건으로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뭐 노른자 상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게 말이 노른자이지 그런 거 갖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여론은 야당한테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1: 예.
3: 지금 이 정도 국면이라면 그다음에 여태까지 민주당이 굉장히 자기들 마음대로 다 상임위원장 뽑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남은 거 중에 뭐 괜찮은 걸로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갖겠다 하면은 이거는 명분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두세 개 조건으로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좀 뒷받침해줄 만한 거를 도장 찍으시오. 안 찍으면은 자 봐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2: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1: 예, 예 박 의원님은 예. 별로
0: 근데 제가 보는 여론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미 여론은 국민의힘의 거의 목리 뭐 이런 정도로 보는 시선이 더 큰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대여투쟁이 명분 있게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치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존부터 이제 좀 신뢰가 훼손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가도.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여론에 오히려 좋게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1: 여기서 이제 여야 대치가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협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딱 흘러나왔어요.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야당 중진 신성범 의원의 이름이 나왔고 또 이제 영남의 A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청와대 확인해보니까 청와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성사됐든 안 됐든 이건 대통령한테 유리한 소식 아니에요?
3: 아니죠. 조금
1: 아니에요.
3: 더 생각하면
1: 아, 예.
3: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야당과의 협치 의지와 노력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정무적으로는 실패죠. 지금 원 구성을 이렇게 망쳐놓고 대통령은 또 뭐 그냥 차담회나 식사도 아니고 골프 회동 그것도 기준도 없이 영남권의 몇몇 의원만.
1: 예.
3: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1: 예.
3: 이 상황

0: 에서 다선 의원들이 누가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예? 잔디밭을 걸어 다니면서 골프를 치겠습니까? 어느 정신없는 그 중진 의원이 그 엄청나게 그 지지자들 뭐야 당원들로부터 비판받지
1: 비판,
0: 않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얕은 수가 보였다. 예.
1: 얕은 수다.
2: 저는 대통령이
1: 예.
2: 일하려고 하는구나. 뭔가를 해보려고
0: 그럼 일을
2: 하는구나.
0: 해야지 왜
2: 이런
0: 다른
2: 이미지로. 이런
1: 다른
2: 이미지로
1: 청년이
2: 붙여진 것
1: 이상한 얘기합니까?
2: 같아요.
1: 다른
2: 그래서
1: 청년이 틀린 말 하고
2: 제가
1: 있습니까?
2: 야당 중진 의원이라면
1: 예.
0: 자세는
1: 바르네. 자세 바른데 내용이
2: 네,
1: 틀리네.
2: 대통령 만나가지고
1: 제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2: 지역구 현안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예전에는 원래 중진들이 실제로는 뭐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꼬여있는 정국 풀기도 하고,
1: 예.
2: 그러니까 중진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잖아요.
1: 예.
2: 지금 보면 약간 중진분들이 훨씬 더 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진이 도대체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혀있는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대통령 만나서 지역구 현안도 얘기하면서
1: 예.
2: 자기 뭐 이렇게 성과도 좀 만들고
1: 예.
2: 실제 그럴 수 있을지 뭐 없을지 모르지만
1: 예.
2: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할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예.
2: 골프를 못 치더라도
1: 예.
2: 당구를 치든 볼링을 치든
1: 왜?
2: 오목을 두든 말까기를 하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실제 그런 무드를 만들어가는 건
1: 예.
2: 중진으로서는 저는
1: 아니,
2: 여당 야당 상관없이 중요하다.
3: 근데 이제 원구성 협상은 국회 몫이고
1: 예.
3: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가 있잖아요.
1: 예.
3: 대통령들이 저런 걸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1: 예.
3: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미국 정치 전공하셔서 간간이 미국 얘기를 해주시는데
1: 예.
3: 미국 대통령의 대부분의
1: 예.
3: 일관은
1: 예.
3: 전화해가지고 야당 지도자들, 의회 지도자들한테 법안 설득하고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이런
1: 예.
3: 거거든요.
1: 예.
3: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근데 우린 너무 안 해요. 대통령이 되면 아예 천상에 올라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1: 예.
3: 국회 따위를 상대로 안 해서 문제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이 야당 저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1: 예.
3: 뭔가에게 스킨십을 가지고 설득하고 협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1: 예.
3: 이게 이제 뭐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어쩌면 이미 친 의원도 있을지
1: 골프를 치는
3: 않을까요?
1: 예,
4: 그러면 벌써
3: 뭐 그건
1: 벌써
3: 아닐 텐데
1: 나왔을까요?
3: 제안을
4: 당연하죠.
3: 받은 의원들은 더 있을 수 있어요.
1: 아.
3: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저는 눈치는 보이지만
1: 기분이 나쁘진 않다.
3: 하고 싶을 것 같아요.
1: 하고 싶을 것 같다.
3: 아니 대통령하고 4시간 5시간 그렇게
1: 얘기할 수 있는.
3: 얘기를 하면서
1: 아.
3: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1: 오.
3: 그리고 대통령이 조금 거슬리는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부드럽게.
1: 예,
3: 그런
1: 예.
3: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고, 야당 뭐 시중의 여론도 전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도, 뭐 지역구 현안이 됐든 뭐가 됐든, 던지시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저는 성사되면 참 좋은 정치인데,
1: 네.
3: 뭐 지금 여야 분위기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아마 제안을 받으면 내가 먼저는 안 갈 거야. 누가 가는지 보고 가야지.
1: 티샷을 누가 먼저, 티오프를 누가 먼저 하느냐. 정 의원님은 미국 정치에서
4: 네.
1: 이런 거는 가능한?
4: 저는 그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1: 가는 생각해. 게 바람직하다.
4: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너무 안 가면
1: 네.
4: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속 사이즈가 그렇게 스몰 사이즈냐 이런 식의 또
1: 당할 수 있다.
4: 그 이제 여론의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고요.
1: 예.
4: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도 가가지고 아 내가 공소 취소 절대 안 된다 그랬다
1: 예.
4: 골프채 던질 뻔했다 자기가 해서 할 말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심지어는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그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1: 네.
4: 그다음에 원구성과 관련해서 물론 국회 몫이긴 하지만 당대표 경선에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1: 네.
4: 대통령은 물론 이거는 국회 사안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그런 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협치라는 게 국회의원하고 골프 몇 번 쳐갖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지역구민들한테 날 불러서 내가 한번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1: 예.
4: 그리고 가서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고 이게 서로 대화가 없으면 상대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1: 예.
4: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1: 예.
4: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통하는 데가 있고 여전히 안 통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꼬를 트는 작업이 그렇게 나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골프 회동까지 했는데
1: 그러니까요.
4: 이렇게 네. 나올까 봐 그게 좀 걱정. 걱정이죠. 예,
1: 가서 쳐라 그냥. 현역체를 던지는 한이 있다더라 쳐라. 예, 이런 말씀이네.
0: 근데 이런 국면에서는 예. 현역 의원을 부르는 거는 저는 넌센스라고 봐요.
1: 그러면 우리
0: 오히려
1: 현역이 아닌 김영우 의원
4: 본인이 가지.

0: 그런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예. 일말에 아. 지금은 안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거기 그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 가는 의원들이 예. 그 의원들을 너무 뭐랄까 불편하게 하는 일이죠.
1: 요 소식은 이제 강호식 실장에게 이제 그리고 전달해 주시기
0: 거기 초대 뭐, 초대 못 받은 중지는 또 뭐야? 무시당했다는 생각.
2: 나경원 의원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0: 기준이 없잖아요.
2: 정략이라고 하는 뭐 네. 이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저 정략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당시 대표일 때 상임위원장도 두고 달라는 거 다 주자 협치를 너무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결국 협치가 잘 안 됐고
1: 예.
2: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로만 내가 뭐 이 노무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 말로만이 아니고
1: 예.
2: 현실 세계에서 어떤 협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계속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정성이 약간 있다 있지 않나요?
3: 그건 아닌
2: 저는...
3: 것 같은데.
1: 오늘
0: 반듯하지만
1: 정정이 들리지 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4: 아니 이제 협치는 사실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적인 협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예. 보고요. 그러나 그와 이제 무관하게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자연스럽게 여야 여야를 막론하고 저런 식으로 만나고 스킨십 갖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너무 그거 인색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거였어요, 청와대 그래서. 가는 순간 여의도는 뭐 이게 좀 약간 그 발을 담그면 안 되는 접촉하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집단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보는 그. 그동안에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하고 같이 정치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래야 이제 우리 맞아요. 이 정치가 정상화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국회하고 정치를 안 해요. 심지어 같은 당하고도 정치를 잘 안 했어요, 그동안에. 네. 그게 저는 큰 문제였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시도를 전 하는 건 좋다고 보고요. 다만 네.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뭐 골프하고 이것도 네. 중요한데 뭔가 이제 협치를 제도화하게 한 노력 이를테면 뭐 여야 정 대표 회담 이런 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에는 지금 당동혁 대표는 좀 적절한 파트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을 향해서 뭐 대통령도 안 붙이고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예. 부르는 사람을 아무리 대통령이 그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사람이어도 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마주 앉아서 협치를 논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대표를 바꾸는 게 저는 협치를 제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근데 그거 플러스 장동혁 대표 물론 문제가 많은데 저도 예. 늘 내려와라 얘기를 해도 내려오질 않네요.
1: 예.
0: 근데 대통령께서도 공소 취소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가지고 있는 한
1: 예.
0: 협치 안 될 겁니다.
1: 야하. 자, 국민의힘. 얘기 한 3분 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자 요즘에 징계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친한계 의원들은 뭐 전혀 그 위협감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굉장히 심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 이제 국민의힘 선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예측을 좀 해주시면 우리 정 의원님이나 혹은
3: 정점식 원내대표가 네, 네. 일단 이런 그 신중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
1: 예.
3: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지방선거와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1: 예.
3: 김영우 의원님도 보시고 저도 봐왔던 그 보수 정당의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은 책임입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징계를 한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먹히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1: 예.
3: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1: 이제 한동훈 의원도 이제 징계 카드 괴기스럽다 이런 반응이고 이제 복당이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해서 꼭 그렇지 않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던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0: 방법은 뭐 이를테면 무슨 뭐 가처분 신청 이런 거
1: 예.
0: 근데 본인이 그거는 뭐 답은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결국은 민심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급하게 지금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지금은. 예,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1: 예.
0: 그래서 저도 그게 좋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징계 카드니 뭐니 이렇게 민심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하고 거꾸로 가는 건데
1: 예.
0: 그건 그냥 그대로 가더라도
1: 예.
0: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후보로서의 의정활동을 훨씬 빛나게 잘하는 게
1: 아.
0: 그게 오히려 살 길이다 생각합니다.
1: 복당보다는?
0: 시간은 한동훈 의원에게 있죠. 한동훈 의원 편이죠.

0: 나는 지금 왜 들어와야 되죠? 이런 아버지를... 아니 왜냐하면 당이 뭔가 예. 개혁을 해보겠다고 하는 예. 그런 분위기 보수 재건의 바람이 분다고 하면 모를까 거꾸로 가는 마당에 복당만 딱 된다? 그러면 그냥 분란이죠 그 자체가.
1: 저는 반듯한 청년 말씀해 주세요.
2: 원칙이 없으면은요 예. 징계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정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징계 지금 청원이 지금 50명이 넘게 가 있다는데 그 사이에 고성국 당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시당에서 징계 의결이 됐잖아요. 예. 그래갖고 올라왔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사실은 본인 네 사람 먼저 내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딴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면 예. 아무도 이거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의도 외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첫 번째 금요일인데요. 네 분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마구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예, 박종희 한판 승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요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앵커들과 함께 저 포함해서 한 4명의 앵커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정도 공개하지 않을까. 아, 주일인가요?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CBS
1: Night,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0: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세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제목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는 책 한 권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의약품 살인 사건이라는 책인데요.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약과 관련한 역사부터 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의 저자이자 약화학자,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입니다. 나와서 반갑습니다.
1: 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 잡지사 구독자들께 소개 겸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백승만이라고 합니다. 의약품 개발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의약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책을 정리해서 다행히 또 여기 또 오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의약품 살인 사건이군요. 저는 약간 추리 소설 제목처럼 굉장히 좀 이목을 끄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제목에서 의약품이란 단어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청산가리나 비소처럼 대놓고 우리가 독약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청산가리, 뭐 니코틴 그런 것들은 다 조심하게 되는데, 네,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졌으니까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악용해서 나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걸 또 조심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아, 관련한 내용들을 추려서 글을 쓰시게 됐고.
2: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9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아내를 살인한 죄로 한 남성이 붙잡히는데 범행에 쓰인 약물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안약으로 아내를 살해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2: 이게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독살한 것부터 일단 너무 좀 자극적이긴 하죠.
1: 네.
2: 독살한 혐의로 이제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처음에 구속될 때도 좀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아내가 멀쩡하게 잘 살던 30대 중반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1: 심장마비.
2: 네, 그리고 남편은 지역의 구급 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시신을 수습을 하고 나중에 화장까지 해요.
1: 예.
2: 그러면 어떤 독살에 대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1: 화장까지 했으니까.
2: 네, 완전히 사라졌죠. 네. 근데 이 처가댁에서 이상하다. 우리 내 여동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지? 건강했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수사를 요청을 한 겁니다.
1: 네.
2: 한 번 더 다시 파헤쳐봐라. 근데 파헤쳐 보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1: 화장했는데 어떻게 파헤치죠?
2: 네, 뭐가 있어야 파헤치죠. 근데 이 죽은 아내가 죽기 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일정 부분 떼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제

0: 그 수사팀에서 네. 바로 이제 영장을 쳐가지고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어.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의 물질이 네. 이상하게 너무 높은 농도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1: 아,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0: 네. 예. 그럼 이건 누군가 넣어주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누가 넣어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 일단 남편과 아내가 많이 싸웠고 그다음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다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남편이 의심됐던 거죠.
1: 네.
0: 남편이 지역 구급대원이니까 약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게 많았거든요.
1: 그렇겠죠. 예.
0: 그래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그 약물을 이제 넣었 라는 혐의로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하였고 지금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 문제가 된 성분이 뭡니까?
0: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요. 네네. 이건 성분명이고요.
1: 네.
0: 상품명으로는 비진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좀 더 유명합니다.
1: 비진이라는 안약이군요.
0: 네, 맞습니다. 그 비주얼에서 네. 그 단어를 생각할 수 있듯이 안약이에요. 눈에 넣으면은 혈관이 살짝 축소가 돼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네. 눈이 충혈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안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구 충혈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안약으로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약인데
1: 네.
0: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일반 의약품이에요.
1: 일반 의약품?
0: 네. 특별히 전문의의 처방 없이도 네. 의사의 처방 전이 없이도 그냥 약국 가가지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약물을 모아가지고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1: 어떤 원리로 그게 살해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이게 네, 네. 안약으로 뚝뚝 떨어뜨리면은 눈에 있는 혈관을 수축하긴 하겠지만
1: 예, 예.
0: 이걸 만약에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소화계를 통해서 우리 몸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약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1: 네.
0: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눈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아니죠, 아니죠.
0: 심장에도 있고 팔다리 온 조직에 다 있는데
1: 네.
0: 그 혈관들이 축소가 되는 거죠.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1: 아, 혈압이.
0: 이게 그러니까 좋은 용도로 쓸 때는 일반 네. 의약품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가능하죠.
1: 네.
0: 안약으로서 떨어뜨렸을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 뚜껑을 열어서 모아서 다량으로 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1: 그럼 주사를 한 건가요?
0: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1: 예, 예.
0: 그래서 투여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1: 네.
0: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남편은 용의자죠. 지금은 아직은요.
1: 네.
0: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풀려나서 2024년에 자기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1: 딸까지요.
0: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돼요.
1: 근데
0: 이때는 이 약을 먹였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 아, 같은 약으로 한
0: 네,
1: 거예요?
0: 같은 약이에요. 같은 성분을 가지고. 그렇죠.
1: 예, 예.
0: 이 남편은 이게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1: 네.
0: 뭐 아직까지 뭐 지금 조사 중이긴 하지만
1: 네.
0: 재판 중이긴 하지만 유죄로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똑같은 약물을 가지고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고 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가죠. 도대체
1: 그렇죠.
0: 왜 그랬는지.
1: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식을 정말 못되게 써먹은 그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은 의약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965년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명 코폴리노 사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개요를 일단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이게 두 건의 살인이 있어요.
1: 아, 두 건. 예. 예.
0: 막장 드라마의 준합니다. 이거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코폴리노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1: 칼 앤서니 코폴리노라는 네. 사람이군요.
0: 네.
1: 예, 아내와 함께 살고
0: 네.
1: 있었는데.
0: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와 바람이 나요.
1: 어허.
0: 뭐 그럴 수 있죠. 네. 살다 보면
1: 아침 드라마 느낌이 벌써
0: 네,
1: 나네요.
0: 이거를 네. 이제 그 내연녀 1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1: 아, 내연녀 1. 네, 아, 네. 1이 끝이 아닌가 보다.
0: 2도 있겠죠.
1: 아, 예, 내연녀 1. 예.
0: 내연녀 1이 있어요. 그 네. 내연녀 1의 남편도 있을 거잖아요. 이 경우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바람 난 것도 나쁘긴 한데 이 내연녀와 짜고서 이 코폴리노 칼 앤서니 코폴리노 그냥 코폴리노라고 할게요.
1: 네.
0: 이 사람이 남편을 살해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 내연녀의 남편을.
0: 네. 그때 네. 택한 약물이 있어요.
1: 아.
0: 약물이 뭐냐면 호흡을 마비시킨 약물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근육을 마비시킨 약물인데
1: 네.
0: 이거 복용하면 약물을 보통 주사로 맞거든요.
1: 예.
0: 주사로 맞게 되면 근육 중에서 호흡근이 마비가 되니까 보통 호흡 마비로 죽게 됩니다.
1: 아, 호흡하는 근육이
0: 네.
1: 마비가 돼요?
0: 횡경막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1: 와.
0: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죠. 이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1: 네.
0: 기도에 관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준비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좋은 약물이긴 한데
1: 예.
0: 그런 경우 인공호흡 장치 같은 게 없다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1: 그렇겠죠.
0: 이 경우에 딱 그렇게 쓴 거예요.
1: 예.
0: 이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약물을 투여하라고 내연녀 1에게 시켜요. 내연녀 1, 부부관계니까.
1: 네네.
0: 그리고 내연녀 1이 남편에게 이 약물 주사를 놔요.
1: 주사하고.
0: 하지만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로 죽지를 않아요.

0: 예.
1: 그래서 내연녀 1위 이 일을 사주한 이 코폴리노라는 사람이 마취과 의사거든요.
0: 아, 마취과 의사.
1: 정말 잘하는 거예요.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이 마취과 의사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코폴리노가 직접 베개를 들고 가서 숨을 먹게 만듭니다.
0: 남편을 자기가
1: 직접 입을 막는 거죠. 결국 그 남편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0: 예.
1: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 이제 사망에 대한 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근데 여기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돌연사했다고 결론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 칼 코폴리노 이 범인이라고 할게요.
0: 네, 그래.
1: 범인의 아내도 의사예요. 근데 의사 그 이 의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0: 네.
1: 굉장히 순수한 착한 의사
0: 몰랐겠죠. 바람 필 때 아내 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그렇죠. 네. 모르게 몰랐겠죠. 네. 당연히 네. 그 아내한테 네. 부검을 맡기는 거예요.
0: 자기 아내한테
1: 네, 자기 아내 옆집 아저씨 죽었는데 당신 나는 마치까지만 당신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네. 좀 잘 아니까
0: 네.
1: 그래서 사망 감정서에 아내가 사인을 합니다 그냥 돌연사로
0: 아.
1: 남편의 말을 믿고
0: 철저하게 하지 않고
1: 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남편의 그 아저씨의 죽음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 끝이 나요
0: 그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1: 아는 채로 끝이 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내연녀 1과 그 범인 코폴리노는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의 사이는 좀 멀어졌고
0: 네.
1: 뭐 이런 극단적인 일을 거치면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그로부터 2년 정도 있다가 이 범인과 네. 아무것도 모르고 사망 감정서에 사인을 한 아내는
0: 네.
1: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0: 예, 예.
1: 이사를 갔고 이 남편 아니 아내 에이 코폴리노죠.
0: 아, 코폴리노.
1: 코폴리노 네. 범인이죠. 네. 이 범인은 거기서 또 바람이 나요.
0: 아, 이사 간 지역에서 내연녀 네, 2와
1: 내연녀 2가 생기는 거야.
0: 예.
1: 이 좀 돈이 많은 이제 미망인이었는데 돈이 많은 여자, 16살 위에 15살 위에 연상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 가지고 이제는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해요.
0: 예.
1: 네, 근데 아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 코폴리노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0: 아, 자기 아내를 이번에
1: 살해해요? 이번에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유부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자기 아내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역시 위험한 호흡마비 약물.
0: 같은 약물로?
1: 정확히 따지면 석신일콜린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0: 네네.
1: 이 석신일콜린이라고 하는 약을 주사를 네. 해놔가지고 아내를 바로 살해합니다. 아주 능숙했겠죠?
0: 예.
1: 자기가 마취과 의사였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이 의사 아내도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0: 예.
1: 이때는 또 다른 동료 의사를 불러서 역시 사망감정서에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0: 네네.
1: 이때 제보가 한 통 들어가요. 그 의사, 그 사인을 해야 되는 의사한테
0: 예예.
1: 제보가 들어가는데 이 사건, 그 코폴리노의 아내가 돌연사한 사건이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수사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보를 했냐면은
0: 그러게요.
1: 놀랍게도 네. 2년 전에 바람을 피웠다가 같이 살해를 작당했던 유부녀 1이 나타난 거예요.
0: 내연녀 1?
1: 네,
0: 1이 네, 제보한 내연녀 거예요? 있어.
1: 내연녀 1이 네. 와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저 코폴리, 내가 2년 전에 코폴리노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내 남편을 살해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0: 자기도 공범이잖아.
1: 자기 공범이에요.
0: 네.
1: 걸리면 자기가 남편 살인죄로
0: 그렇죠, 그렇죠.
1: 잡혀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마취과 의사의 약물에 취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면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0: 네.
1: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유죄가 되는
0: 그럼요.
1: 거거든요.
0: 예.
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폴리노를 이제
0: 제보한 거죠.
1: 제보를 한 거죠.
0: 네.
1: 코폴리노의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0: 네.
1: 아마 비슷하게 돌연사했으니까 아마 약물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의사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의사도 이게 좀 뭔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부녀 1 입장에서는 뭐냐, 내연녀 1이요.
0: 네.
1: 내연녀 1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0: 네.
1: 이게 진짜 코폴리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0: 아, 예.
1: 따라왔지만 예. 코폴리노는 이 내연녀 1과의 관계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내연녀 1을 만나고 아내와도 이혼하려고
0: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내연녀 1이 약간 원한 같은 게 생겼나 보다.
1: 진짜 이 원한이 생겨 무서운 거예요. 이게.
0: 그래서 자기가 예. 공범으로 중재로 예. 엮일 수가 있는데도
1: 예. 그 위험을
0: 제보를 한 거죠.
1: 제보를 한 거죠.
0: 그럼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그 코폴리노의 진짜 아내의 죽은 거는 좀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졌나요?
1: 일단 수사를 해야 되겠죠.
0: 예.
1: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내연녀 1도 코폴리노의 아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0: 1차 사건.
1: 그래서 네. 그 FBI도 그 수사당국도 1차 사건 내연녀 1호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 거예요. 진짜

0: 질식사했는데 약물이 들어있는지를 본 거죠.
1: 예.
0: 근데 이게 2년이 지났잖아요.
1: 네.
0: 증인은 있지만 네. 증거가 없는 거예요.
1: 어허.
0: 시체는 매장돼 있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이 독극물이 네. 워낙 미량으로도 사람을 죽여요. 정말 극미량 가지고 2mg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1: 검출이 안 될 정도인가요?
0: 청산가리가 200mg으로 사람을 보통 죽이는데 그 100분의 1만 가지고도 죽일 수 있는 양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2년 지난 이 시체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방면이 돼요.
1: 네.
0: 무죄 판결이 났는데 문제 두 번째 사건이죠.
1: 두 번째
0: 아내를 죽인 사건이죠. 이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증인은 없죠. 사실 말해서. 왜냐하면 내연녀 1도 이럴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정확히 뭘 썼는지
1: 모르잖아요. 내연녀 1은 잘 모르죠.
0: 네, 자기가 작당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증언은 없지만 대신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아, 그렇죠.
0: 사체에서 이 독극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 코폴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 또 다른 마취과 의사한테 석시닐콜린을 대량으로 가져오고 그런 정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였다면 이 약물일 것 같아요.
1: 유력해요.
0: 네, 그래서 사체에서 이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정말 미량인 물질이긴 하지만 이 물질을 조금이라도 찾아낸다면 유죄 판결이 나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 없으면 무죄잖아요.
1: 네.
0: 여기서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놈이라고 해도 되나요?
1: 하세요. 일단 뭐 나쁜 놈이겠죠.
0: 똑똑한 놈이 머리까지 좋으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이게 수술을 위해서 근육을 마비시킨 약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석시닐콜린은 미량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니와 흔적이 안 남아요. 이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도 약에 대응을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몸의 물이라든지 효소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약물을 분해합니다. 이거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진화를 해왔단 말이죠.
1: 예, 예.
0: 이 석시닐콜린이 분해되면 분해 속도가 너무 빨라요. 1분도 채 되지 않아요.
1: 1분 만에 분해돼요?
0: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1분 정도는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10분 지나면 반감기 10번 지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량인데. 흔적 어떻게 찾습니까? 1970년대 이야기.
1: 코폴리는 그것도 알았겠죠?
0: 알죠. 당연히 알죠.
1: 야,
0: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과학기술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1: 어떡합니까?
0: 아마 정말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석시닐콜린이 분해되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해됐다고 해도 뭐 증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해돼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1: 그러면은 다른 물질로?
0: 우리 몸에 그 물질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1: 왜?
0: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총을 쐈을 때 탄피라든지 총알 자국도 증거가 되잖아요. 발자국. 발은 떠났지만 발자국은 증거가 되죠.
1: 그렇죠.
0: 이 석시닐콜린이 분해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분해 산물이라도 찾아낸다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코폴리노가 진짜 똑똑한 게 자꾸 나쁜 놈을 칭찬해서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0: 근데 어쨌든 결말은 뭐 잡히게 됩니다. 이야기해도 되나?
1: 아니요. 너 스폰가요? 분해 산물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0: 분해 산물을 찾으면 되는데 분해 산물이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던 물질이에요. 석시닐콜린이 분해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물질과 똑같아져요.
1: 아, 기존에 자연적으로 있는 물질로 분해가 돼요?
0: 네. 석시닐콜린은 석신산과 콜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그 물질은 우리 몸에 엄청 많아요.
1: 원래 있는 거예요?
0: 네.
1: 아.
0: 그러니까 이게 모래사장에 모래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원래 극미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1: 그럼 그 부산 그거를 찾아도 이게 석시닐콜린에서 나온 건지 원래 몸에 있던 건지 알 수가 없다는
0: 알 수가
1: 거죠.
0: 증거 효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폴리노가 정말 약물을
1: 잘 알고 있네.
0: 영리학, 영악하게 고른 거죠.
1: 그러네요.
0: 이 약물의 분해 산물도 증가가 되지 않고 이 약물은 1분 만에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가 중요해요. 이 약물이 완전히 분해되는 반감기가 한 1분 정도 돼요.
1: 네네.
0: 이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1: 그렇겠죠.
0: 이 사건을 접한 부검팀도 만만찮은 거예요.
1: 부검팀이 만만찮아요?
0: 부검팀이 약간 굉장히 경력 있는 베테랑 부검이 두 명이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서 석시닐콜린을 몸에서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흔적이라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내고 그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석시닐콜린이 반감기는 1분이라 그랬잖아요. 석시닐콜린이 하나의 물질이 두 번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 분해가 되면 완전 분해 산물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에요. 근데 부검팀에서는 두 번이 분해되려면 한 번이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네. 한 번이 분해되고 그다음 한 번이 돼야 그렇죠,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어, 한 번 분해된 즉 중간

0: 분해 산물에
1: 네.
0: 집착하는 거예요.
1: 한 번 분해됐을 때 분해
0: 네.
1: 산물?
0: 네. 한 번 분해된 산물은
1: 네. 네.
0: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이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넣어준 거예요.
1: 아, 두 번 온전히 분해되면 네.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인데 네. 한 번만 분해되면 우리 몸에 네. 있던 물질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 그럼 유력한 증거죠.
0: 유력한 증거가 되는
1: 예,
0: 거죠.
1: 예, 예. 예,
0: 석친일 모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찾아내려고 생각합니다.
1: 신기하네.
0: 이 예. 물질. 석신이 콜린이 좌우 대칭이 네. 물질이에요. 그래서 네. 한쪽 양쪽이 다 분해되면 석신산과 콜린으로 바뀌는데
1: 네.
0: 한쪽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네.
0: 그거는 분명히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닌 거예요. 나머지 이쪽은.
1: 그걸 찾아라.
0: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1: 찾았어요.
0: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방법을 열심히 고안을 해가지고
1: 예, 예, 예.
0: 그거를 재판장에 네. 증거로 들이민 겁니다. 이제 이 물질은 분명히 누군가 넣었다.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다. 그럼 누가 넣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코폴리노가 분명하죠.
1: 아까 구입하기도 했고.
0: 그쵸. 구입하기도 예. 했고 약에 대해 잘 알기도
1: 그렇죠.
0: 했고
1: 예.
0: 알리바이도 없고.
1: 다 걸렸네.
0: 그렇게 해서
1: 다행이다,
0: 이 사람은
1: 다행이다.
0: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 1차 사건은 무죄로
0: 네.
1: 풀렸지만
0: 2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아낸 거죠.
1: 그래서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0: 종신형을 선고받죠.
1: 예.
0: 이게 그러니까 증거를 숨기려고 하는 아주 나쁜 분 전문가도 있지만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하이테크 경찰들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아무리 제가 다른 예능 프로에서 본 건데 아무리 똑똑한 범인이라고 해도 결국 다른 사람들도 똑똑하거든요.
1: 아, 그럼요.
0: 네, 얼마나 네. 전문가들이 많은데 네. 결국 다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예,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완전 범죄는 없다.
0: 네. 예.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1: 이어서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햄릿과 연관된 약물이기도 하다는데 뭐 어떤 약물인가요?
0: 이게 안약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귀에 넣는 약은 없을까?
1: 귀.
0: 네, 그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관련 논문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논문이 실제 사례를 파헤친 건 아니고요. 햄릿 유명하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네. 그 희곡이죠. 그 햄릿의 사례를 주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네. 거기 네. 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햄릿의 아버지도 햄릿이거든요. 햄릿 왕과 햄릿으로 보통 구분하는데
1: 네.
0: 햄릿 왕을 숙부인 클로디우스가 살해합니다. 살해할 때
1: 네.
0: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잠이 든 햄릿 왕에게 클로디우스 숙부가 다가와 저주받은 해보나 즙. 해보나 즙이라고 하는 식물 즙이에요. 식물 유래의 즙을
1: 예.
0: 귀에 넣었다라고 되어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네. 햄릿 왕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햄릿의 시작이죠.
1: 네.
0: 그 소식을 원래 외국에 나가 있던 햄릿이 듣고서 와가지고 죽일까 말까 뭐 살해나 종료나 살해나 막 그런 고민하면서 이제 햄릿이 흘러가죠.
1: 해보나 즙이
0: 네.
1: 그 햄릿 왕을 죽인 거예요.
0: 햄릿 왕을 죽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저주받은 해보나 즙. 셰익스피어에는 뭐 그 원혼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1: 귀에 넣은 해보나 즙이 뭡니까?
0: 해보나 네. 즙은 나중에 그 당시에도 쓰고 있던 즙이었고 나중에도 많이 연구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약으로도 좀 썼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게 주 성분을 분리하게 돼요. 그게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 풀에서 이름도 좀 무섭죠.
1: 미치광이 풀.
0: 네. 네.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 풀에서 나오는 즙입니다.
1: 네.
0: 그 성분을 우러내는데
1: 네.
0: 1800년대 19세기 접어들면서 과학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주 성분을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해요.
1: 예.
0: 도대체 해보나 즙에 있던 어떤 성분이 네. 약으로 쓰였을까?
1: 혹은 독으로 쓰였을까?
0: 네, 혹은 독으로 쓰였을까?
1: 네.
0: 그 성분을 찾아보니까
1: 네.
0: 스코폴라민이라는 물질임을 알게 됩니다.
1: 스코폴라민. 네.
0: 그 물질을 찾고서 스코폴라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1: 네.
0: 이 스코폴라민은 사실 진정제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고
1: 네.
0: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말초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물질이고요.
1: 네.
0: 식물 유래의 물질이죠.
1: 네.
0: 이게
1: 한국인들이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하다던데.
0: 굉장히 익숙하죠. 스코폴라민이 네. 사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멀미약으로 쓰여요.
1: 멀미약이요?
0: 멀미약 중에서도 네. 굉장히 유명한 히미테의 성분입니다.
1: 붙이는 거.
0: 귀에다 붙이는 거.
1: 예, 예, 예.
0: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1: 그것도 귀네, 네, 생각해보니까.
0: 귀죠. 히미테 한 50장 붙이면 죽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사례는 보지는 못했어요.
1: 어린이들은 약간 그 제약이 있죠.
0: 예, 어린이들 제약이 예, 있습니다. 못 쓰게 되어 있고, 예. 일정 연령 이상만 쓸 수 있는 물질이고요. 이 스코폴라민은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귀에 있는 전정기관을 적당히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1: 네.
0: 멀미약으로도 쓰이고
1: 네.
0: 그리고 우주 탐사할 때 초기에
1: 네.
0: 갔다가

0: 오잖아요.
1: 예.
0: 그럼 대기구에서 엄청 흔들릴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많이 썼던 원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도 쓰던.
1: 그렇군요.
0: 그 우주도 예. 사람이 가니까 약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뭐 골다공증 이야기다 지금 연구 많이 하거든요.
1: 예.
0: 그중에 멀미약으로 스코폴라민을 예전에 썼었죠. 요즘은 항히스타민제를 좀 많이 쓰곤 합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 멀미약에 대한 트렌드는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1: 그게 헤보나즙이었다.
0: 네. 헤보나즙의 주성분이 네, 스코폴라민.
1: 스코폴라민이 어떻게 범죄에 악용이 된 건가요?
0: 스코폴라민이 사람을
1: 진정시키는.
0: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특히 남미 지역에서 정말 그게 많이 되는데 유럽에서 조금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1: 네.
0: 사람을 앞에다가 불러놓고 네. 세워서 딱 마주친 다음에 입으로 후 불어요. 그러면은 스코폴라민 가루가 들어가잖아요.
1: 네네.
0: 그럼 그걸 마시는 사람이 네. 순간적으로 멍해져요. 멍해져가지고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사람 옆에 달려올 텐데
1: 네.
0: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못한 채 앞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네. 바로 답을 하는 거예요.
1: 답을 해요?
0: 네. 핸드폰 비밀번호는 뭐야? 라든지 네. 계좌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그런 걸 물어보면 엉뚱한 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답을 해요?
0: 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답을 하는
1: 그래요?
0: 거예요. 야, 너 카드 어디 있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2024년에 파키스탄에 이 장면이 한번 찍혔는데
1: 예, 예.
0: 이거는 CCTV에까지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한 사람이 네. 오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두 명의 남자가 앞에 오고 갑자기 네. 멈춰서서 그냥 봐서는 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1: 아, CCTV로 보면?
0: 네. CCTV로 보면 이야기라는 것 같은데
1: 예, 예, 예.
0: 이 피해자는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보니까 결국에는 지갑이 다 털린 거예요.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정확히 해주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0: 기억을 못한 거죠.
1: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대화를 네. 하고 있고.
0: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 완전치는 않잖아요.
1: 네.
0: 가끔 이게 살짝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의식이 끊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기절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과정에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걸 잘못 쓰면 사람이 죽기도 해요.
1: 죽기까지.
0: 예, 죽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한 가수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례도 있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악마의 숨결이라는 별명도 붙은 스코폴라민이라고 하는데요. 아... 야, 의약품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활용되고 때로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네요. 참 좋은 목적으로 적절히 쓰면 오늘 소개해 주신 약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역시 또 약과 독은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의약품으로 벌어진 사건들과 약물의 역사 이야기 나눴고요.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백승만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근대의학의 개척자로 불리는 파라셀수스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은 인간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 서식하는 독사 자라라카에 물린 사람들을 조사하던 이들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혈압이 대폭 떨어지는 걸 발견하고 이를 고혈압 치료제로 쓸 생각을 하게 됐죠. 보거의 독은 진통제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버섯이 있는가 하면 항암제로 활용되는 버섯도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 약학은 독과 약의 경계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선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위험한 작업에 지금까지 헌신해온 모든 분들께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경기도가 드릴게요.
9: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8: 당연히 드립니다.
10: 예술인 기회소득.

0: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0: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 만에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급여와 물품 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2천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했지만 2주 내에 자금을 조달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생 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2주 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회생 절차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공식 사과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구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는 6일 광주 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은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서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배재구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고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당권 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은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 논의를 위한 의원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당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거부했다는 김 전 총리 발언에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폐지가 정부 입장이면 법안을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검찰 개혁 논의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으로 되는 것을 보고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해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0: 대통령은 그냥 계엄 선포만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기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에 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경찰의 체포 활동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허위 자백을 받아내 국회를 해산시키려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의심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내륙 중심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9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지나치게 절망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인생은 마일리지 적립이다. 가수 겸 성우이신 이용신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명탐정 코난, 짱구는 못 말려 등 정말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하신 이용신 씨의 이야기.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와, 세바시라니. 저 루나도 언젠가 꼭 나가고 싶어요.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H오빠가 볼지도 모르잖아요.
2: 어머나, 세바시의 지하 친구들 반가워요. 최성우 선생님이에요. 혹시 우리 짱구 못 봤어요? 희한한 엉덩이 춤추면서 다니는 녀석인데.
1: 캐릭터 변신! 나의 마음을 언룩!
2: 아리가 벌써 10주년이라고? 믿을 수가 없군. 내 미모는 그대로인데 말이야. 우리 같이 흘려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 노래하는 성우 제1호 이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올해로 성우 경력이 20년 차다 보니까 진짜 대표 캐릭터가 많기도 하네요. 그쵸? 아마 제 얼굴은 잘 몰라도 노래와 대사를 들어보니까 우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다 싶으시죠? 네, 저는 성우라서 참 좋습니다. 캐릭터에게 목소리로 영혼을 불어넣고 어떤 텍스트라도 내 음성으로 전부 표현해낼 수 있는 멋진 직업이기 때문이죠. 특히 목소리와 제 이름만으로도 절 알아봐주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 돼요. 요즘은 주로 올리브영이나 이디야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계산을 하러 가잖아요. 이제 포인트 적립하시나요? 이러잖아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묻잖아요. 예, 이용신이요. 이러면은 네. 저를 알아본 알바생이 성우님 저 완전 팬이에요 하면서 화장품 샘플도 많이 챙겨주고요. 그리고 레귤러 사이즈 커피를 라지로 막 업그레이드 해주기도 하고. 어머나, 사장님 얘네들 좀 봐주세요. 네. 어릴 적 제가 나온 만화를 보던 아이들이 이제 알바생, 직장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디를 가나 이렇게 행동거지를 참 조심합니다. 특히 포인트 적립할 때 카드와 함께 이제 우아한 목소리를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수고하세요. 이제 이러면서 나가죠. 저처럼 여러분도 어디 가면 포인트 마일리지 다 적립하시죠? 그런데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인생이란 마일리지 적립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유명한 성우, 인기 성우, 꿈을 다 이룬 사람으로 아시겠지만 실은 성우가 제 인생 최대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우가 되기 직전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쇼핑호스트였습니다. 그 어렵다는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고 막 제가 기뻐 날뛰었는데 바로 정직원이 아니라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들을 4개조로 나눠서 매출 경쟁을 시키겠다. 그리고 꼴찌팀은 탈락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되겠지. 라는 확신을 갖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가, 디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꼴찌를 했어요. 정말 손에 닿을 정도로 코앞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좌절감에 제 자아가 진짜 완전히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거의 한 달을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진짜. 정말 정말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일.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말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녹음기에다가 제가 노래를 녹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동시 그리고 연극하는 글 이런 걸 읽어서 녹음해보고 다시 들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살 무렵에 난 나중에 뭔가 목소리를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갔고 당시 가정 형편이 마침 많이 어려워서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회는 기본이었고요. 각종 뭐 서빙, 뭐 카페에서 음료도 만들고 백화점에 세일즈도 하고 근로장학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설문조사 전화로도 하고 그리고 무슨 시험 감독관으로도 들어간 적 있고요. 그리고 진짜 단순 노동 공장에서 이렇게 정말 일용직으로도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급이 되게 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바쁜 와중에도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대학 축제 때마다 가요제를 나갔고 MBC 강변가요제도 나갔고요. 그리고 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도 나가고 노래든 진행이든 연기든 어디든 내 목소리를 뽐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가서 상이나 혹은 하다못해 제가 경품이라도 꼭 타갖고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실제로 도전을 시작합니다.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요. 그런데 도전과 동시에 소위 현타가 와버렸죠. 아, 내 재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막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애매한 수준이었구나. 제가 아나운서 시험 떨어진 다음에 알게 됐어요. 아나운서를 하기엔 내가 좀 스펙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가수 오디션에 떨어진 다음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목소리에 개성이 없구나. 그리고 뮤지컬 오디션에 떨어진 다음에 알게 됐어요. 뮤지컬 배우가 되기에는 내 신체적인 조건들이 좀 부족하구나. 그냥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저를 심사하셨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저에 대한.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스스로 한없이 비하하다가 아니 지들이 나한테 뭐였대 그딴 소리야 하고 막 분노했다가 멋지게 성공한 나를 영영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대해진 이 열등감을 들키고 싶지가 않아서 아닌 척, 쿨한 척, 잘난 척 온갖 척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시간들이었죠. 부족한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게 바로 내 자신이었으니까요. 거울 속에 제가 그럴 때는 진짜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되게 미워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용신아, 당장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은 일단 접고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채워봐. 내 안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거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절망 속에 있던 저를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지는 몰라도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겠더라고요. 노래를 더 잘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한 곡을 정해서 반복 또 반복해서 계속 불렀어요. 제가 낙성대요 근처에 원룸텔에 이제 살 때였어요. 하도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누가 창문을 아 진짜 몇 시간째 적당히 좀 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저도 막 사과를 하고 문을 이렇게 닫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저는 저의 애매한 재능의 마일리지를 조금씩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단 하나의 목표를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20대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불현듯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안정된 직장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애매한 재능을 조금씩 확실한 재능으로 만들어 나가는 나 자신을 계속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정과 선택에 집중했어요. 내가 꼭 가수만을 고집해야 하는 걸까? 내가 꼭 쇼핑호스트만 해야 하는 걸까? 그래, 포기하는 용기를 가져보자. 저에게 중요한 거는 목소리였지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싶으면 미련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용기더라고요. 그래서 성우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2003년 트니버스 5기 성우 공채에 합격하고 정식 성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우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 유명한

0: 어떻게 그렇게 큰 작품의 주인공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1년밖에 안 됐었는데. 그건 주인공이 풀무늬이기 때문입니다. 풀무늬 가수였잖아요. 노래의 비중이 절대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CM송 가수로서 노래를 계속 해오던 저에게는 아주 딱이었던 거죠. 원룸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녹음실에서 녹음하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달빛천사가 저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줬고 제가 그 손을 꽉 잡은 겁니다. 성우가 되기 전에 했던 알바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도 성우가 되고 나니 엄청나게 저에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연기할 때. 짱구는 못 말려나. 아따맘마 같은 만화는 실생활 만화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안에 TV가 항상 켜있잖아요. 그 집에. 그 안에 보면은 기상캐스터, 리포터, 기자, 백화점, 뭐 판매원, 쇼핑몰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제가 도맡아 있었죠. 그러면 이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오, 너도 잘한다. 그러면 이제 또 어깨가 이렇게 약간 으쓱하면서 그리고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전속 성우 시절 더빙을 하고 나면 더빙 일지라는 걸 썼어요. 연기할 때 아쉬웠던 점, 개선할 점, 그리고 앞으로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 일기처럼 써놓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일기를 썼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기장 아직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뭔가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저는 지금도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진짜 몇십 년 넘게 일기를 쓴 건데 이것도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책이 됐어요, 책. 저의 첫 에세이집이 작년 이맘때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성우로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처럼 성우라는 직업은 저에게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성우라는 직업의 단점도 있습니다. 선택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선택받지 못하면 그냥 백수예요. 그래서 성우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요. 성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스케줄을 잡고 녹음실에서 작업을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우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음성 파일을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녹음도 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성우들의 목소리 거래 플랫폼 울보이스를 만들었고요. 또 캐릭터들의 목소리가 성우에게는 경력이고 자산인데 이걸로 제2, 제3의 창작물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아이돌 포카처럼 캐릭터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성우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QR코드를 넣어보자.
1: 얘들아 나 아무야. 진짜 오랜만이다.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0: 이제는 어른이 된 그 시절의 아이들에게 캐릭터가 말을 걸어주는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줄줄 난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이러한 도전 정신에서 시작했어요. 이용신TV를 통해 성우가 단순히 더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 재능으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러한 도전들이 성우인 저에게는 N잡일 수도 있겠지만 내 본업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성우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성우 관련 강의뿐 아니라 전문 강사로서도 좀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강연 마일리지도 이렇게 쌓이니까 세바시에도 나오게 됐잖아요. 저의 마일리지는 오늘도 적립 중입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 다소 부족한 재능, 계속 가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 애매한 재능을 확실한 재능으로 만드는 마법은 바로 시간과 노력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한 마법의 주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주문은 없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적은 노력,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쌓는 거예요. 그렇게 재능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애매한 재능이 확실한 재능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불쑥불쑥 절망이란 녀석이 자꾸 태클을 걸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달천이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1: 빈지야, 그래, 좌절할 만해.

0: 이두 지나치게 절망하지는 마.
1: 준서야, 진짜 멘붕 왔겠다.
0: 그래도 우리 지나치게 절망하지는 말자.
1: 수많은 마음고생과 좌절이 있을 테지만 네 인생의 마일리지가 지금도 쌓이고 있단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지나치게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지금까지 성우 크리에이터 이용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지나치게 절망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입니다. 첫 번째 강연, 인생은 마일리지 적립이다. 성우 겸 가수 이용신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한영애가 부른 누구 없소,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였고요.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강연은 에너지 그리고 이너지입니다. 배우 겸 방송인 또 스포츠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하신 박재민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박재민 씨는 연기, 예능, 방송, 스포츠까지 워낙 다양한 일에 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십잡스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재민 씨의 MBTI는 E, 외향인이 아니냐 하고 궁금해하신다는데 사실 박재민 씨는 파워 내향인이라고 합니다. 내향인이라고 하면 안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에너지를 얻는 방법과 십잡스로 살기 위한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내향인 박재민 씨의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이제 어감이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십잡스로 알고 계십니다. 네, 한 예능에 제가 우연히 나갔다가 이제 유재석 형님께서 아유 직업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십잡스네 라고 붙여주면서 뭐 자의건 타의건 어쨌거나 저에게 너무 감사한 십잡스라는 이 타이틀이 붙게 됐습니다.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직업을 하고 있어요. 뭐 스노보드 해설위원, 실제 스노보드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스노보드 국제심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는 또 모험가, 탐험가로도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번역 작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저렇게 책도 한번 썼었습니다. 네, 좀 특이하죠.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해 주셨던 영화 한산에서 배우라는 타이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직업이 여러 개니까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뭘것 같으세요? 제 MBTI. E. 오. 제 MBTI는 I입니다. 아니, 이런 환호성이 나올 타이밍이에요, 지금? 야, 박재민이 I라니, 야! 우와, 너무 충격이야. 소문자 아이가 아니라 되게 대문자 아이예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사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진에도 봤지만 저도 비보이 출신입니다. 비보이라는 거는 뭐를 하는 직업인가요? 몸을 쓰는 배틀이라는 걸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라는 것을 정말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여러분도 경쟁 많이 하시죠? 오늘도 경쟁을 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저도 경쟁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서 이겨야 돼. 경쟁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돼. 라는 명제를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경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단어, 이겨야 되는 이벤트라고 배우면서 살아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쟁에서 지는 법 배운 적 있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경쟁에서 진다. 우리는 사실 암묵적으로 매일매일 경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그게 굉장히 당연하다는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사회고 그게 바로 지금 2000년대입니다. 저도 그 경쟁 속에서 살아오면서 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길 때는 너무 좋고 좋아해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성인이 되고 제가 정말 경쟁을 이겨서 제가 목표했던 대학도 들어가고 경쟁에 이겨서 제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느낌이 달라진다는 시점이 왔었어요. 치열하게 경쟁에서 이겼는데도 공허하더라고요.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이겼는데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치열하게 경쟁에서 이겼는데도 외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경쟁을 해서 분명히 이겼는데 왜 기쁘지가 않지? 저에게는 그 시점이 20대 초반에 다가왔었습니다. 이 사회가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경쟁, 경쟁, 경쟁, 승리, 승리, 승리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공허하고 만족스럽지가 않고. 이게 점차 우울감으로 다가오더니 급기야 21살 때는 저에게 우울증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던 저에게 경쟁이라고 하는 압박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긴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요. 졌을 때는 그 패배감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했고요. 한번 경쟁을 하는데 제 앞에는 상대방을 보는데 운동 시합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선수가 울더라고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경쟁에서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제가 그때 배웠던 게 그거예요. 아, 나는 남을 이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는 나를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경쟁에서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한계를 극복했을 때,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해냈을 때, 남들의 평가가 아닌 내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아, 비록 이 기준에 내가 미치지는 못했지만은,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예전에는 1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20점을 올라섰구나. 제가 E에서 I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데뷔였습니다. 사실 배우라는 삶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항상 평가를 받는 위치잖아요. 저 사람 잘생겼어? 못생겼어? 피부가 좋아? 피부가 안 좋아? 키가 커? 키가 작아? 연기 잘해, 못해. 재밌어, 재미없어. 어쩔 수 없이 배우라는 직업, 방송을 한다는 직업은 평가를 받는 직업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알고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은 없나요? 어쩌면 저는 MBTI에서 제가 갖고 있는 I가 introvert의 I가 아니라 나, I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알았어요. 아, 나는 남을 이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오케이, 나에게 집중하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재밌어지고 성취감, 이게 두 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흔들릴 때 계속 되뇌이던 단어가 있었어요. 초심을 잃지 말자. 내 꿈이 뭐지? 내 꿈이 뭐지? 내 꿈을 찾자. 내 꿈을 잃지 말자. 꿈을 우리가 흔히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장래희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나요? 직업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혹시 지금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 핸드폰을 검색해 보십시오. 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포털에서도 꿈을 직업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힘든 현실, 이상, 희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언제부터 꿈이 직업이 됐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직업이었던 적이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기도 아이러니가 아이로 시작을 하네요. 직업이 10개인 십잡스가 저는 한 번도 제 꿈이 직업이었던 적이 없어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이룰 듯 가까이 있지만 이룰 수 없는, 하지만 끝까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지향점이 바로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 세대는 꿈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되게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아, 꿈, 야, 뭐 10대 때나 갖는 거지. 아니요. 꿈은 80, 90이 돼서도 갖는 게 꿈입니다. 내 삶에 에너지를 주는, 나의 아이를 찾게 해주는, 그게 꿈이더라고요. 꿈이 직업이 되는 순간 저는 상당히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형화되어 있는 틀입니다. 배우라는 거는 삼각형, 스노보드 선수는 사각형, 비보이는 오각형. 정확하게 기준과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요. 직업이라는 거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직업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아,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여기 끼어 맞출 거야. 근데 배우는 삼각형인데 나는 동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죠. 여기가 틀이 안 맞네? 깎아내요. 여기 깎아내. 깎아내. 그리고 저를 집어넣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근데 들어가면은 또 뭐가 문제 발생하는 줄 알아요? 깎아낸 건 깎아낸 건데 이 꼭지점에 제가 꽉 차지가 않아요. 남아. 나의 추억, 나의 자랑거리, 나의 재능들 다 깎아내고 들어갔는데 꽉 채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직업에 도달하는 순간, 내 꿈을 이뤘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돌아보는 순간, 많은 경우 상처와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저라는 지점토에 갖다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 틀을. 여기 좀 튀어나와 있네? 그럼 여기다가 엮여볼까? 배우, 스노보드 선수, 해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라는 이 반죽을 오롯하게 감싸는 게 10개의 직업이 되더라고요. 저의 십잡스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조언들 많이 하잖아요. 야, 믿어. 야, 될 거야. 무조건 믿고 가. 버티기만 하면 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고 연습을 할수 있는 돈은 벌어야지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갈수 있는데, 버스 타고 연습실에 갈 돈은 벌어야 비보이가 될 수가 있는데, 무작정 손가락만 빨고, 혹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매달, 야, 용돈이다 500, 용돈이다 1000,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은 무작정 꿈만 희망을 갖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감각이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박재민이라는 사람이 십잡스라는 이 시스템을 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이게 자산 운영이잖아요,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직업이라는 어떤 개념에 갈 때, 혹은 일이라는 개념에 갈 때, 현실 세계에 갈 때, 보통은 카드 뒤집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아, 요걸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요걸 끊고 여기로 가서 오롯하게 집중을 하죠. 집중을 합니다. 헌신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서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럼 여기 쌓아왔던 이 경력은 경력 단절이 되죠. 경력 분절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실제 그렇게 뒤집어서 집중을 해야지만 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산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어 대사가 100%였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어를 한 글자도 못합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었거든요. 약간 그 암묵적으로 일본어는 하면 안 돼! 라는 약간 그런 좀 교육을 받아왔었어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 일본어를 대사를 외우는데 24시간 동안 일본어를 앉아서 공부한다고 대사가 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운동을 24시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배우입니다. 연기를 24시간, 촬영을 24시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면은 레고라는 블럭 알죠? 항상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활동을 보면은 집중을 하는 시간과 끊기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블럭으로 봤어요. 한 가지만 계속 쌓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치워. 다시 쌓자가 아니라 동시에 블럭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정말 불필요한 시간을 단 한 번도 제 삶에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저래서 아이구나. 그렇죠. 오롯하게 나에게서 에너지를 찾는, 나에게 집중하는. 지금의 20대들은 십잡스가 당연한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갖게 될 직업이 10개, 20개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지금이야 저는 십잡스가 되게 특이하다 박지민 십잡스 하지만은 10년 뒤에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백잡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삶에 있는 하나하나의 하나의 블럭을 잘 배치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거, 꿈을 갖는 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는 에너지를 저, I, 그리고 내향, 저에게서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를 아이너지라고 부릅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박재민의 삶의 지향점이 뭘까요? 박재민의 아이너지의 근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꿈이었고 지금도 이 꿈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 꿈은 오손도손 오랫동안 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저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저의 아이를 채워주고 그게 저의 아이너지를 채워주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예요. 아침에 5시 일어나서 나올 때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아이를 자기 전에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난 벤츠! 나는 에어저더먼 한정판! 나는 뭐 보석, 명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을 이제 끝인사로 이제 하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거 진짜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 그 꿈을 꼭 찾으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수단인 이 직업을 실행하면서 느끼는 이런 부담감 혹은 이 피로감이 행복하게 다가옵니다.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다들 진짜. 나를 잃지 않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잡스 박재민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지나치게 절망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주제였고요. 첫 번째 강연, 인생은 마일리지 적립이다. 가수 겸 성우 이용신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방송인 박재민 씨의 에너지 그리고 이너지였습니다. 이어서 론 캐놀리가 부른 모닝 인투 댄싱 듣고 오셨고요. 존 덴버의 애니스 송 들으면서 오늘의 라디오 세바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0: 하늘 썰어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와 삼성,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3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서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두산 등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과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 등을 공개했습니다. 한화는 위성과 우주 등에 55조 원을, 현대차는 AI 기반 자율주행 등에 42조 원을, 삼성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60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 SK는 AI 데이터 센터 조성에 140조 원을, 두산은 소형 모듈 원전 등에 5조 1천억 원을, LG는 반도체 기판 등에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해안에 우주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영남권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차별 대우라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에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외교부 국가정보원이 적극 반박에 나섰으며 국회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청문회는 적법하게 개최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내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광산서는 범인인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그가 성폭행을 계획한 정황 등을 포착했습니다. 또 장윤기의 부친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그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찰관들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부친 장경감이 수사에 개입한 건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에 성과급 백지화 공문 관련 허위 정보를 게시한 7개 계정에 대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문을 보내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초과 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을 배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강북권 등 11개 자치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플러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중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으로 구로구 등 서울 서남권과 노원구 등 강북권 11개 자치구가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공공기여율을 60%에서 30%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0: 지금 기온은 25.6도, 습도는 69%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신앙 안에서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다니엘 김 목사입니다.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오늘 초대 손님은요,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의 영상을 많이들 찾아보신다고 하는데요.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집회 말고는 볼 수가 없는 분이라서 저도 정말 너무 신기한 마음입니다. 예.
3: 오늘 제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서와 TV는 처음이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아유.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죠.
3: 와, 풍채가 엄청 좋으시네요.
1: 네. 진짜. 무슨 경호하실 분 같고, 그죠? 보디가드 같은 분이시라고.
3: 들어오는데 쫄았잖아요.
1: 근데 인상에서 인앤아웃 버거 냄새가 나면서 왠지 미국 냄새가 많이 나는데, 네. 아메리카 냄새가 갑자기 물씬 풍기는 그런 이미지신데,
2: 네.
1: 저희가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이시고.
5: 네네.
1: 제가 알기로 이제 많은 방송에서 출연 요청을 하였는데도 네. 다 거절하시고 저희가 저희 작가가 5년 동안 섭외를 했대요. 이 섭외를 위해서 5년 동안 공을 들이셔서
3: 징글징글했겠네요.
1: 특별히 모이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5: 제가 하는 일에 앞에 이제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1: 네.
5: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신분이 중국 선교사여서
1: 예.
5: 너무 많이 그 노출돼 버리면 제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나중에 돌아갈 구멍이 없다 말씀해 주셔서 많이 조심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새롭게 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작가가 저에게 살짝 귀뜸을해 주셨는데 굉장히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지금 미혼이시다 보니까
5: 예, 예.
1: 많은 그 우리 자매님들에게 인기가 많으셨고 근데도 그 휴대전화 번호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5: 예.
1: 아주 난공불락으로 아주 벽을 벽돌을 쌓아놓으셨다고 들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5: 정말 조심해서 이제 살고 싶었고
1: 예.
5: 또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네. 입장이라서
1: 예.
5: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예. 관리를 네. 열심히 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제가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 세상의
2: 네.
1: 즐거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젊은 보통의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나시린의 삶으로 살면서
2: 네.
1: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이게 참 우리 작가분이 이상하게 적으셨는데 술, 담배, 춤, 연애 이렇게 4종 세트라고 적었어요.
3: 왜 그거 나쁜 사람이야?
1: 술, 담배, 춤, 연애 이 4종 세트라고 적었는데
2: 네.
1: 그런 걸 굉장히 멀리 하셨다. 근데 그런 거 멀리 하신 분 사실 많이 있거든요.
5: 네, 그렇죠.
1: 네.
3: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5: 한 번도 안 하기보다는 뭐 나시린 같으면 보통 포도밭도 안 지나가잖아요.
2: 네.
5: 저는 뭐 그렇진 않고요.
1: 네. 그냥
5: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님 만난 게 이제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게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1: 네.
5: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

0: 것이 당시 일본이어서 예. 일본이 우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우상이 많다 보니까 또 특별히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외국인 학교였어요. 예. 외국인 학교라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학생들이 왔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인식이 되고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저의 정체성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춤은 출 수 있잖아.
2: 춤을 찬양하면서.
0: 춤을 춘 게 아니고 못 추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예. 춤을 출 수 있거든요. 예. 다윗도 춤은 췄잖아요. 네. 그렇죠?
3: 아, 근데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 나시린이 뭡니까?
0: 나시린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자르지 말고 삼손과 같은 사람. 머리도 자르지 말고 포도 먹지 말고 등등 예, 포도주 같은 것도 접할 수 없고요.
1: 예. 제가 오늘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받아주질 않으시더라고요. 농담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툭툭 던져도 입질이 안 와. 툭 던져도
2: 오늘은 포기하세요. 오늘
1: 입질이 안 오네.
3: 웬만하면 과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 단절. 아, 그러면 근데 제가 책이 제목을 많이 봤는데 네. 이게 제목이 굉장히 강렬해요. 예. 철인, 완주자, 불멸의 전파자. 이 불멸의 전파자는 뭡니까? 죽지 않는 겁니까?
0: 예, 불멸의 전파자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책인데 불멸의 전파자는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선교사로서 이제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문제들 그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의 고비고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잘 넘기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 아,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응답들 근데 그거를 정리한 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시린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다니엘 김 목사님의 살아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력이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10년, 일본 10년, 미국 10년 사시고 다시 지금 이제 한국 생활을 하시는 거죠.
0: 예.
1: 예. 근데 목사님이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싫어했던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3: 뭐요? 잘생겼다?
1: 아니요. 그걸 왜 싫어해요?
2: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1: 아, 그렇지. 뭐 이런 걸 수 있지. 예. 특별히 싫어했던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말을
2: 어렸을 때부터요?
0: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 듣기 싫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듣기 싫어했던 것이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야.
3: 그렇죠. 그 말은 진짜 싫어.
0: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데는 아무래도 뭐 집안적인 분위기가 있었겠죠.
0: 그렇죠.
1: 예, 어떤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0: 저희는 목회자 집안은 아니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원래는 저희 아버지는 그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야쿠자 출신이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참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사실 저는 어머니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에 제가 도전을 받고 힘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야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1: 어머니 뒤늦게 하셨어요? 예,
0: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이제 인생의 그 고난의 시절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삶도 만드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시고 주일학교도 다니시고
1: 외가는 원래 모태신앙이고요.
0: 모태신앙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국은 전적으로 드리는 올인하시는 모습을 이제 뒤에서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1: 그러니까 어머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0: 저에게는 그러한 그 인상이 가장 셌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변하는 모습이 저희 가정에는 큰 하나님의 위로였고 이제 간증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몇 대째 신앙으로 4대째 신앙으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야쿠샤 형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0: 몸 보면 알았을 텐데.
1: 네. 아니, 저희 아버지는 그 야쿠자라고 하지만 예. 사실 지금 여기서는 뭐 어느 지명이라든지 네네. 저희 어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일본에서 그래도 가장 큰
2: 조직
1: 조직의 제일 거의 위쪽에 계신 분이셨어요.
2: 아, 그래요?
1: 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에 이제 문신 같은 건 없거든요.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문신이 많아요.
3: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1: 저희 아버지는
2: 현장 뛰는 애들만
3: 많아요. 그래. 네. 이게 과시해야 되니까.
2: 본사에 있는 애들은 없어.
1: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정말 멋진 양복 그래, 차림이시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치를 많이 하셔서 네. 저희 아버지가 당시 일본 어느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네. 또 도쿄에 예. 저희 아버지가 양복 맞추는 테일러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럼 저희 아버지 그 체형하고 똑같은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좋은 옷감이 나오면 신칸센 타고 내려와서 이런 옷감 나왔다 고르시라고
2: 어머나.
1: 저희 아버지께서 고르시면 가서 저희 아버지 마네킹에 맞춰서
4: 어머나.
1: 만들어 놓고 또 신칸센 타고 내려와서 배달하고 맞추고 그래서 항상 그 정말 멋진 양복 차림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2: 아,
1: 그리고
2: 맞아.
1: 저희 아버지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야쿠자가 위로 간다는 것은 조직이 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몇 명에게 월급을 줄 수 있냐 하잖아요.
2: 예, 그렇죠, 그렇죠.
1: 그 아래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있냐.
2: 네, 다스릴 수 있냐, 예.
1: 굉장히 많았어요.
2: 그래서
1: 뭐 한 그 부대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야쿠자라고 하기보다도 사업가 같은 그렇죠. 분위기셨거든요.
2: 그렇죠. 저희 어머니께서 많으세요?
1: 일본 전쟁 시 태어나셨죠.
2: 아 그렇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특기 분화들이시구나.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야쿠자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2: 너무 젠틀한
1: 그냥 예. 사업가.
2: 그러니까 아버님이 분명히 사업가로 소개를 하셨을 테고.
1: 예 사업가시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예. 당시에 어느 일본 예. 그 어느 기업과 이렇게 거래하시는 네.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네. 아 거기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통역을 하셨거든요 일본어로.
2: 아.
1: 그 기업 이제 거래처에 예. 아는 분이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주셔서 예. 선 보고 만나신 결혼이세요.
3: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럼 이렇게 그거 숨기면 그 사기 결혼 아닙니까?
1: 근데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에 하셨던 그 회사에서. 예. 그 연금이 정식으로 나올 정도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야쿠자라고 하지만 정식 회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가이시죠.
2: 예.
3: 그럼 아버지가 이제 그 결혼하시고 나서 그렇게 쭉 지내시다 야쿠자는 그만두셨나요?
1: 저희 어머니 기도가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도 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례 받는 날부터 저희 삶 속에 저희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개입하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성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시게 되셨죠.
2: 예.
4: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10년 동안 떨어져 사신 그 예.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이제 10살 때까지는 네. 저는 외할머니 품에서 이모들 그리고 삼촌들하고 같이 지냈고요.
2: 왜요?
1: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야쿠자 생활 한창 하시고 계셨고 네. 또 여러 가지 신변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에 가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동생은 외갓집에 두고 제 어머니는 일본과 한국을
2: 오가면서
1: 계속 오고 가면서 제 아버지도 뵙고 또 저희들도 보고 또 아버지도 자주 나오시고요 한국으로.
2: 네네네.
4: 그러셨군요.
1: 근데 10살 될 무렵 이미 아버지께서 이제 야쿠자 생활 다 정리하시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네. 일본 후쿠오카에서 예.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거든요.
2: 네.
1: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서 안정됐을 무렵 한바탕 안정시켜 놓고 네. 이제 한국에 그 겨울에 나오신 거예요 잠깐. 근데 그 당시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서 가자고는 말씀 안 하실 텐데 저희 입에서 저하고 여동생 입에서 우리도 일본 가고 싶어요 하면은 데리고 갈 생각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었어도 내가 갈 곳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겨울방학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저도 일본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날로 여행사에 부탁해서 여권 만들고 한국 제가 다녔던 4학년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배낭 하나 메고서 여동생하고 둘이서 아버지 쫓아서 일본 들어간 이후로 그냥 일본 생활 마칠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0: 사신 거예요?
1: 예. 오.
2: 그럼 아버님은 그 무슨 일을 하시게 되시나요?
1: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그 현상소
0: 사진?
1: 아. 예, 지금은 디지털인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뭐 코니카,
2: 사진관.
1: 코닥, 네.
0: 후지.
1: 예. 그래갖고 이제 사진 현상을 하시는데 보통 현상소 하면은 보통 그냥 작은 가게.

0: 하시는 회사가 공사 과정들을 계속 사진 찍잖아요.
1: 아, 예.
0: 수천 발씩. 예.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다 이제 거래로 하셨기 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또 새롭게 네. 그 사업에 축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그때도 그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0: 그 당시는 이제 교회 서리 집사로 그냥 신앙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배워가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그 옛날 모습은 이게 많이 완전히 사람이 자기 안에서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가끔 약주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꽉 잡으시니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완전히 변화시키시더라고요.
2: 네. 지금 아직 신앙생활 하시죠?
0: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시고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 아버님께서 전도하시면 다들 오겠네요.
0: 많이 저희 워낙 진실되셔서 정말 그 보통 같으면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기도한다고 하는 순간 적어 놓으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도전도 받고 또 아버지 옛날 모습에 대해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복음도 옛날 일본에 사업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또 아버지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2: 어느 시적 어머니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올바르게 잘하셨던 모습 기억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어머니.
2: 예, 어머니.
0: 예, 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이 그 5살, 6살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가장 힘드셨을 때였거든요.
2: 네.
0: 저희 아버지께서 야구자 나오시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2: 네.
0: 그때 저희 어머니는 당시 그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 3일 하시고 내려오셔서 이게 보호식이라고 하잖아요.
3: 네.
0: 하시고 죽 드시고 조금 체력이 회복되면 또 들어가셔서 또 3일 하시고 거의 그래서 그때는 뭐 한 달에 몇 번은 금식하셨던 것 같아요. 3일씩. 그리고 저희가 섬겼던 서울 변두리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키를 주셨어요. 와서 기도하라고. 저희 형편을 다 잘 아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여동생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어린 저라고 이제 아들이니까 데리고 교회 가면 조그만 그 2층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교회에 들어가셔서 문 잠그시고 난로 펴시고 저를 이제 교회 앞에 그 긴 의자에다가 눕혀 놓으시고 담요 이렇게 담싸 주시고 자라고 해놓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강단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면 그때 제 기억에 아마 그 저녁에 저희 가정예배 드리고 출발한 거니까 저녁에 가정예배가 9시였거든요. 할머니, 뭐 삼촌, 이모 그거 가정예배 드리고 출발한 거니까 한 10시 넘어서 교회 가신 건데 새벽예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셨으니까 거의 6시간, 7시간 기도로 그냥 돌파하시는 그거를 정말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다가 이렇게 눈 떠보면 그 난로 주황빛 나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니 그 뒷모습에 비춰지는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괜찮겠구나.
2: 아유,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라셨으니까 그게 참 큰 영향이 되었겠네요.
3: 그러니까.
2: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최고의 교육이자 최고의 유산은 정말 그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유, 어머니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 오늘도 어머니 같이 오셨는데도 어릴 때 생각나니까 또 눈물이 나시나 봐요. 아유, 참
0: 많이 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자녀로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을 제일 싫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감정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나셨었던 기억이 언제였을까요?
0: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그게 제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뜨겁게 만난 과정 전부터 싫었거든요.
2: 네.
0: 왜 그랬냐면 그 사실 저는 예수님 언제 깊이 만났어라고 물어보면 굳이 대답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뜨겁게 만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뜨겁게 만났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세계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세계관 안에는 최소

0: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1: 네.
0: 둘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1: 네.
0: 셋째는 그러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1: 네.
0: 그 목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번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는가 하는 그 도덕성의 기준이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 네 가지 요소가 렌즈에 들어와서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해가는 게 세계관이라는 건데
1: 네.
0: 그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색깔이 이미 껴져버린 상태로 성장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이게 그 경공고예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1: 예.
0: 제가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체험한 거는 아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표현해도
1: 예.
0: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어릴 때부터 뭐 수련회도 많이 다니셨을 테고 그럼 많은 은혜 현장에 많이 계셨겠네요.
0: 제가 이제 일본에서 자랐잖아요.
1: 네.
0: 일본은 그 교회가 별로 크질 않아요. 그래서 네.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네. 당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래봤자 한 250명,
1: 예, 예.
0: 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대한 기독교 이제 교회였었는데 네. 2세들 이제 1세들 말고 2세들 저희 또래
1: 예.
0: 2세들은 교회를 거의 안 나왔었어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일본말밖에 못하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청소년부가 뭐 많을 때 네다섯 명 아무도 안 오면 저하고 여동생만이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1: 예.
0: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가 되고서 예. 처음으로 수련회가 받고 제가 청소년 캠프 말씀 전하는 강사가 돼서
1: 네.
0: 처음으로 청소년 캠프가 갔어요.
1: 그럼 어렸을 때 뭐 회개의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을 막 간절하게 붙잡게 되면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런 경험도 있으셨어요?
0: 그렇죠. 이제 지금 그래서 저희 그 캠프하고 수련회는 가본 적이 없는데
1: 네. 그러니까
0: 오히려 감사했던 게 저희 담당 일본어 목사님이
1: 네.
0: 저하고 여동생
1: 예.
0: 둘밖에 없으니까
1: 예.
0: 그냥
2: 교육을 열심히 하셨고
0: 둘만 데리고 산기도를 다니셨어요.
1: 아.
0: 밤에 프라 시키고 그 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다가 캠프파이어 해놓고
1: 네.
0: 전사님 기타 치시고 저하고 여동생 둘이서 손들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2: 수련회 가셨네요.
3: 그러니까
0: 네, 그걸 갔다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3: 네.
2: 자주 가시고
0: 두 주에 한 번 그렇게 하시고
1: 예.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안의 대사였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사람 창조에 대한 이유를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거의 신같이 그리고 온 우주 통치자로 세우셨을까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 특별히 배려한 것도

0: 맞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만 차별적 존재로 만드신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신 창조 설계 구도와 운영 섭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전 생명관입니다. 통전 생명관이 뭐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 구도를 하나나 셋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요소, 이 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만 아닌 땅도 만드셨고 남자만 아닌 여자도 만드셨으며 영만 아닌 육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속성상 다르면 불리합니다. 이게 이분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요소 사이에 중간 요소를 설치하셔서 양자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게 해서 온전한 생명을 구현토록 하셨습니다. 이 섭리가 통전생명관이고 중간인자가 미디터인 것입니다. 영과 육 사이에 혼을 중간 요소로 사용하셔서 영혼 육이 일체를 이루며 온전한 생명을 구현토록 하셨고 남과 여도 성 호르몬을 사용하셔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통전생명관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유물론과 유심론 같은 모든 자연현상과 형이상학적 개념에도 나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법칙인 통전생명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인자를 설치하셔서 천과 지를 잇고 소통토록 하신 건데 중간인자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과 지 사이의 미디에이터, 즉 중보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통전생명법칙에 따라 인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 창조한 사실보다 우선하는 인간 창조의 하나님 이유입니다. 이와 맥락이 같은 이론이 천지인 사상입니다. 천지인 사상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요소가 우주 만물의 형성과 운행에 있어 조화를 이룬다는 세계관입니다. 천은 창조와 질서를 주관하고 지는 생명을 품고 기르며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질서를 완성하고 조화시키는 주체로 사람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소임을 부여받아 하늘과 땅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창조와 운영에서 다양성과 관계를 중시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서로 소통하며 합력하여 새로운 걸 만드는 창발의 비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의 대리자로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미디에이터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창조도 어려운 거지만 창조 세계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도 못지않게 어렵고 중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주를 맡기셨는데 망치면 안 되니까 창조주 뜻을 순종하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선악과도 이래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뜻을 천국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미리 미디에이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시키셔서 이들을 천국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디에이터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신앙관에 갇혀선 안 됩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고 온 우주는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기업을 아름답고 선하게 관리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0: 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아, 눈멀게 하는 악한 영이라니, 이 제목을 붙였던 저 목사는 도대체 얼마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강하고 세길래 저런 강력한 제목을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를 좀 제가 벗어보자면 이 설교 제목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한 설교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세 보이죠, 그죠? 아, 스펄전 목사가 미국에서 설교하던 시대는 미국의 아마 부흥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교회 안에서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눈을 감기고 성도들을 빼앗아 간다는 영적인 통찰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어떨까요? 이 제목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조금 거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칠고 잔인하잖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꼭 여겨주시고 모든 눈먼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가려진다고요? 망하는 자들. 여러분, 망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아유, 다 세상에 망해야죠. 우리가 망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망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에 망하고 흥하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망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한 영의 눈먼 신사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가대에 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는 결코 죄를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난을 가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주요 계획을 설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척,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망한 자들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 밖에서 아주 흉흉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가봤더니 여기 목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나가 면담을 했더니 이분은 누구냐면 그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술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 목사님에 대해 따지고 묻습니다. 당신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당신들 교인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다니냐고. 그럼 무슨 악한 짓을 하고 다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권사하라? 당신네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권사가 술값을 떼먹고 연락이 안 돼.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막 다그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씁쓸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외상값을 잘 내야 돼요.

정말 잘못하면 제가 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가서 얘기해요? 성도님 혹시 외상값 안 내셨어요? 그거 갚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못하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교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불륜을 정말 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는 귀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죄들을 정말로 끊을 수가 있는가? 악한 죄악과 저주들을 정말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도 소망을 갖고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 입술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은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사단을 무시합니다. 옛날에 제가 성극을 하면요, 빨간 내복을 입고요, 이상하게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아주 그 교회에서 제일 경망스럽고 제일 까불까불한 사람을 사탄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있는 힘껏 욕을 다 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요, 아이고 무서워 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다 그런 성극을 여러분 보셨죠. 근데 정말 이 시대의 사단은 어떻게 교회에서 역사할까요? 아이고 무서워하고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요, 빨간 내복 입지 않고요. 사단은 절대로요, 삼지창을 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디에 활동하고 있냐면,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먼 것을 얘기하면요, 사단이 붙잡고 있기에 내가 눈멀었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뭐가 눈멀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아까 읽었던 신사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없어도 예배를 드리고요. 주님과 만남 없어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없이도요,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멀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 모습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눈멀었던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이 눈먼 청년의 이유가 아버지의 죄로부터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로부터인지를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은요 고난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점점 눈을 뜨고 있는데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닫아가고 그 눈을 닫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히 나에게 맹인이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영적으로 못 본다고 할 수 있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교의 교수님이었던 맥가브란 교수가 이런 통계를 내놨어요.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의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가 얘기하냐면요,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가요 10%래요. 그러면 나머지 자고 있는 성도가 몇 프로냐면요, 80%라는 거예요. 여러분, 10 더하기 80은 뭐예요? 90. 그럼 나머지 10은 뭐예요? 10은요, 깨우면 대들고 깨우면 화내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씁쓸했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자고 있는 10%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자고 있는 10%는 절대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들이 목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들이 결국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90%의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 잠들어 있을 줄 몰라요. 구원받지 못했으나 외적으로만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봐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성도들 다 너무나 거룩하고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서면 혼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겠죠. 평상 성가대로 또 교회 헌신으로 봉사했지만 한 번도 무릎 꿇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성찬을 받았지만 그분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직분을 받아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잘 보였지만 지금은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목사 포함해서 진리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은요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한 번에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혼미하게 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점씩 한 부분씩 그 마음을 미혹하여 어둡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냐, 아니면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발걸음이냐, 나는 지금 눈을 떠가고 있느냐, 아니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잃어가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빛을 잃어가는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요, 양다리를 걸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닐까요? 미국에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벌어졌는데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경계에 있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의 이름은 란카스타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북부군이 와서 점령하고 어느 날은 남부군이 와서 점령을 하는, 그러니까 늘 혼돈의 중심에 있던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요, 우리가 남부군에게도 북부군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 그러면 위의 옷은 북부 옷을 입고 바지는 남부 옷을 입자. 그럼 북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살까요 안 살까요? 아, 위에 북부 옷을 입었는데. 그럼 남부군이 또 쳐들어왔을 때는 살까요 죽을까요? 바지는 어디예요? 남부군의 옷이래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모두 죽었대요. 남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북부군의 상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이고요, 북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남부군의 하의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고요,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거룩한 상의를 입고요, 세상에 나갈 때는요 세속적인 하의를 입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계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의와 하의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뭐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점점 멀어가는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요, 다 티가 나요. 너 거짓말했지? 그러면요, 너무나 쉽게 나 거짓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짓말을 이제 너무나 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거짓말 잘하는 거 아시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예전에는 새가족 반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 여기 담임 목사 김용석입니다, 이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라고 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요, 너무 철판을 깔고 안녕하세요, 저 김용석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도 속일 만큼 이제는 능수능란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 때는 편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방법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실 테니까. 어느 한 기독교 상담가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로 이 교도소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한대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상담의 효과를 얻는가라고 봤을 때, 혹시 그런 쪽에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깡패들, 건달들은요, 비교적 상담하는 것이 이렇게 잘 통한대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한마디로 갱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사기 전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게 어렵대요. 여러분, 죄를 져도 건달이나 폭력 쪽으로 나가셔야지. 사기 전과나, 이거 목사로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질 거면은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걸로 져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피는 어떤 죄든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고요, 자꾸 변명을 쌓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 우울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돈을 받는 이유는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한 문장도 주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문장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 잘 안 바뀐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복음 앞에 바뀐대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망하는 자들,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복음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그들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튕겨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방법을 너무나 잘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서만큼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꼭 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해요. 저는요, 여러분, 좋은 목사 아니에요. 유능한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건, 제가 싸울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고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든 제 마음을 주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같이 하고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 마음에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어떻게든 복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결단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진리의 거울 앞에 섭시다. 다시 한 번만요.

0: 같이 진리의 거울 앞에 섭시다. 여러분, 여러분만 서세요? 저만 설까요? 아니요. 같이 서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필그림교회에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목말라요. 우리 같이 가요. 같이 진리의 앞에 서봐요. 여러분, 진리 앞에 서보면요, 내가 어떤 자인지 다 알게 됩니다. 목사가 얘기해서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떠들어선 소용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이 눈을 떠요. 9장에 맹인이 눈뜬 이야기는 참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흙을 바를 때 가만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너 실로암 못에 이 눈을 씻으러 가라 할 때 더듬더듬 거리면서 실로암 못에 다리를 움직여 눈을 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앉으라면 앉고, 예수님이 두 손 들라고 하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진리의 거울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0: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 유행이죠. 낡은 현수막이 가방이 되고요. 버려지고 깨진 유리병이 조명이 되기도 하고 보석처럼 액세서리가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던 것들이 누군가의 손길을 만나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같던 나 자신도 주님의 손길을 만나면 멋지게 또 새롭게 업사이클링 되고 아름답게 연주되지 않을까요?

앞부분에 이 바이올린 조율하는 이 소리. 우리는 이런 좀 미숙한 사람들 혹은 굉장히 서툰 그런 연주자들일지도 악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재탄생이 됐을 때 어떤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일 수도 있겠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과 또 찬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던 인생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빛나는 쓰임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혹시 아직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아무 쓸모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아직도 멋지게 업사이클 되는 중, ING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조범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다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 깊은 밤에 들으면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저에게는 그런 눈물 버튼인 찬양인데요. 조범진 씨 목소리가 거기서 특히나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떤 곡들을 또 부르셨을까 이곡저곡 좀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오늘 함께 시작한 이 이야기 여러분들께 살짝 말 걸어본 저의 오프닝에 이 곡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새롭게 하소서를 선곡을 해봤고요. 그 전에 소망의 바다, 나 같은 사람도 우와 이 곡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살짝 찾아봤더니 2001년도

2002년도 그 정도에 저희 음반 자료실에 등록이 된 곡입니다. 한 25년 전에 많은 또 소망의 바다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나 같은 사람도를 함께 보셨어요. 오늘 쓸모 있는 사람이든

생각을 하면서 들어본 찬양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늘 기도 김진아님께서 은영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그냥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경화 가야금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그래서 한 곡 더 준비했어요. 626 서하얀의 주님의 은혜 국악 찬양 전해드려요.

GCN 캠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선물을 좀 종종 특히 월요일에 빵빵한 퀴즈에서 예뻐지는 퀴즈로 해서 화장품 선물 드렸는데 오늘 받으셨다는 인증 문자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신 2379님께서 귀한 선물이 왔네요. 마침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잘 쓸게요 하시며 이 밤중에 찬양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좋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탁드려요 하셔서 나무의 내 찬양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정현우님께서 아이비킴의 첫사랑이라는 곡을 어제 이곳에 오셨던 주쌤께서 예전에 그 백원경의 가스펠아워에서 직접 소개해 주셨던 곡이에요. 이 곡을 틀어주셔서 이 앨범의 곡을 전부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섯 곡 모두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았다가 이제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는 음원을 구입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운받은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타이틀곡인 첫사랑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지만 신청해 봅니다 하시며 이렇게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새로운 코너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셔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 정현우님 가스펠아워 때부터 쭉 이 시간을 항상 지켜주시는 진짜 진짜 오리지널 찐사랑 멤버시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푸른 동사님도 선물 잘 받았노라고 6월에 옆집이 생일 내일 옆집이 어머님 뵈러 가는데 그때 선물 다시 전달하신다고 선물은 사랑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군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넓은 나눔의 마음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곡은 해외 CCM으로 먼저 원성남님께서 유얼스를 써주셔서 엘리베이션 워십 곡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오 콘퀘 파라가모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곡은 신혜숙님 신청곡으로 해외 CCM 두 곡 듣겠습니다.

엘리베이션 워십의 Yours, Glory and Praise, 페르난도 올테가의 콘케 파가레모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오 전해드렸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금요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인사드립니다. 전민희님도 금요 기도회 끝나서 잠시 인사드려요. 커피한기님도 금요 기도회 다녀왔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찬양에 맞춰 율동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잘 다녀오셨나요? 벌써 늦은 시간이니까 다녀오셨다는 이런 인사를 나눌 수가 있네요. 찬찬마음님, 미국 동부 뉴욕

뉴저지도 살인적인 더위로 독립기념일 주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는 해변가 캠핑장으로 가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하네요. 고센맘님, 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폭염으로 퍼레이드가 취소된 기록갱신을 하네요. 엄청 더운가 봐요. 아이고, 대서양 쪽 비치로 향하고 있다고 두 분 이렇게 오셔서. 찬찬맘, 고샘맘. 아니, 엄마들 두 분이 오신 거죠? 네. 미국 엄마들. 아, 왠지 그런데 이제 실시간으로 굉장히 더 소통하고 가까워진 미국 멀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요즘 CCM 캠프에서 영어 배우고 있어요. 저희 CCM 잉글리시 2부에서 마련이 되거든요. 오늘도 아, 정말 저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우리 정성원 목사님 잠시 뒤에 2부에서 만나보시고요. 지금 준비한 곡은 찬찬맘님 신청곡이에요. 신현미입니다. 널 위한 이 노래.

신현미 널 위한 이 노래 함께 하셨고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곡이 이렇게 또 경쾌하게 불려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AJ 워십 버전에 여기에 모인 우리 1부 끝곡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 곡 역시 신청하신 분 계셨죠. 전민희님 전해드리고요. 지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해 드릴게요. 조나단님 빨리 회복되시고요. 자, 2분은 CCM 잉글리시로 찾아뵐게요.

0: 지금 자연인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와 과천 시민대책위원회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과천 신천지 본부 앞에서 신천지의 과천 침투 시도를 규탄하며 교주 이만희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기

0: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 신천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는 성지라는 미명 아래 과천을 포교 본거지로 만들려 한다며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는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거짓 교리에 걸려든 자녀들은 집을 뛰쳐나갔다며 사법당국은 자녀들의 청춘과 인생을 짓밟고 부모와 자식의 천륜까지 끊어놓은 신천지라는 사기 집단을 해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예정된 과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2심 선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와 사회적 갈등의 온상인 신천지에 종교시설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피해 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며 신천지의 과천 침투 시도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11회 총회를 앞두고 어제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습니다. 기장총회 제111회 임원 후보로 출마한 이들은 금권선거와 상호 비방을 배격하고 공정한 정책 경쟁을 펼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2010년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 16년째 깨끗한 선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다음 달 11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백석학원이 건학 50년을 맞아 목사와 교수들이 참석하는 영성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천안 병천에 있는 백석연수원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영성 수련회에는 박은조 목사와 유충국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제자교회 유충국 원로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며 기도와 성령운동을 통해 백석학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목사와 교수들은 새벽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영적 재충전을 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최근 경기도 부평에 있는 동광제일교회에서 교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IBA 상임대표 엄기영 목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와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목회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세우고 효과적인 교회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한국교회 탐구센터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울을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건강 문제와 가족 문제, 취업, 직장, 학업 스트레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요즘 이찬양 저희가 얼마 전에 새 앨범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신청곡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이 참 뜨겁네요.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2부는 말씀드린 대로 CCM 잉글리시 늘 유쾌하신 우리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 영어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즐겨 듣는 해외 CCM 그 곡의 가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두 곡의 찬양, 희망새가 부른 웃어요, 그리고 아가의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웃을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정성원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3: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0: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CCM 잉글리시 오늘도 1000번째 정성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0: 네. 아유, 7월인데 네.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네, 목사님 네. 여름 계획이 네. 또 미국 다녀오신다고.
1: 네, 호주 또 뭐 네, 뉴질랜드 등등. 네. 다녀옵니다.
0: 네. 그래도 뭐 영어 잘하시니까 여행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으시겠어요?
1: 영어를 뭐 잘하고 못하면서 여행에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0: 아, 그러세요? 원래 네. 여행 좋아하시고
1: 예, 네, 새로운 곳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0: 아,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에 또 부모님 계시는 버지니아?
1: 네.
0: 네. 네. 버지니아.
1: 버지니아? 예, 버지니아보다 이번에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솔로몬 제도라는 곳을 가요.
0: 오, 순수 여행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누군가가 계시나요? 목사님을 기다리는
1: 그 태양광 인맥 설치. 원주민들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그 노동하러 갑니다. 와. 팀과 함께.
0: 와, 이 얘기를 더 듣고

0: 자, 내 구주 예수님 아마 우리말 버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소개를 해드리면 다들 가사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겠지만
1: 네.
0: 또 오늘은 영어 표현도 생각하면서
1: 예.
0: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가사를 한번 그 직역같이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말로 살짝 좀 의역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처음 가사에 보면 My Jesus, My Savior,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Lord, there is none like you. 예,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오늘 쓸 표현, 말씀드릴 표현 중에 하나고요.
0: 네.
1: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아, 내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주의 크신 사랑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My comfort, my shelter. 예, comfort, 위로, shelter, 피난처.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예, 견고한 요새와 힘이 되시는 타워. 예, 그, 나의 그 분.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예, all that I am은 내 모든 것, 나의 존재로, 나의 모든 숨겨가, 나의 모든 존재가 Never cease to worship you. Cease는 이게 그치다라는 거죠.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당신을 경배합니다. 후렴 부분이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예, 온 땅아 주께 외치며 노래하자.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능력과 위엄의 왕을 praise to the king 찬양합니다.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예, roar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스틸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인데요. Sea, 바다가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렇게 크게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네요. 보니까요. 산들은
0: 네.
1: 엎드리고 바다는 소리치네. At the sound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 앞에.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s. 주의 행하신 일로 기뻐 노래합니다.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영원히 주를 사랑하며 나는 서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주 안에서, 당신 안에서 내가 약속했던 것과 그것을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0: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네. 표현 There is no like you 같은 경우는
1: 네.
0: 또 다른 찬양의 제목도 있잖아요.
1: 네, 주님과 같이
0: 예, 네.
1: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0: 맞습니다.
1: None like you. 너 같은 뭐뭐 같은 뭐는 없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There is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Nothing compares. 예. 그러니까 넌 최고야. 비교할 게 없어 라고 할 때는 이게 앞에 부정 그 주어를 쓰는 걸로 해서 Nothing compares to.
0: 예. 팝송 제목에도 네. Nothing compares to you가 또
1: 그렇죠.
0: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예. 영어식 표현이다.
1: 네.
0: 네, 오늘 두 가지만 건져도
1: 그렇죠.
0: 다른 곡도 또 들으면서 아 맞아 이때 정 목사님께서 Nothing compares to you
1: 그러니까.
0: 얘기해 주 There is no like you 얘기해 주
1: 너무
0: 주셨어요.
1: 많은 얘기를 하면 이 듣는 분들이 이제 헷갈리죠.
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0: Lord, 네,
1: 꿈속에서 기억하시죠.
0: 네, 일송뮤직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다음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1: 다시 오겠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찬송가로 된 헤어 CCM은 가사를 다 알다 보니까 따로 가사 설명하지 않아도 귀에 왠지 그 우리말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드 페이슬리의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잇을 전해드렸고요. 앞서 힐송 뮤직에서 Shout to the Lord, 오늘 CCM 잉글리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원 목사님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해외 CCM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좀 꾸준하게 보내주시는 분 중에 특히 김유미 님께서는 이 곡에 대한 해석까지 써서 친절하게 써주시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한 곡을 좀 짤막하게, 김유미 님의 CCM 잉글리시는 어떤 곡일까, 오늘은 Love Like This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끝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자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랑. 오직 자비와 은혜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커비 캐플의 피처링으로 함께 보시죠. Love Like This.

우리 제1교포들의 CCM 앨범 슈퍼펫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Fill My Cup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김유미님께서 써주신 Love Like This 오늘 또 다른 CCM 잉글리시로 가사도 소개를 해드리고 묵상글도 함께 해봤습니다. 커비 캐플의 찬양으로 함께 보셨고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배고픈 고질라님께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조수아 씨의 곡,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기도와 곡조가 실린 기도인 찬양으로 주님과 확인하는 것이라는 묵상글 써주셨습니다. 멋지시네요. 조수아 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조수아의 음성으로 들려드린 나의 뜻을 정했노라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스카프레이너 앤 리바이츠 앨범에서 나의 뜻을 정했노라 전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라이브 워십을 듣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토요일과 주일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이렇게 라이브 워십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힘내세요.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를 지나다 보면은 멀리서부터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또 하나 들리는 소리는요, 바로 리코더 연습하는 소리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은 어제는 빽빽하고 불기만 하던 그 소리가

어느새 한 곡을 서툴지만 제법 연주하는 거 보면 듣는 저도 흐뭇해지는데요. 리코더는 그래도 접근하기가 좀 쉬운 악기인데 그 리코더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연습해 본다면 어떨까요? 리코더뿐인가요?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점토로 만들기. 네, 어린 시절 처음 배웠던 그 감각으로 불고 만들다 보면 그때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요. 소소한 행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러게요. 아들들이 어릴 때 불던 리코더 어디 숨어 있나 찾아봐야겠어요. 폴라리스님. 저희 집에도 리코더 있거든요. 하나쯤 집에서 굴러다니는 게 리코더인데 요즘 유튜브로도 부는 법 나오고 하니까 한번 불러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빗소리가 이곡 처음에 나와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진 않거든요. 흐리기만 한데 여러분이 비 내리나 하고 밖을 보실 것 같아서. 근데 빗소리 너무 좋은데요. 감샛 3cm님이 얘기해 주셔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늘 그림이 부른 어릴 적내 모습이라는 곡 당향로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의 얘기들, 풍경들 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듣고 싶은 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긴 문자나 사진 전송하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 사연과 신청곡란에 그렇게 얘기들 적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그 어떤 문제도 라이프 로드 싱어즈입니다.

어머, 어제 갑자기 아침에 노래 후렴구가 생각나서 한참 무슨 곡인지 찾다가 들었는데 저를 위한 선곡인 거 있죠? 멜리사님,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뭐 이런 그딱 구절이 생각나면 아, 이거는 아는데, 어, 나 이거 아는데, 이게 무슨 노래더라? 네, 멜리사님과 이 곡을 신청하신 분 아이디가 좀 어려워요. 마라나타 선삼선리님께서 신청하신 아침의 노래 시편 3편 이승철과 범키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는 다빈치님과 같이 들었고요. 오은이 불렀습니다. 경환선님 반갑고요.

삼남매 아빠께서 안성은 비가 진짜 안 내려요. 비 좀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덥다고 비 준비하시니 예람워십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고요. 주아랑님 예 어서 오세요. 홀가분한 금요일을 맡고 계신 7575번님 조용히 성경

김명식의 그 이름 그리고 김도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전에 예람없이 비 준비하신 이까지 함께했습니다. 수연님 내일은 매달 첫 주 토요일에 드리는 오은 세대 새벽 빛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은 세대가 모여서 새벽을 열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고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죠. 내일 예배에 귀한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9665번님 마틴의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의 공연이었는데 김정원님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음악은 헨델의 메시아로,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일은 작은 성탄절이다, 이런 의미로. 당양대에서 함께 듣고 싶어서 이 곡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주일은 우리에게 매주 매번 새겨야 하는 작은 성탄절이다. 이 말이 저한테 딱 와 닿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신청하셨어요. 고효경, 김영미가 함께하는 곡 What a Wonderful Name.

지금은 7월이고요. 근데 좋네요. 더운 여름에 듣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고혁영, 김형미가 함께한 놀라운 그 이름 함께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나무엔이고요. 사연은 신청곡 듣고 함께 나눌까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이크 앤 스미스가 불렀고요. 7373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도니스님, 동생의 건강 위해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건 당근이지 이러고 또 금요일은 불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은금, 은혜의 금요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생각하냐라고 아도니스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가끔 양념처럼 사용하는 건 괜찮다.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그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줄였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인 저희 아나운서들에게 있어서 근데 양념처럼 가끔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가 좀 필요하죠.

0: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원아 주께 할렐루야.
1: 할렐루야. CBS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러브 유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내 마음과 내 열정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던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상황으로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황폐해진다면 잠시 멈춰야 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러브유님이 웃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품에서 안전하길 주님도 원하시고요.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들었어요. 요셉의 꿈님도 오셨고요. 사과나무님 금요일이라 조금 여유 있는 날이에요. 사랑님 처음 오셨어요. 차분한 목소리 찬양과 함께 샵에 울리니까 습한 날씨에 힘이 됩니다. 어우, 다행이고 감사한 말이네요. 오소량님 오늘은 마음이 좀 불편해서 편안한 찬양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잘 오셨고요. 찬양으로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복잡한 마음들이 찬양 들으면서 나갈 때는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갈 때는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한때님이 신청하신 곡 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요즘 이 곡이 너무 좋으시대요. 한나형 여정입니다.

오늘 처음 당신을 향한 노래 방문하신 것 같아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소소한 여유를 즐기고 계신 네 스티브님과 함께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 전에 한나형이 부른 여정 들었습니다. 이정희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시편 3편이었다고요. 아. 2363번 쓰시는데 아니 백수가 뭔 일이 이렇게도 생겨나는지 매일 뵙고 싶은데요. 제가 더 간절하지가 않은가 봐요.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대체? 저 상처받았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주 와주세요. 7493번 쓰시는데 이제 막 첫돌이 지난 아기와 놀고 있는 아이 돌봄사예요. 싹트네 싹터여 율동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하루 수차례 해주니까 우리가 만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요즘은 싹트네만 해도 두 팔 벌려서 손가락 찌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윤호야 지금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자. 너는 꽃이야 신청하셨고요. 푸꾸레미님이 추억의 리코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리코더 얘기했더니 오늘 복귀해서 주일에 전역하는 민중병장 서랍에서 리코더 꺼내 들고 삑삑 불고 있습니다. 삑삑보다는 조금 예쁜 소리로 주일에 만기 전역합니다. 아유 수고 많았고 애 많이 썼고 우리도 이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일에 만기 전역하는 민중병장을 위해서도 이 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너는 꽃이야 찬호울이 부릅니다.

원기장이 라희가 함께한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현숙할 여인님과 함께 들었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조이후유를 만나서 그 터널을 무사히 지나고 참 평안의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또 지금도 당향로가 제게 너무 따뜻한 방송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고3, 예고 준비하는 중3, 이렇게 둘 다 수험생이 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해 주시니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아멘. 아니, 현숙할 여인님의 글을 보는데 왜 뭉클한 거 있죠? 당신을 향한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구나. 좋은 일, 힘든 일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 커가는 것도 같이 보고 입대해서 전역하는 것도 같이 보고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게 마음을 찡하게 만드네요. 고맙습니다. 0702번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주일이네요. 저희 아버님 김영중 권사님 83번째 생신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신 아버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자비하신 예수여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김영중 권사님 건강하시고요. 축복된 삶. 사랑받으신 그 삶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김영중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이상희가 부르는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95장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푸른 동산님과 함께 들었고요. 박강성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성남님이 신청하신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이 곡은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집안 청소 중이시군요. 가와이짱님 함께하고 계시고 당양로를 온전히 청취할 수 있어서 왠지 저의 오늘 하루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아멘. 9858번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 시간 정도 되면 좀 마음이 조급해져요. 어머, 시간이 벌써. 주님의 기쁨님 반갑고요. 하나의 나눔님, 눅눅한 장마가 시작된 듯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뽀송해지는 찬양 듣고 있으니 좋아요. 건강한 금요일로 보내세요. 아멘. 으순이님, 와,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두 시간 함께하면 더 그런 느낌이 강해지죠. 동원훈련님은 출근 준비하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민들레님은 엄마 생각에 언젠가 큰오빠가 가족 톡방에 전해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대구 남산교회 글로리아 중창단이 부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아멘. 민들레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늘바라기님 그리고 마음의 합한자님도 오셨는데요. 41세 셋째 품고 있는 엄마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매운 떡볶이 주문해 놓고 집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억납니다. 셋째인 것 같은데 약간은 겁나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사연 보내셨죠.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평안하게 예. 편안하게 그렇게 하루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별빛마음님 오늘도 은혜의 찬양으로 시간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네요. 영광영은 아빠께서 선곡 맛집 당향도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요. 시골 아버지 연세가 89세신데 아직도 농사일을 많이 하십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무리를 하셔서 폐혈증 전 단계까지 와서 입원 중에 계시거든요. 내일 아버지 뵈러 내려가는데 요즘 부쩍 병원 입원을 자주 하셔서 속상합니다. 올리브님, 아버님 빨리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마음을 잡고 일도 조금은 놓으시길 또한 기도해 주세요. 김승희와 주리가 함께 부르는 물가로 나오라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인 찰스 허버트 리차드슨은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버몬트와 위스콘신의 회중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리차드슨 목사는 필라델피아로 진출해 도시 목회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목회하는 틈틈이 찬송시를 지어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 곡조는 독일 찬송가 작가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핑크가 작곡한 것으로 단순하면서도 장중한 선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핑크는 1783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나 라이프치 대학에서 5년 동안 신학과 함께 음악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독일 전역에 퍼져있던 전래민요, 동요, 대중가요, 찬미가 등을 수집하고 분야별로 분류해 책으로 펴냈는데 핑크의 이 작업은 독일 근대 음악사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핑크는 1842년 모교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돼 신학과 종교음악을 가르쳤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평생을 봉직하다 1846년 소천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주제로 한 찬송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0: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그냥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4일 토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재갈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7월의 첫 주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지쳐 쓰러질 때에는 위로의 손길로 일으켜 주셨고, 믿음이 흔들려 낙심할 때는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연약한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여 질병으로 인해 상하고 무너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뼈와 관절과 골수와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질병으로 인해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약 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손재석이 부릅니다. 모노웨이브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어서 윤동섭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3편과 14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3편.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13편과 14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신승희가 부릅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싫어했죠. 보면 왜냐하면 자기의 적대국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욕바로 데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배를 타자마자 얼마 지나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기 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요.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보면 그때 유일하게 나머지 남은 방법이 뭐냐면은 제비를 뽑고자 합니다. 혹시 누구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난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때 요나가 어디에 있었냐면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요나와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제비 뽑힘을 알고 그 선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요? 보면 요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돼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면. 근데 그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가요 자기가 선지자인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보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항구에 가면요 배탈한 사람들을 보면은 인신제사를 옛날에 드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일까요? 보면 오늘 요나가 왜 여러분 자기를 바다에 던지랄까요? 주변의 사람들도 죄의식을 가졌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도요 주변 사람들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바다에 던지잖아요. 보면 결코 사람은 바다에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여러분 지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까요? 보면 요나가 지금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스스로 고백했죠. 보면 요나가 자기의 생명을 바다에 던지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잃어버린 사명 때문에 그래요. 보면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은 본인이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사명의 바다에 자기를 던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았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사명의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보면 바다를 지으시고 또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보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자기를 던져야지만 풍랑이 끝일 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요나는요, 지금 왜 풍랑이 일어난 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직면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는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추격하셔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명의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풍랑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배 위에 있는 모든 여러분,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죠, 보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경우가 발생돼요. 그래서 깊이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일 때는 우리 삶을 여러분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는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리고 또 귀중품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사명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사명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으려고 요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지금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또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을 뉘우치고 바다에 던져서라도 더 이상 사명을 여러분 등지지 않으리는 요나의 여러분 결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을 던지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주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지목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네가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변이 지금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요나에게 철저하게 지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셨을 때 하나님 요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보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내가 바다에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면 자신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도 살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풍랑이 일고 여러분들이 시련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려움은 잠시 올 수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오면요, 그때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명입니다. 과연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지.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던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사명은요, 그 바다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보면. 오늘 사명은요,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자신을 던지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능력이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애호하고 있는 그런 풍랑과 그리고 또 바람까지도 내가 사명의 바다에 내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 던질 때 또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고

0: 담대함으로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던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나의 전부를 여러분 던지는 겁니다. 생각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던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명의 바다에 던지면은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관계없어요.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풍랑까지도 일으키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도 움직이시고 또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주님께 던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가 전하는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윤화가 부르는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소망의 바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들으면서 7월 4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와 과천 시민대책위원회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과천 신천지 본부 앞에서 신천지의 과천 침투 시도를 규탄하며 교주 이만희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 신천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는 성지라는 미명 아래 과천을 포교 본거지로 만들려 한다며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는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거짓 교리에 걸려든 자녀들은 집을 뛰쳐나갔다며 사법당국은 자녀들의 청춘과 인생을 짓밟고 부모와 자식의 천륜까지 끊어놓은 신천지라는 사기 집단을 해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예정된 과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2심 선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와 사회적 갈등의 온상인 신천지에 종교시설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피해 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며 신천지의 과천 침투 시도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제111회 총회를 앞두고 지난 2일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습니다. 기장총회 제111회 임원 후보로 출마한 이들은 금권선거와 상호 비방을 배격하고 공정한 정책 경쟁을 펼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2010년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 16년째 깨끗한 선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다음 달 11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백석학원이 건학 50년을 맞아 목사와 교수들이 참석하는 영성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천안 병천에 있는 백석연수원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영성 수련회에는 박은조 목사와 유충국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제자교회 유충국 원로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며 기도와 성령운동을 통해 백석학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목사와 교수들은 새벽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영적 재충전을 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최근 경기도 부평에 있는 동광제일교회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Been,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4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4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2: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친히 가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친히,
3: 내가 친히 가리라.
2: 내가 친히 가리라.
3: 출애굽기
2: 33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장로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어서 낙심할 때 격려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든지 남편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참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가운데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저들 마음이 조급해서 갖고 있는 금 부치를 뽑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기서 구해낸 신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여호와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곧다고 하는 말은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쉽게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문제가 많구나.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지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다 자아가 강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서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 자신을 건드리면 금방 시험에 들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죄인들의 두목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두목이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들의 두목이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서 15장 31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고집, 교만, 알량 없는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라 자꾸 내세울 자신을 내세다 보니까 이것이 상처가 되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주님을 믿는 신앙보다 내 자신의 모습이 더 귀중한 그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출애굽한 60만 장정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매우 충성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의 형과 누이가 모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엄을 책망하시는데 미리엄에게 벌을 내려서 나병 한센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내 종 모세하는 그렇지 아니하리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야훼의 형상을 보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허물투성인데 내가 뭐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함부로 남을 비판합니까? 이렇게 주님을 하는 주의 종들을 이유도 없이 비난하고 혼란에 빠지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은총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주님과 동행의 은총인 것입니다. 12회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어떤 약을 써도 어떤 의사에 가도 병거 침받지 못하고 계속 하혈을 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 무리를 해쪼들어서 옷자락을 잡은 순간 은총이 임했습니다. 즉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구너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같은 그런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19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말씀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에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살아온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뭐 자랑할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장을 하니까 선생님이 자주 부르세요. 자주 불러가지고 많은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반장이 오면 학교 일찍 가서 추석부 갔다가 먼저 테이블에

책상에 갖다 놔야 되고 학생들 숙소에도 걷어서 선생님 교무실에 갖다 줘야 되고 그때 뭘 느꼈냐면 아 선생님이 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 늘 기뻐서 더 열심히 학교 나가서 선생님 일을 챙겨드렸던 걸 기억이 납니다 고영훈 선생님이신데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실 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아마비로 한 평생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지금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최춘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첫돌 무렵에 수아마비를 앓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장애를 거부하고 꺼리는 그런 사회였고 또 장애에 대한 시설도 거의 갖추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지금 뭐 어디 가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교에 가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왕따 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가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어야 겠다 해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여서 피아노 패드를 제대로 밟을 수 없으니까 피아노 선생님이 아 얘는 피아노 앞으로 제대로 칠 수 없다고 아이를 가르치다가 돌려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린 시절은 차별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울분과 원망, 분노로 가득 차게 됐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바보가 될 것 같아서 18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쓰러진 것을 큰 오빠가 발견해서 병원에 싣고 갔는데 3일 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용기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새로운 결심을 했고 1978년 12월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야 잘 사는 나라 가는구나 부러워했던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한국 사람 미국 이민을 오면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일날 되면 한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 가서 처음으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팡 하고 무엇이 자기를 그냥 큰 충격으로 때리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대체 그가 누구에게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인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한 명 함께 원망하며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이 생겨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쓰지 못한 발에 힘이 생겨서 피아노 페달을 밟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수아마비로 오랫동안 발을 못 쓴 사람이 발을 움직여서 페달을 밟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장애인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 반주하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장애인 선교사로 내 남은 삶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장애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981년 장애인 선교를 위한 피아노 독재를 열기도 하고 장애인 선교단체 그레이스랜드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43년째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교육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해서 늘 공부를 못했던 게 마음에 그것이 한이 되었는데 쉬운 한 살에

다시 중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51살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69세로 미국 아시아 퍼시픽 대학원에서 피아노학과로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이 같은 귀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국제음악 공연대회 나가는데요, International Music Performance Exam Certification 2023 이 대회 나가서 최고상인 그랜드 프라이즈를 받아서 입상자에게 주어진 특전인 꿈의 무대인 카네골에서 연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교사님은 나는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오늘 이 얘기가 저 책에 다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달에는 영국에 가서 세타레 연주회와 한인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는 우리 런던 수목교회에서 간증하며 또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24살 때 예수를 만난 다음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꿈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케어홈을 마련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저를 한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에서 69세에 대학원 졸업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믿지 않던 사람을 선교사로 그리고 피아노 공부까지 거부당했던 장애인에서 카네개월 연주 피아니스트로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정, 눈물과 차별, 자살 시도까지도 했던 저를 그 어두운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절망과 시련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일생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서 늘 내 뜻과 내 것으로 살았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왜 그들이 술에 취하게 되었는가라는 것과 그 술에 취한 결과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주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지난주일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은 능동태와 수동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맹인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능동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감기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에 취합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영적인 눈을 아예 감겨버리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능동형으로 말입니다. 나는 아직 믿지 않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말할 때가 있고 그렇게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능동

형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실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감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형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않는다면, 똑바로 들을 수 있을 때 똑바로 듣지 못한다면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자 모든 계시가 밀봉된 두루마리 책의 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암호가 되고 알아볼 수 없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글씨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혀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부으시면 우리는 수동태가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에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는 무식한 사람,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한글 성경이 마음에까지 와닿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8장과 29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 지금 그들은 술에 취해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장 그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위기가 지금 곧 도래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이런 위기의 때에 그만 술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삶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말씀이 안으로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인간의 동맹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그저 취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를 살려야 할 때 유다는 국가적인 재앙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눈은 감겨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닫혔고 그들의 귀도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린 다음에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있어야 할 때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왜 이들이 술에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술 취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사이사이에 그 이유를 넣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의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렴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렴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면 너희는 늘 같은 제사를 드리곤 한다마는 나의 번제단이로 불리던 바로 그 아리엘, 그 제단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해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을 이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번제단을 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드려왔던 제사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해마다 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은 심판의 자리가 되어 갑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름은 번제단입니다. 이름은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유다의 백성들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마다 절기마다 제사만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형식만 남겨져 있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였죠.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 이후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야기는 그때에라는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때일까요? 바로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려고 하죠. 그리고 손을 대는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4장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병자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던 바로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치 고발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종교적인 의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 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앞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손을 씻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집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손을 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대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능력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바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고르반은 원래 본래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을 뜻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산에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된 것이 되어 성물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전율법 전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고르반, 이것은 고르반이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설령 그 재산이 여전히 자기 손에 있고 성전에 실제로 그대로 바쳐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어려워져서 부양을 요구할 때 이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핑계를 대며 부모의 공경의 의무를 십계명의 제5계명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를 잘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실 재산이 없다라고 말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것을 꼬집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자신의

0: 가장 소중한 재산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지극히 경건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내는 부모에게 들어갈 양육비, 부양비 비용을 아까워하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인간이 만든 구전 전통의 편법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부모에게 갈 것을 가로챈 도둑질과 같은 것이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그런 전통을 만들었고 언제든지 고르반을 취소하면 자신의 재산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었기에 흔히 사용되는 부모 불경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고 그리고 수백 년 뒤 예수님께서 다시 폭로하셨던 그들이 영적으로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독주에 취해 휘청거렸던 이유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독주, 내 욕망을 포장해주는 종교적 핑계라고 하는 독주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해마다 절기를 지켰으며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고르반이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헌신자였지만 속으로는 부모에게 갈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영적인 도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시는 수동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이 밀봉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귀가 열려있고 눈이 희미하게 남아 보일 때, 들을 귀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우리를 돌보시는, 살리시는, 살리시려는 단순하고 명확한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통과 위선의 독주를 과감히 쏟아버리고 입술만의 공경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기 때 눈이 감기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종교적인 핑계로 포장하는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공경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일상의 작은 계명에도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직 들을 귀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속히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간절히 붙잡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2: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이제 여름이 다가오네요. 여름에 우리는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 이유는 편안함 때문인 거죠. 인간은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편안함은 몸과 주변 조건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함이었거나 상황이나 처지가 까다롭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함보다 평안함이죠. 평안함은 마음의 파도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몸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편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 마이클 이스터가 알래스카를 비롯한 극한 지역을 탐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편함이라고 그래요. 불편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따분함을 즐기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과 끊임없는 자극 덕분에 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작 깊은 사고를 하는 능력이 퇴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지루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1시간 멀리 해보고 멍때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배고픔을 느끼라 합니다. 배가 조금만 고파도 바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상시 안락한 상태는 이렇게 비만, 당뇨, 면역차 등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해결책이죠. 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편안함 가운데 나의 종말을 생각하는 불편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짐을 나르라고 그래요. 그냥 쾌적한 러닝머신 대신에 울퉁불퉁한 자연 속에 그 자신을 내맡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강인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안함은 인간의 노력을 가랑합니다. 그러나 평안함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평안함이 없는 분들, 두렵고 근심하고 억눌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사모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CBS
3: Road,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5: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활쏘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겐 화살을 하나만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단 한 번뿐이란 생각이 들어야 그 한 발에 온 마음을 쏟게 된다는 뜻인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 네, 이번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죠. 세상살이란 게 늘 그렇듯 우리를 쉽게 놓아주질 않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하루 이 시간만큼은 잠시 팽팽했던 활시위를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 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 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에 Hark 10,000 harps and voice 찬송하는 소리 있어. 7월 4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평안한 주말 아침 보내고 계시기 바래요. 레인보우는 저의 안식처, 출근길 함께합니다. 코스모스님 비롯해서 예, 주말인데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들려오는 찬양 함께하며 걷기 합니다. 강릉 안목 해변은 새벽에는 비가 왔지만 지금은 맑습니다. 김영자님 주신 노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서해 바다 파도 소리와 찬양 합주에 맞춰서 걷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레이크 호수님.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는 차를 말하지만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생깁니다. 수소 전기차에는 이 원리를 역발상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물과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수소만 충전하면 공기 중의 산소로 전기를 만들고 이를 배터리에 충전해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수증기만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의 대안이 되고 있죠. 이 연료전지처럼 신앙에도 역발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렇습니다.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한 나무를 넣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위해 준 역발상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을 허락하는 건 한 나무, 십자가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려는 역발상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굽 15장 25절 말씀.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역발상의 수소전기차,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중 5일차 다녀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을 가졌던 저를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닌 내가 문제임을 알게 하시며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보내보려 합니다. 세라별님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연주 찬양으로 들었는데요. 주말 아침 흐르는 연주곡, 연주 찬양이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침 운동 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운동 가기 싫은 아침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섭니다. 365일 개근 도전 9502님. 예, 이런 게 좋습니다. 뭘 하나를 정해두는 거죠. 그냥 운동을 나가려고 하면 내가 내 의지를 믿지 못해요. 내가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집에 있어, 편안한 집에 있어, 이렇게. 이런 유혹의 소리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소리로 덮어버리죠, 우리.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토요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는 마이클 부블레의 홈으로 닫겠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처럼 느껴진다. 그저 집에 가고 싶어요. 네, 내 이야기 같고 당신의 이야기 같고 우리의 이야기 같죠? 한 주간을 힘들고 지치게 지내오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노래로 띄우면서 1부 닫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와주실 거죠?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만나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장마가 계속됩니다. 전남과 제주에 강한 비가 예고돼 있고요. 수도권에도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기온도 30도 정도로 높게 예상돼 있는데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은 견디기 힘든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짜증, 스트레스, 화, 분노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뉴스를 보면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축구 뉴스가 짜증을 주고 있죠. 조금 전에 호주가 이집트에게 지면서 일본에 이어서 32강에서 탈락했고요. 아시아 국가 전부 다 초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해설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서고 이영표, 박주호 선수가 참여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발표됐죠. 월드컵 대표팀 팬들의 분노 속에 대회를 마무리했고 홍명보 감독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번 대회 뭐 성적, 경기력, 누가 선발이었냐, 누가 못 뛰었냐, 내분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감독 선임 절차와 과정이 위법했다는 문체부 감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또 감독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방법을 모색해라 이런 공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대회 치르다가 이런 참사가 터진 겁니다. 뭐 직전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게다가 4월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축구협회의 잘못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건데 도대체 잘못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번 기회에 다 찾아서 싹 다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정치, 또 유럽 폭염 소식 살펴보겠고요. 반도체주 급등락, 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정치로 가서요. 국회 하반기 원구성 어떻게 되고 있냐. 상임위원장 어떻게 되느냐. 또 이현주의 난도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다룰 얘기가 참 많은데요. 급할수록 차분하게 차근차근 해야겠죠?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6: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지난주는 저희가 못 뵀습니다.
7: 네,
6: 네, 축구 특집으로. 네. 네,
7: 안타깝게.
6: 네, 그러니까요.
7: 성적이.
6: 네, 성적이 좋지 않고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7: 네, 네,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6: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제 네. 준비해 주신 내용을 딱 봤더니 아니 미국이란 전쟁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7: 네, 이제 스팟라이트를 밟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6: 아니 근데 저도 이번 주에 네.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일단 하메네이 장례식이 이제 곧 시작되고요.
7: 네, 맞습니다. 7월 보면, 4일.
6: 예, 예. 이거 보면은 야, 그동안은 전쟁 중이니까 못 했나? 근데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7: 맞습니다.
6: 또 사람들이 이게 모이면, 특히 네. 수뇌부들이 모이면 암살 위험이 있잖아요.
7: 그렇죠.
6: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안 할게 그렇게라고 네. 약속을 해준 건가 싶기도 한데.
7: 네.
6: 근데 또 소식을 보면 4월에
7: 네.
6: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협상단, 미국과 만나는 네. 이란 협상단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다.
7: 맞습니다.
6: 근데 그걸 미국이 이란 측에 알려줘가지고 가까스로 피했다.
7: 네.
6: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이 또 있어요.
7: 맞습니다. 이 4월 달에 파키스탄 첫 번째 종전 협상을 하고 나서 이란 대표단이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대표단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 쪽에서 중재국 통해서 이란 측에 이런 사실을 알려줬고요.
6: 네.
7: 그래서 이란 협상단이 그 마슈아드 공항에 갑자기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그때 보도를 했었는데 왜 착륙했는지 몰랐죠. 그런데 그런 첩보를 입수하는 바람에 착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항공편으로 이동하지 않았고요. 육로로 해서 8시간인가 걸려서 테헤란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6: 야,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레바논 네. 폭격도 계속하고 있고.
7: 그렇죠.
6: 야, 그냥 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나 싶기도 하네요.
7: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을 맞추는 듯.
6: 네.
7: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닌 듯. 목리를 부린 듯. 이런 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이익을 위해서
6: 네.
7: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란 협상단의 갈리바프 국회의장 그리고 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혹시라도
6: 네.
7: 이 이란 측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6: 예.
7: 그러면 지금과 같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없었지 않았을까.
6: 저는 아마 좀 온건파였고 네. 미국과 협상을 좀 이끌었죠.
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란 측에서도 굳이 미국과 협상을

0: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1: 예.
0: 절대 믿을 수 없는 미국 이렇게 됐겠죠. 물론 지금도 믿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MOU라도 만든 걸 보면 그래도 협상 대상을 생각을 하고
1: 네.
0: 양측 모두가 이번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1: 예.
0: 이스라엘은 정말 진심으로
1: 와.
0: 절대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야, 진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또 네. 미국이 알려져가지고
0: 네.
1: 가까스로
0: 네.
1: 정말 한층 더 파국으로 치닫는 거는 막을 수 있었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요. 네. 잘 해결되기를 좀 기대해야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하메네이 장례식이 오늘 내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굉장히 그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고 예. 이란 측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1: 네.
0: 이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뭔가 공격을 한다면은
1: 예.
0: 이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아, 근데 미국은 몰라도 이스라엘이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지금.
0: 4월 달에도 그런 걸 보면
1: 네.
0: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기도 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메네이 후계자 모스타바가 과연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1: 아,
0: 지금까지는 계속 성명 발표했었고요. 네. 육성도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하메네이 장례식을 한다는 것은 그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하는 것이고
1: 네.
0: 이제 후계자가 등장을 해야 될 텐데
1: 예.
0: 사실 이런 자리가 후계자 등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1: 그렇네요.
0: 그래서 모스타바가 진짜 나올 것인가.
1: 아.
0: 지금까지는 계속 목소리도 안 보내주고
1: 네.
0: 그냥 성명만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것이 맞나? 다쳤다면 얼마나 많이 다쳤나?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
0: 네.
1: 사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롭고
0: 네.
1: 내용도 많고 저 지금 빨리
0: 짧게,
1: 좀 듣고 싶거든요.
0: 짧게.
1: 우선 첫 번째는 미국 정치.
0: 네.
1: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럽 폭염인데
0: 네.
1: 미국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0: 네. 네.
1: 자 일단 미국 정치 얘기인데 야 젊은 정치인들이 와 이제 등장하고 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20대 이민자 출신의
1: 예.
0: 여성 후보가 콜로라도주 민주당 경선에서
1: 네.
0: 15선에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1: 야, 일단 15선이라는 것도 좀 놀랍고
0: 네.
1: 그리고 20대 이민자 후보가 또 그 15선 현역 의원을 이긴 것도 또 놀랍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현역 의원의 다이애나 디게트인데요. 이 의원은 그 멜라트 키로스 이 사람이 이겼거든요. 29살.
1: 네. 예.
0: 그러니까 멜라트 키로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와.
0: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 그렇네요. 15선이니까.
0: 그런데 네, 이 키로스라는 29살의 이민자 출신 후보가 49.3%
1: 네.
0: 그리고 15선의 디게트 후보가 43.5% 이렇게 되면서 키로스 29살의 젊은 이민자 출신 여성이 민주당 이 콜로라도주 제1선거구 네. 민주당 하원 의원 후보가 된 겁니다.
1: 여기는 어때요? 성향이 좀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0: 네, 맞습니다. 이 콜로라도주가 백인 인구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덴버시인데
1: 네.
0: 덴버시가 속해 있는 제1선거구에서 키로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딥블루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1: 네.
0: 분류가 되고 있고요. 콜로라도주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8선거구는 농촌 지역과 도시 교외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좀 전형적인 경합지라고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서
0: 네.
1: 세대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교체한 게 아니냐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 네.
1: 아니 그러면 이렇게 15선을 이긴 청년 정치인 키로스
0: 네.
1: 어떤 사람이에요?
0: 그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 아 태어난 곳이 에티오피아.
0: 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1: 예.
0: 따라오게 된 거고요.
1: 아, 그럼 미국 대통령은 못 되겠네요.
0: 네. 아기 때는 어쨌든 네, 에티오피아는 맞습니다.
1: 네. 네.
0: 정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변호사 출신입니다.
1: 아,
0: 네.
1: 예, 미국 변호사들
0: 네.
1: 뭐 정치 많이 하니까요.
0: 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로펌에 근무를 했었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 예.
0: 그때 이 로펌에서 법대생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을 펼쳤는데
1: 네.
0: 많은 로펌들이 이걸 반유대주의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왜 미국 유명 대학들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1: 그렇죠.
0: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키로스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로펌들의 성명서를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고요. 그러자 키로스가 다니는 로펌 측에서 글을 내려라.

0: 네. 했거든요. 그랬더니 키로스가 못 내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회사에서 나가라. 예. 쫓겨나게 된 겁니다.
1: 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0: 네. 예. 정치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덴버에서 컸기 때문에 덴버로 다시 돌아왔고 거기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키로스 말은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이민자를 포용함으로써 활력을 얻고 네. 풍요를 질 수 있었는데 지금 정권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이민자 권리 옹호라든지 이민세관 단속국 폐지 네. 이런 좀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네. 인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본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신임을 지키려다가 직장을 잃는 좌절을 겪었습니다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1: 아니 그런데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주목받는 경우도 드물고 네. 게다가 경선에서 이기고 사실상 이제 또 이제 정 의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고
0: 네.
1: 어때요? 지금 이 경우에는 뭐 무기가 뭐예요? 뭐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0: 일단 이제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민자 출신이지만 본인 변호사로서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취직하기 전까지는 또 바리스타로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바리스타요?
0: 네, 알바로.
1: 그래서 카페에서?
0: 네, 예. 월세로 살고 그래서 예. 자기도 미국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물가, 고유가 이런 고통들을 네. 그대로 겪고 있지만 이걸 내가 정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치활동위원회 팩으로부터 정치인들이 예. 돈을 받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 키로스가 말한 것이 자신은 기업들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네. 이익 집단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정치 신념을 꺾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깨끗하고 독립적인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 그리고 했었다라고 강조한 것이 큰 도움이 됐었고요.
1: 예, 특히 뭐 슈퍼팩.
0: 네, 맞아요. 예,
1: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 은혜를 좀 갚아야 되는 예,
0: 그렇죠.
1: 그런 정치인이 되고 만다. 다들 네, 돈 때문에.
0: 슈퍼팩 같은 경우 사실 금액에 제한 없이 돈을 마음껏 쓸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선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키로스는 자신은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세대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기성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증을 느낀 중도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키로스는 색깔을 훨씬 더 분명히 밝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말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장점은 DSA, 민주사회주의자.
1: DSA.
0: 예, 예.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입니다. 민국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게 예. 정당은 아니고요. 예. 정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일단 네. 미국에서 이런 소셜리즘, 뭐 소셜리스트 맞아요.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아요?
0: 금기시됐었죠. 그런데 네. 사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을 계기로 해서 이 단어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금기시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1: 맘단이도 그런 용어를 썼군요.
0: 네. 맞습니다. 맘단이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1: 아, 속해 있고요.
0: 네. 그래서 버니 샌더스 의원. 지금 무소속이긴 한데 민주당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이 조란 맘단이. 본인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DSA다라고 말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뉴욕주 하원의원인데요.
1: 네.
0: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 젊은 여성 정치인, 이 사람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맘다니 시장이 키로스를 많이 밀었고
1: 예.
0: 버니 샌더스, 코르테즈 의원도 역시 키로스를 밀었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밀었던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이게 어떤 변방의 작은 정치 단체가 아니라 네.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집단이 됐습니다.
1: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0: 나는 소셜리스트다.
1: 뭐, 난 사회주의자다 이러면 네. 물론 사회장도 있지만
0: 네.
1: 야, 이게 대중들의 큰 지지를 받기 참 힘든 그런 네. 상황으로 보이는데
0: 네.
1: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이런 쪽에서는 좀 개방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DEI 정책,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사실 말씀인 것처럼 키로스가 에티오피아 출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DEI 정책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자기 꿈을 네.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죠. 이런 사람들 덕분에 미국이 지금과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다 섞여서
0: 맞아요.
1: 예,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네. 취지인 것 같고. 아 근데 조금 전에
0: 네.
1: 맘다니
0: 네. 그러니까
1: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말씀하셨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당선될 때만 해도 야,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0: 맞습니다.
1: 아니 이거 좀 기존 기성 질서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0: 취임한 지 한 반년 됐죠?
1: 6개월 됐습니다.
0: 6개월, 예. 예. 네. 어, 평가가 어때요?
1: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상당히 좋아요?
1: 네. 그래서 여론사에 봤더니 긍정적인 여론이 58%, 부정 여론 23%로 긍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0: 야,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약간 의외입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선거 9호는 굉장히 아, 좀 가슴에 와닿고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이 거대 도시를 운영할 네.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았는데 야, 평가가 좋네요.
1: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에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워낙 물가가 높고 뉴욕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실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물가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네. 맘다니가 그런 부분을 정치색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도 뉴욕시 재정 적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0: 그래서 어떻게 줄인 거죠?
1: 야.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정책을 할 때 혼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의회라든지 미국 중앙정부와도 네. 잘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재정을 받아오고 왜 그 장면 기억하시죠? 맘다니가 당선되고 나서 백악관이 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집무실에서 나란히 앉아가 사진도 네. 찍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뉴욕 시민을 위해서는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네. 어떤 그런 하나만 고집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 거죠.
0: 그래서 아니, 그때도 옆에서 굉장히 친근하게 네. 예, 어깨도 만지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예, 그래서 야 이게 과격한 어떤 정치인보다는 그래도 능숙하게 뭔가 립서비스도 하면서 네. 만들어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1: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6개월 만에 평가는 좋게 나왔고 게다가 또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예. 맘다니가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0: 야, 그럼 이거 뭔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네. 영향력도 있다 뭐 이런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킹 메이커다. 와. 뭐 권력 브로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평가가 좋아졌고요.
0: 그리고 맘다니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이제 맘다니 덕분에 결국은 앞에 말씀하셨던 DSA 이 계열 네. 정치인들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두 번이나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0: 그 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염증, 뭐 네. 실망 이런 것 때문이겠죠.
1: 네, 그래서 물론 미국 정치가 공화 민주 양당으로 양극화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민주당 색채가 좀 많이 옅어진 것 아니냐 중도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 예. 비판이 있었는데 이 젊은 정치인들은 원래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고 그 중심에 조란 맘다니가 있고요. 특히 또 이렇게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해서 표를 얻다 보니까 결국 미국 사람들도 네.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이게 색깔이 뭔지 잘 모르는 민주당보다는 차라리 명확한 색깔의 민주당. 진짜 실제 서민들에게 네. 도움이 되는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렇게 미국 정치 이야기 특히 네. 새로운 젊은 정치인의 부상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1: 네.
0: 예, 그래도 유럽 폭염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 덥죠?
1: 네. 지금 40도 넘는 기온이 일주일 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0: 사망자도 나오고.
1: 네. 프랑스 스페인에서 각각 1,000명 이상씩 그러니까 거의 네. 2,000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열돔 현상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고기압이 가장 가운데 있고 예. 주변에 저기압이 있으면서 이걸 딱 가두는 거죠. 네. 풍선으로 딱 막는 것처럼.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덥다라고 합니다.
0: 아 근데 단순히 뭐 더운 거 또 더워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걸 넘어서
1: 네.
0: 사실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약간 좀 유럽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이 환경 문제 지적에 맞아요. 대해서 약간 고깝게 보는 게 있었어요.
1: 네.
0: 아니 너희들도 이렇게 더운데 살아봐라. 지금 이게 장마철에다가 30도 넘으면은 에어컨 안 틀면 힘들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에어컨 틀면 탄소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친환경으로 해라. 예. 네. 근데 유럽도 지금 막상 당해 보니까 네. 서로 에어컨 살려고 난리가 나고
1: 맞아요.
0: 서로 다투기고 싸우기도 하고 영상 봤거든요.
1: 보셨죠?
0: 예.
1: 네, 근데 사실 이게 에어컨이 아니고 이제 표현은 에어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예. 말하는 건 냉풍기. 아시죠? 우리나라 냉풍기 전기 꽂아가지고 예. 방방 다니면서 옮길 수 있는 거 실외기 없는 거
0: 예.
1: 그겁니다. 그거 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몰려드는 건데
0: 야, 에어컨도 아니네요.
1: 네. 근데 왜냐하면은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 마찬가지인데 19세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약간 보호한 거거든요. 이제 보존하기 네. 때문에 뭐 건물 벽에다 실외기 설치하느라 뭐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네. 목표하고 있거든요.
0: 야, 근데 기후가 이렇게 되고 한번 이 더위를 한번 당해보면 네.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1: 탄소제로 하는 것이 맞긴 하죠. 장기적으로 네. 맞긴 한데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0: 탄소 배출 줄이고 하는 거 당연히 맞는데
1: 네.
0: 아, 이게 약간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막상 네. 정말 이렇게 너무 덥고 일도 안 되고 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면 일단 이거부터 좀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1: 네. 근데 또 이거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긴 합니다만 네. 덕분에 우리나라 제품이 또 잘 팔린다고 합니다.
0: 아.
1: LG전자, 삼성전자 에어컨이 아. 두 자릿수 지금 기록 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0: 가전은 네, 세계 네.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1: 중국 제품도 요즘 많이 팔리는데 중국이 이동식. 냉풍기
0: 아, 이걸 냉풍기.
1: 네, 많이 팔아가지고
0: 예.
1: 지금 어쨌든 네. 급한 대로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0: 야, 좀 아, 참 4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1: 네.
0: 예, 이거 피해 입은 아, 이제 유럽인들이 더 생길까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요 얘기까지
1: 네, 네.
0: 살펴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오늘 국제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이란 전쟁 좀 더 정리가 되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CBS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5: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2시간 같은 25분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네. 2시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예.
1: 2시간 최소한 at least 2시간.
0: 아 최소예요? 예. 야,
1: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0: 아니 왜냐하면 좀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가 오늘 간밤의 소식까지 종합해가지고 뭘 하면 되겠냐, 뭐 어떤 게 좋겠냐라고 해서 일단 반도체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코스피에서의 반도체주의 급등락. 야, 변동폭 너무 크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뭐냐. 또 마이클 버리가 이제 공매도, 네, 숏 포지션 잡고 여러 가지 얘기도 종목까지 찍어가지고 했고 메타, 애플, 삼성,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등 개별 종목 얘기까지 해보자. 네. 야 오늘 2시간 같은 25분 네. 시작할까요?
1: 네. 예. 예, 3시간 주시는 거죠?
0: 아, 네. 이번 주 변동폭 너무 큽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는요 어린이들 있는 집에서 놀이공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0: 롤러코스터가 집에 있다.
1: 예. 네, 근데 롤러코스터도요. 예. 자 이게 청룡열차 타면 네. 어른들은 알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아. 내려가면 올라가고 네네네. 뭐 결코 탈선하지 않잖아요.
0: 가끔 그러니까 합니다. 예.
1: 예, 짜릿짜릿하진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코스피 특히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나 할까요? 아. 고삐 풀린 청룡열차. 네. 올라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0: 그래서 무서워요.
1: 요즘 증권시장에서는 네. 자 속담. 졸면 죽는다. 아. 잠시 졸았는데 예. 아침에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예. 팔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졸고 돌아오니까 주가가 대폭등을 했어요. 그게 바로 금요일 날 상황입니다.
0: 네, 어제.
1: 예,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 떨어져서 네. 야 이러다가 지금 반도체 거품 붕괴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0: 그러니까.
1: 아니 웬걸 잠시 졸고 오니까 대폭등을 해서 뭐 무려 상하 진폭이요. 예. 떨어졌던 거를 만회하고 다시 올라간 거 보면 거의 20%가 어. 하루에 그것도 한두 시간 만에 이래 20% 오르고 내리면 이게 좋게 얘기하면 짜릿짜릿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포. 그냥 공포의 네. 극치거든요.
0: 저는 무서워요.
1: 그러니까 이 청룡열차를 타러 에브랜드나 이런 놀이공원을 갈 예. 필요가 있겠느냐. 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극도의 변동성이다. 제가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을 얼마 못 살았는데.
0: 저도요. 예.
1: 그래서 뭐 내 일생에 이렇게 큰 변동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혼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살아왔던 그 한평생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네. 경제 현장에 이런 시세 변동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은 일생에 없었어요.
0: 야, 거의 코인 예전에 그 코인 전성기 때 그 코인판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코인 근데 코인은 워낙 저 상품이 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네. 된 것이지만 이 주식은 실적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실적도 똑같은 실적을 놓고 전문가마다 망하는 실적이라는 둥 이것은 대폭발하는 좋은 실적이라는 둥 그야말로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이러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장이 섰다. 나를 네. 위한 판이다. 그렇습니다. 이 변동성 내가 올라타서 네. 네. 쭉 묻어놓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 네. 아니 사가지고 한참 오르면 많이 오르면 그때 팔고 또 내려가면 또 네.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나 이거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가 엄청 많습니다.
1: 투자 이론 중에요. 네. 이 모멘텀 투자라는 그 투자 방법론이 있습니다.
0: 모멘텀 투자.
1: 예. 네. 어떤 이슈가 왔을 때 네. 그 모멘텀에 올라타라. 이것을 흔히 달리는 말을 타라. 네. 이런 흔히 이와 대칭되는 투자 이론 중에 자 주식은 가치 분석을 해서 지금 저가 평가된 그러나 미래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에 꾸준하게 과학적으로 투자해.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가 만들었고 또 워런 버핏이 승계한 네. 가치 투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가치 투자론과 모멘텀 투자론이 완전히 대치되는데요. 네. 가치 투자론은 세상이 정상적일 때는 굉장히 유효해요. 그런데 지금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30분에 딱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허락된 시간이 대략 뭐 한 25분 정도.
2: 예.
1: 네.

0: 아무것도 지금 원리가 맞아 들어가지 않은 그야말로 격변하는 세상. 예. 또 세상이 산업의 판,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인공지능이 지금 나와가지고 산업의 판을 흔드는데 네. 과거의 지표만 가지고 가치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투자를 하라. 네. 자, 말도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잘 달리는 말 봐서 고위에 타라. 실제로 최근 6개월간 투자를 보면 오르는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모멘텀 투자, 지금은 모멘텀 투자의 시대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네. 여기에도 조심할 게 있어요. 무조건 달리는 말에 타긴 탔는데 네. 그 말이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1: 아, 말이 지치면 쓰러진다.
0: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네. 타되 네. 말리는 달의 건강 상태나 예. 그 말리는 달의 체력을 잘 생각해서 그 말이 쓰러지기 직전에 뛰어내려야.
1: 아, 그러니까 말이 좀 생생할 때 좀 예. 빨리 올라타가지고 예. 말이 지쳐 쓰러지기 전에 눈치 딱 채가지고 먼저 빠져나가라. 조금만 먼저. 예. 이러면 돈 번다.
0: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라는 것은 꼭 정반대로요. 네. 달리는 말 쟤들은 이미 이용 가치가 떨어졌어. 아. 곧 쓰러질 거야. 그래서 저 그 마구간에 가서 네. 지금은 빌빌거리지만 앞으로 클 말 요거를 잡아서 장기 투자하라. 이게 가치 투자라는거든요.
1: 망아지에 투자해라 뭐 이런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치 투자하기에는 네. 장기 투자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1: 너무 빨리 변한다.
0: 그래서 달리는 말을 타야 되는데 네. 자, 어떤 말이 잘 달리느냐. 자, 이거 손수호 앵커의 바로 경제 돋보기.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말이 언제 쓰러질 것이냐 예측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1: 중요하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언제 쓰러질지?
0: 그게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방송도 잘 들어야 되고 그 역사적 교훈 또 거시경제 지표나 회사의 실적 네. 거기서 미묘한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1: 네.
0: 저는 반도체에는 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1: 가격을 잡는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0: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반도체가 크게 흥할지 아니면 망할지 이게 예, 예.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세가 먼저 나오고 반도체 폭발이 오거나 네. 반도체가 꺼지거나 반도체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산업입니다.
1: 사이클이 상당히 좀 명확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판매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서 예. 또 설비까지 또 흥하면 야 이제는 너무 이제 그 공급량이 많으니까 네. 가격이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또 거기 따라가지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0: 그런데요, 쌀값이나 네. 철강 가격 또는 금, 구리 이런 비철금속은 시장이 있어요.
1: 네.
0: 가격 체크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반도체는 가격이 어디서 체크하죠? 반도체를 시장에 쌓아놓고 예. 남대문 시장에서 파나 동대문 시장에서 파나 뉴욕 시장에서도 안 팔아요.
1: 예, 그냥 B2B로 다 그냥 해결이
0: 그렇습니다.
1: 되는.
0: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품을 팔아서
1: 네.
0: 시장 조사원을 투자해서 A와 기업이 B2B로 거래할 때 얼마에 팔았다더라. 네. 이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1: 아, 기관이 있군요.
0: 네. 그리고 장기 계약을 요즘 많이 합니다.
1: 네, 최근에는. 네,
0: 장기하니까 간, 염통 이런 거 말고요.
1: 아, 예. 네,
0: 롱텀으로.
1: 네, 장기간.
0: 왜냐하면 지금 입도선매. 아니, 반도체를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치.
1: 네.
0: 내년치도 미리 계약을 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을 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1: 아니 근데 이 반도체 판매 가격 관련해서도 제가 뭐 가격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대충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중에 예. 하나가 예. 당장 애플이 예. 애플이 야 이거 반도체 너무 비싸다.
0: 예.
1: 그래서 우리 제품 그냥 못 팔아. 예. 그냥 소비자 가격 인상. 야 반도체 가격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거 소비자한테 비싸게 받는 거야 우리 탓하지 마라고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고 실제로 가격을 올려버렸고 그러자 네. 마이크론 대표였나요? 마이크론 네. CEO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애플 너네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네. 야 우리한테 아주 싸게 사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아먹고 사실은 이런 금속 껍데기에다가 이거 우리 제품 넣어서 판 거밖에 없지 않냐 라면서 네. 좀 약간 좀 다소 감정이 아주 너무 과도하게 섞인 반응이 아닌가 싶었는데 약간 좀 재미도 있었습니다.
0: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세요. 요즘 뭐 앵크림 반도체 완전 전문가 다 되시던데요.
1: 아, 그래요?
0: 자 지금 인공지능이 뜨면서 제일 타격 입은

0: 기업이 애플입니다. 인공지능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뉴욕 증시 대장주, 압도적인 네. 대장주는 애플, 애플이었거든요. 이 사과가 요즘 썩은 사과가 돼버렸어요.
1: 썩은 사과? 네.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나라의 그 애플 팬들이 좀 분노합니다.
0: 네. 라튼, 네. 그게 썩은 부분을 한 모금 네. 베어 물고 네. 그래서 애플 사과 로고가 살짝
1: 예, 예 없죠. 예. 일부분이 없죠.
0: 그래서 썩은 부분이 없으면 좋아지는 사과. 뭐 다시 또 썩으면 꼭 갈아내야 되겠죠.
1: 예.
0: 그런데 이 애플이 인공지능에 본인이 좀 추진도 안 했는데다가요. 인공지능 하면서 도체에서 너도 나도 반도체 달라. 인공지능 하면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네. 마구 사가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1: 네.
0: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 기계라든지 모든 제품이 반도체 들어가야 만드는 건데.
1: 그렇죠.
0: 아니 이게 반도체 가격이 하루 매일 껑충껑충 뛰니까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 보고 너 반도체 가격 안 낮추면 너하고 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1: 네.
0: 한 5년 동안 굉장히 떨어졌고 반도체 가격이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 때문이라는 거죠. 애플이 갑 중에 갑인데
1: 네.
0: 우리가 비싸면 안 사갈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싼값으로는 거래 못해.
1: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1: 그렇죠.
0: 뭐 세계적으로 하면 4개 정도. 그러니까 삼성 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의 장신
1: 네.
0: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수요가 늘니까 가격이 폭등해 버린 거예요.
1: 그렇죠.
0: 마이크론 오나 저 CEO 입장에서는 애플 너 때문에 지금 회사가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야.
1: 예.
0: 너 때문이니까 너 참고 써.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그래?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나는 중국으로 간다.
1: 와.
0: 그래서 장신 메모리라는 회사.
1: 네.
0: 장신 메모리 X CXMT라는 회사인데요. 장신 길게 번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 반도체가 지금요. 전 세계 점유율이 20% 좀 돼요. 10한 8% 정도.
1: 예.
0: 간단치가 않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런데 이 회사 점유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싸요.
1: 아, 가격이 싸다고요?
0: 굉장히 싸요. 뭐 반값, 반의 반값
1: 야.
0: 이러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왜 장신 컴퓨터 못 쓰느냐.
1: 네.
0: 초정밀 기계에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점이 하나 있고
1: 네.
0: 도란프 대통령께서
1: 예.
0: 이 장신 컴퓨터가 중국 군대에서 하는 거야.
1: 예.
0: 중국 인민군 전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국에 안보 위협이 있어. 따라서 이거 사지 마 이랬거든요.
1: 네.
0: 근데 애플이 누굽니까? 우리 로비할 거야.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로비해서 장신 컴퓨터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장신 컴퓨터뿐만이 아니에요.
1: 네.
0: 낸드 플래시에 그러니까 중국의 양대 메모리 회사가 첫 번째가 하나가 장신 메모리가 있고 또 하나 양쯔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플이 안 사가? 그럼 반도체 가격 떨어지겠네?
1: 네.
0: 이래서 지난주에 아주 대란이 발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1: 아, 지난주에 그 급등락에서 그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애플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구입 가능성.
0: 그렇습니다.
1: 아,
0: 그럼 실제로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1: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국 법령에 따르면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네. 좀 풀어달라고 했다.
0: 네.
1: 근데 실제로 풀릴까요? 아니면 애플이 좀 다른 메모리 업체를 좀 뭔가 좀 견제하고 메모리 업체한테 가격 낮추라고 좀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액션만 취하는 걸까요?
0: 지금 가격을 낮추라 해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마이크론이. 주문이 쫙 쏴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애플은 죽기 살기로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고
1: 예.
0: 이게 중국에 물건 사면 안 된다는 게 뭐 법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의 행정명령이에요. 본인이 마음만 바꾸면
1: 네.
0: 국회 입법 절차하고는 무관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트럼프 물가 낮춰야 되잖아요.
1: 아 근데 박사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 보호를 이제 우선시 가장 네. 최우선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도 그동안 해왔는데 만약에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동안 얘기했던 야 창신 이거 인민해방군이야 그래서 이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결돼 이거 거래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거를

0: 뒤집어야 되는데 네. 무슨 명분으로 뒤집어요?
1: 왜냐하면 미국 국가 안보 또 경제 안보를 위해서 애플 살려야 되잖아요.
0: 근데 그럼 마이크로는 또 죽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정선에서 예.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한마디로 예측 불허. 어디로 튈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랜 B, 플랜 C를 갖고 조심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요. 자, 애플이 반도체를 그 중국에서 가져온다.
0: 네.
1: 마이크론 잡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어요.
0: 예.
1: 마이크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문제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예.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 좀 희생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야, 그럼 마이크론은 살리면서 삼성과 SK를 타겟으로 할 수 있다.
1: 그렇죠. 뭐 살린다까지는 아니지만 예. 피해를 봐주면서. 최소한으로 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격변의 시대다.
0: 네.
1: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봐야 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애플 말고 또 메타.
1: 네.
0: 메타의 발언도 또 하락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남는 현재 남아있는 컴퓨팅 자원을 우리도 빌려주겠다. 근데 이 말이 빌려주네? 빌려주면 되는 거지 정도가 아니라 뭐야 메타가 컴퓨팅 자원이 남아? 그럼 메타는 이제 AI에서 한 발 좀 물러서는 거 아니야? AI에 투입했던 거 이제 약간 좀 숨고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좀 줄겠네?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거 매출 좀 안 좋아지겠는데? 좀 줄어들겠는데? 그럼 하락.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 주?
1: 지금요 뉴욕 증시 잘 나가고 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엄청난 고민도 있습니다. 이른바 병든 재테크, 병든 빅테크 회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잘 나가던 네. 빅테크 회사 그 중에 5개가 지금 시들시들 하고 있어요.
0: 7개 중에 5개나요?
1: 예, 그러니까. 그 5개의 이름, 그 별명이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그럽니다. 규모가, 하이퍼가 규모를 넘어선다는 글이 쓰잖아요.
0: 네.
1: 규모를 측정할 수 없어. 그냥 끝없이 확장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 회사 1등이 메타,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0: 네.
1: 3등이 오라클, 4등이 구글, 5등이 아마존인데요.
0: 예.
1: 자, 이름 들어보시면 이 5개 회사들은 그야말로 빅테크의 대명사고 약 한 20년 동안 주가 폭등을 이끌어왔던 주자들이잖아요.
0: 네.
1: 이 친구들이요. 요즘 내부적으로 실험 앓고 있는데 그게 반도체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거로 인공지능 발전시켜 돈을 벌어보겠다 해서 오픈 AI를 능가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기서 각종 제미나이도 만들고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0: 네.
1: 그거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많이 사왔어요.
0: 네.
1: 특히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왔고 그 엔비디아의 GPU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하는 HBM이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0: 네.
1: HBM도 잘 팔렸고
0: 네.
1: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메모리까지 지금 이렇게 슈퍼 사이클까지 오게 됐는데
0: 네.
1: 이 회사들이 많은 반도체를 사다가 비싼 돈 주고 가서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은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0: 예.
1: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특히 그중에서 심각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인데요.
0: 네.
1: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나마 아마존, 구글이나 이런 데는 클라우딩 사업을 좀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른 기업에 임대주고 조금씩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0: 네.
1: 메타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소스라고 그래가 전부 공개하면서 돈 안 벌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금 메타에 컴퓨터 반도체 들어온 그 컴퓨팅 시스템이 지금 놀고 있어요.
0: 놀고 있다.
1: 많이 들어왔는데
0: 예.
1: 돈은 안 되고 그런데 또 최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루빈 시리즈도 만들어낸다. 베라 시리즈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더 비싼 거 사와야 되잖아요.
0: 예.
1: 이래서 적자가 나는데 이번에 메타가 아예 공식으로 경영 전략을 바꿨습니다.
0: 바꿨다.
1: 이거는 그냥 발표가 아니라 경영 전략이 실제로 이래 추진돼요. 뭐냐면 당분간 예. AI 사업 좀 접을래.
0: 아,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사오는 것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반도체 사오는 거 스톱. 그리고 있는 지금 컴퓨터 반도체 가지고 컴퓨팅 많이 만들어놨는데
0: 네.
1: 이거 놀고 있어. 이거를 임대 줘서 돈 벌게. 그러면 우리도 수익 되잖아. 그렇게 투자자들, 주주들 안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메타 주가는 올라갔어요.
0: 네.
1: 이 소식을 들은 뉴욕 증시 반도체 주식을 투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 큰손이 메타가 이제 반도체 당분간 안 사간대. 그다음에

0: 메타가 안 사가는 건 지 문제겠지만 메타가 남아있는 컴퓨팅을 가지고 임대로 서비스를 해준대. 그러면요, 이 다섯 개 회사 아닌 많은 회사들이 굳이 반도체 살 필요 없습니다. 메타 시스템이 들어와서 놀고 임대료만 주면 돼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를 최첨단의 제품을 엄청나게 돈을 주고 사도 6개월 후면 또 다른 비싼 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런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픈 AI라든지 인공지능 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갖는 것보다도 메타의 컴퓨팅 시스템을 돈 주고 이용하다가 새로운 거 나오면 또 그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로서는 메타가 안 사가 또 많은 그동안에 반도체를 사갔던 GPU를 사갔던 회사들이 당분간 안 사갈 거야. 메타 임대할 거야. 이게 폭탄이 된 겁니다. 정말로 메타가 당분간 뭐 6개월 정도 안 사간다 하면 반도체 가격 떨어지겠죠. 자, 제가 오늘 초두에 반도체 가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만약에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률은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폭증했는데 70% 80% 오는데 이게 지금 꺾였어요 이미.
1: 네.
0: 물론 지금도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하락세로 돌아간다면 반도체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전망이 오락가락하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반도체 팔아야 돼 하고 파는 거 하면 일부는 무슨 소리야.
1: 네.
0: 반도체 이제 시작도 안 했어.
1: 그러니까요.
0: 이러면서 계속 사 제끼는 거죠. 네. 이게 변동성을 증폭시킨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야, 사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어찌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동시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거기다가 두 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와서
0: 네.
1: 또 그 영향으로 변동폭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저희가 한 3분 정도 좀 남았는데 마이클 버리,
0: 네,
1: 야, 이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네. 이제 공매도로 이제 큰 돈 벌었잖아요 예전에. 네. 이번에도 역시 또 다시 또 입을 또 열었습니다.
0: 네, 본격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네. 이제 끝물이니까 아주. 표현 그 양반의 마이클 브리의 표현을 시작하면 just the beginning of the end
1: 네.
0: 그대한 끝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이제 무너지니까 나는 공매도 할래 하고 공매도 들어갔다.
1: 네.
0: 그리고 공매도 품목까지도 딱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저는 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왜 반도체가 끝이냐는 데에서 한국 때문이야.
1: 한국 때문이야?
0: 네. 한국.
1: 네.
0: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반도체 투자한다고? 거기다가 4,700억을 집어넣어? 그러면 반도체 망하자는 거 아니야? 가격 폭락하자는 거?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1: 네.
0: 마이클 버리가 자 삼성전자와 그 SK가 수천조를 집어넣어서 반도체 하겠다는 것은 자 이제 반도체 끝장을 내겠다는 신호다. 그래서 나는 공매도 한다.
1: 예.
0: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공매도 한다라는 그 명단에 없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뉴욕 증시인데 두 우리 종목은 미국에 상장이 안 되니까
1: 네.
0: 안 돼 있으니까 사고 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마이크론 우리가 좀 아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나 지금 공매도 하고 있어. 나 따라와. 팔로우미.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1: 네.
0: 물론 마이클 브리 별명이 뭐냐면 마이클 버리가 마이크 잡으면 버려. 이게 마이클 버리예요.
1: 아, 예, 현지에서는 아니겠네요. 예.
0: 예 그러니까,
1: 한국에서 만들어요.
0: 예. 워낙 네. 이 양반이 공매도 한다 했을 때
1: 예.
0: 그동안에 제가 100번도 넘어 이 양반 공매도 한다는 게.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공매도 한다 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했는데 그때는 정말 큰돈 벌었는데
1: 네.
0: 나머지 98분은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한다 그러면 마이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마이클을 잡아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1: 네.
0: 걔가 공매도 하면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1: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적중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적중률이 2%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것이 그리고 판단은
1: 네.
0: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1: 여기까지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자 국제뉴스 정치뉴스 살펴봤고요 경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정치로 갑니다 오늘도 세 명과 함께 정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4: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5: 대한민국 가골 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 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8: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3색 정치 토크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웅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CBS 주말 뉴스쇼. 자,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종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제가 세 분과 함께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신나고 힘도 나고. 그런데 다루는 주제가 예, 이게 썩 건강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세 분 모셨으니까. 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자, 먼저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좀 스포츠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축구 관련해서 정무인의 분노.
3: 그리고 또 전문분이 네. 아닙니까?
1: 저 전문이죠. 예. 전문인데 송영훈 변호사님 전문입니다.
3: 아, 축덕이라고.
1: 예. 네, 여기 또 축구 굉장히 좋아하시고.
4: 저희 둘이서 연장방송.
3: 두 시간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 국가대표 감독이 5천만 명이에요.
4: 그렇죠. 예,
1: 뭐 전 국민이다. 한 명 한 명 다 감독의 자질이 있고, 감독으로서 또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K축구 이제 다시 하자. 다시 일어나자라고 해서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해설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됐고, 뭐 이영표, 박주호 선수도 참여를 해서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회의 시작하고 출발하잖아요. 네. 축구 좋아하시는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4: 일단 축구협회 축구행정의 세대교체가 좀 필요한 게 맞아요.
1: 세대교체.
4: 왜냐하면 저는 박주호 그 전력강화위원이 네.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제시마 씨 감독을 대표팀 감독 후보로 추천했을 때 네. 상당수의 전력강화위원이 제시마 씨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네, 충격적이죠.
4: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 축구계가 돌아간 흐름 그리고 지도자들의 동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두운 분들이 대표팀 감독을 뽑으면 네. 좋은 분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축구를 경험해봤고 선진 축구를 익혔고 그리고 축구계의 흐름에 밝은 선수 생활을 마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30대, 40대가 축구 행정의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축구협회가 좀 개혁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5: 네, 저는 특정 학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축구협회 고대로 좋은가 네. 그 고대 마피아라고 이야기되는 그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특히 이제 현대가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바로 옆에 옆집에 반면교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양궁협회 얼마나 잘해요. 예. 특혜와 특권 없고요. 남녀노소 한국 양궁 대표팀 늘 언제나 공정하게 선발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한마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라. 근데 그 안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죠.
1: 네.
3: 네, 뭐 일단은 그 이번에 축구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의 이

0: 상급 라인업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런 어떤 전술이나 전략을 짤 수가 있느냐, 전략이 있었던 건 맞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떤 감독의 어떤 무능함에 대한 비난이 좀 시작이 됐다면, 나중에는 감독 선임 과정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두 분이 잘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 역시도 기억하는 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올 때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뭐 조건, 왜냐면 이제 다른 뭐 외국 감독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에 더 뛰어난 감독들도 모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됐는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근본적인 비리나 어떤 패단 이런 부분들을 좀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더욱더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문체부 감사에서 나왔고 법원 판결로도 확인됐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다 고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응원하면 좋겠고요.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축구협회장과 양궁협회장이 또 출신 학교가 또 같네요. 네. 네,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같은 학교 출신이고. 자, 그리고 뭐 스포츠 얘기한 김에 야구 얘기도 좀 짧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 스포츠 얘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의 혐오, 그리고 또 역사와 정치 관련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인식, 또는 인식과 별개로 그에 대한 표현 방식. 아, 뭐 고민거리를 상당히 많이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배제고 학생들의 뭐 스타벅스 응원, 네, 탱크데이 응원, 이 관련해서 6개월 출전 정지, 굉장히 엄한 징계가 내려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그정 외국이면 훨씬 심하다,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이다라고는 지적까지 계속 함께 나오고 있고, 광주일구를 찾아서 사과를 하기로 했죠. 다음 주에. 네. 이 사과 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떻게 변해야만 하는지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그 배재고 선수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거는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 거고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페널티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다만 6개월 출전 정지는 사실상 상당수 선수들의 선수 생명이 끊길 수 있는 매우 과도한 징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이 막히거나 프로에 못 가거나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선수들이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생 선수들일 겁니다. 1980년에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지, 미성년일 때의 한 번의 실수로 선수 생명을 끊어놓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 이슈로 소비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민주당 그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에 배재고 야구부 폐지까지 거론하던데, 저는 그럴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치면 5.18 전야에 새천년 NHK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술파티를 벌이는 것, 그것처럼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나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우상호 의원은 강원도지사까지 됐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정계를 은퇴해야 맞겠죠.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연어 술파티 관련 주장은 위증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계속 바꾼 끝에 2023년 5월 17일에 그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아니 왜 그러면 그동안에는 5월 17일이라고 안 했냐라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 내가 5.18 전야에 술을 먹은 것이 죄스러워서 그동안 말을 못했다.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1: 네, 1심이지만 네,
2: 5.18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는 것만큼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건태 의원, 이용 의원 이런 분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실질적으로 무죄다 이러면서 아직도 그거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치를 그만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이제 뭐 배제고 야구부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일단 이 징계 자체가 어떤 정치적 논의로 번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이 뭐 이 얘기를 하는 공론장에서 주된 내용은 이 배제고 학생들의 뭐 앞길에 대한 얘기, 뭐 혹은 이 징계 수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0: 아쉬운 건 광주 제1고 학생들은 어쨌든 피해를 받았잖아요. 경기 중에 이제 그런 어떤 폄훼와 조롱을 받았고 참다 못해서 이제 제지를 아무도 안 하니까
1: 네.
0: 그 제지를 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1: 네,
0: 거잖아요.
1: 코치가 나서서.
0: 네, 코치가 나서서. 그전까지 아무 제지를 안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광주 제1고 학생들의 어떤 피해 사실과 그 학생들이 느꼈을 마음의 상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쉽게 뭐 철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과연 치부할 수 있는 수위의 농담이었을까? 저는 농담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내용. 그리고 심지어 뭐 스타벅스 가야지, 뭐 탱크데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결국 그게 스타벅스 사태 때도 문제가 됐던 건이5.18 이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큰 사안에 대해서 집단적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 있는 얘기를 조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 징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연대
1: 네.
0: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주동자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협회가 결정한 내용이잖아요. 뭐
1: 네.
0: 정치인들이 결정하거나 정치권에서 나서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 협회에서 그 언어폭력이라는 징계 사유에 따라서 그리고 징계 수위 자체도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이 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6개월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었고 또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팀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징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너무 과열돼 있고 어른들은 너무 못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방금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일단 논의의 초점이 광주 일고 피해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또 들고 또 거꾸로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충분한 조사, 차분한 조사 없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딱 무작정 징계를 때려버리니까 여론의 이제 반발이 큰 것 같다라는 느낌도 갖게 되고 너무 어려운 답을 너무 쉽게 찾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여론의 마녀사냥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또 저는 이것도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데
1: 네.
2: 왜 고등학생들이 5.18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어른들이. 이게 무슨 뜻,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 네.
2: 그거 좀 교육제도 좀 바꿔서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아까 그 못난 정치가 어른들의 이제 대표적인 그 표상의 정치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도 잘못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까지 5.18에 대해서 오래된 망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릎 꿇고 뼈저리게 사과하는 모습들, 어른들이 좀 제발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특히 잘못은 잘못인데 6개월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저희 보수 야당 측에서 나옵니다만 또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그게 뭐가 잘못이냐? 예, 네, 그런 이야기, 그런 이유의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 역사적인 진실에 반하는 주장도 우리가 계속 포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은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3: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같은 분의 주장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리고 김민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 무려 백골단을 불러오신 분인데
1: 백골단이 뭔지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3: 그러니까요.
1: 정치학 교수인데.
3: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국민의힘의 주류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전 의원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 부분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0: 아니, 저는 그리고 일단 그 5.18에 대한 폄훼나 조롱, 특히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호남에 대한 그 조롱,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폄훼 이런 것도 뭐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1: 네.
0: 그거 우리가 좀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1: 여전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도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 같이 송출되고 있는데 오늘 국제뉴스와 경제 소식 전하는 한 시간 내내 호남 비하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선을 긋거나 혹은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알아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그 최고위 발언 중에 좀 충격받았던 게 그 5.18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권이 지나치게 성역화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다 이런 말을 우재준 최고위원이 하셨더라고요.
1: 네.
0: 저는 그 성역화라는 말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극우 성향의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쓰는 말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 성역화라는 얘기가 성립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 사안 자체가. 그리고 이미 역사적 진실이 결론이 났고 국가로부터의 어마어마한 폭력이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폄훼나 조롱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이게 결국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광주제일 피해받은

0: 광주제일고 학생들의 정서나 뭐 호남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징계가 과하다, 앞길을 막는다, 기회가 박탈당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지는 게 과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으로의 논의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1: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이건 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이 5.18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앞서도 드린 거예요. 일각에서 5.18을 지나치게 성역화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 정치인들 스스로는 5.18을 정치적 뗄감으로만 사용하고 내로남불하는 행태가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는데 사회 일각에서 5.18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5.18에 대해서 부적절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천년 NHK 사건 보세요. 낮에는 망월동에 참배하고 밤에는 속칭 아가씨들 끼고 술파티 벌인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가요. 실제로 5.18 전야에 술파티를 벌인 분들은 당대표가 되려고 하고 5.18 전야에 술파티가 있었다고 거짓말한 사람은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무슨 의인이나 영웅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부끄러워서 감히 당을 대표하겠다고 나서지 못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데 5.18을 끌어들이냐라고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이 분개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 반발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뭐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엄청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로 가는 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겠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는 거 개헌하자 얘기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본회의장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 윤석열 때 대선 공약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런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조차도 동의를 하지 않아놓고 사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헌을 통해서 뭐 부마 항쟁이라든지 5.18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정신을 좀 헌법에 새기자라는 어떤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도망쳐놓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건 논점의 일탈이고 물탈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헌안에 헌법 전문에 5.18 넣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내용만 있었습니까? 계엄 관련 조항을 고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조항들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헌을 지방선거와 묶어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논점 일탈로 보이네요.
2: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5.18 관련된 내용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고 새로 헌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인가요?
1: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에서 숱하게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0: 그런데 네. 이제 그때 이제 개헌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도 어이가 없었고 그 말씀하신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내용들도 문제될 게 없어요?
1: 다른 내용에 문제될 게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요. 계엄을 선포했는데 48시간 이내에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조항이잖아요. 국회의 계엄 통제권 조항 강화. 일견 좋은 내용인 것처럼 들립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발발해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된 단죄가 남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가져서 거쳐서 소집해야 되고 다 의안을 통지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미사일 날아오고 하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다 모일 수 있어요? 이번에 이란 지도부가 어떻게 폭사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시 수도 부산에서요. 국회가 네. 세 번을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전시 상황인데 국회가 못 모여요. 48시간 뒤에 계엄이 실효됐어요. 다시 국무회의 하려고 네. 그 미사일 날아오는데 국무회의들 네. 다 모여요? 그랬다가 내각이 다 폭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런 상황을 좀, 가정해보면 네, 네. 그 조항은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0: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2: 박준채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0: 근데 일단 그 계엄 관련해서 그 얘기가 왜 나왔죠? 일단 첫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이
1: 잠깐만요. 개헌이 지금 오늘 토론의 논점이 아닌데 네.
0: 아니 근데 그 이유를 들어서 잠깐만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1: 5.18 헌법 전문 수록 이전에 다른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비판받을 만한 지점, 재검토될 만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개헌안에 반대하면 안 됩니까?
0: 그러면 그 5.18만 하자라고 하시던가요?
1: 아니 그러니까
0: 그러면은요.
1: 근데 민주당은 187명이 법여권을 모아서 그렇게 개헌안을 단독으로 발의를 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의사봉을 그렇게

0: 화풀이하듯이 내려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자, 일단 박 전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예 넘어가 볼까요?
2: 뭐 일단 이제 제가 5.18이 헌법 전문 그 수록하는 그 개헌에 반대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명시적인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찬성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내용으로만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이제 본회의 투표를 할 때에도 투표장에 들어와서라도 그럼 의사표시를 하시던가요? 할 수 있는 거죠.
0: 야당이 그리고 방금 안 들어가는 네. 방법으로 반대하는 거는 고유 권한입니다.
2: 제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개헌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도 방금 뭐 이제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 개헌 관련한 그 절차적 개정을 해야 되는 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본인이 국무위원들 중에 만만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본인한테 편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는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장 국회로 빨리 모여 달라 이거 개엄 해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의원들 거의 다 당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의석의 비율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한다면 그때 본청으로 유리창 깨고 개엄군 들어오는 상황에서 개엄 해제 표결 못할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개엄과 관련한 절차를 하나도 사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엄을 무작정 선포를 하고 그것이 사실 개엄 해제 표결에 의해서 해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공백을 발견했다라는 점에서 이 개엄 이 불법 개엄으로부터의 교훈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당시에 개헌 논의가 나왔던 네. 거죠.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0: 네. 그 개헌안을 왜 국민의힘이 반대할 만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 근데, 그때 저희, 국회에 네. 군대가 몇 시간 만에 왔습니까? 개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왔죠. 48시간 내에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온 게 아니에요. 4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계엄권을 남용하려고 드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 조항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때 정말로 계엄을 선포해야 될 때는 오히려 국가에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분한 고려 없이 뭔가 지방선거와 묶어서 개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개헌안을 냈던 겁니다.
1: 네, 저 여기서 뭐 그 개헌안 관련해서 토론을 하면은 오늘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고 네, 그래서 개헌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계속 5.18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기자님께서 하시고 예, 네. 광고 듣고 넘어가겠는데요.
3: 네.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상파에서 방송을 하는데 인터넷 댓글로 특정 지역에 네. 대한 혐오에 대한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게 혐오가 놀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요새 그 어린 친구들이 긁힌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이게 유희로서 놀이로서 긁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그 어떤 처벌의 인센티브보다 즐거움의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역사적 상처와 그걸로 인해서 실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그걸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고 그분의 자손들조차 그 눈물을 보면서 너무 어렵게 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고 이건 저는 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뭐 야구 경기 중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생각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살펴보면서 국민의힘 얘기까지 다루고 광고로 가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광고 듣고 와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얘기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3: 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CBS 주말 뉴스쇼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삼색 정치 토크. 오늘도 역시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요. 광고 나가는 동안 또 주제가 또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와 민주당 얘기를 하겠는데 남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네, 분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국민의힘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은 민주당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치열한 상황이 아니냐. 네. 당대표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이 또 의회에 초반에 기세를 좀 보이면서 3파전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수치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어제였나요? 네, 워크숍도.

0: 성경훈 전 대변인이 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누구보다 좀 잘 알지 않을까요?
1: 일단 이 징계권에 당대표의 권위를 의존해야 된다면 저는 그런 리더십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설득력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고 그 리더십이 있어야 권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적극적 인사권은 행사하지 못하면서 징계권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어요.
0: 적극적 인사권이라면 어떤 걸?
1: 예를 들면 뭐 정책위원장을 임명한다든가 기본적인 당직 인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억지로 자리를 지키다시피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윤리위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거기서 뭐 의원들을 징계한다든가 혹은 뭐 무소속 후보 지원을 해당 행위라는 이유로 사실상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자처한다면 네.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정치적 법적 역풍을 불러올 겁니다.
0: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이익이고 도움되느냐 보수재건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와 별개로 완전히 별개로 형식적으로는 당을 떠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지지 행보를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두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첫째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자체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자가 매우 큰 결정이죠. 왜냐하면 네. 이 당시에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방송에서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자료가 상당 부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0: 조작이다.
1: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당이 제명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을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그냥 정치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라고 해서 선거에 출마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택했을 뿐 즉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인 상태는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당과 당 밖의 경계가 잘못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보여왔어요. 지난 대선 때 당원과 국민이 뽑은 김문수 후보가 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원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그 새벽 후보 교체를 감행했던 분들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고 해당 행위라는 빌미를 들어서 네. 누구를 콕 집어서 징계한다. 그 실질은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징계라는 걸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0: 기자님도 이 국민의힘 징계, 네. 뭐 아직 징계 사태는 아닙니다만 징계 논의 네. 이야기, 네. 논의 설 어떻게 보세요?
2: 이것 때문에 또 겁나 바빴어요.
0: 또. 아, 네. 또 취재하셨군요.
2: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든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예. 기자들은 되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0: 의문점.
2: 네, 왜냐하면 이걸 왜 하지?
0: 왜?
2: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계속되는 뺏셈 정치가 정치는 네. 동지와 우군을 늘려야 사는 길인데 왜 반대로 가지? 근데 이제 그들의 논리로 하면 기관과 질서를 세운다는 건데 근데 일단 사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억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징계카드를 꺼냈을 때 물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와 자신이 별개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 이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0: 네.
2: 그럼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의 예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효성 없는 걸 왜 할까라고 해서 저희가 당권파, 비당권파, 개파색이 옅은 분들, 중진 의원들 다 여쭤보면
0: 네.
2: 김 기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0: 단순한 게 있어요? 간단한 게 있어요?
2: 장동혁 대표의 세계관에서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송영은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네. 엄청난 역풍을 가져오고 중도층과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징계카드를 꺼내들면 국민의힘 안팎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단풍 비대위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장동혁 체제가 실제로 몰락을 가속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아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면 네. 장동혁 대표는 월요일날 징계카드를 100% 꺼내들 것이고
0: 안 돼요?
2: 예, 다만 여기서 조금 갈리는 건 원내의 인사들이 아니라
0: 예.
2: 송영은 변호사처럼 원외의 인사들을 상대로 대표적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가 요새 취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예. 하면은 의원총회가 대폭발할 거라는 거예요. 원내에서 하면. 그래서 그런 취재들이 조금 예, 많이 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야, 그럼 원외 인사라고 한다면은 뭐 누구누구가 현재 좀 이름이 오르내리나요?
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혁 전 최고위원도 다
0: 또 한다고요? 또?
2: 네, 또 할 수도 있고 여기 저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세계관에서 보면 물심양면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원외 인사들도 징계 사유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0: 예.
2: 그게 이게 제명 사유가 되나?

0: 이게 뭐 당원권 정지 사유가 되나? 그럼 주인은 별로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이 말진부터 반장 1진까지 제일 어려운 게 이걸 왜 하는 거지?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1: 야, 왜 하는 거냐?
0: 네. 예.
2: 네.
1: 왜 하는 겁니까?
2: 마음에 안 드나 보죠. 이유는 심플한 것 같은데. 징계의 명분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예, 사유는 찾는 거죠. 아. 갖다 붙이는 거죠.
1: 주말 내내 찾을 수 있을까요?
2: 아니, 뭐 찾으면 금방 찾죠. 뭐 그분들이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징계가 오히려 뭐 악수인 것 같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징계 받는다고 지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징계받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약간 공식적으로 이제 인증해주는 것 같거든요.
1: 아니, 길게 보면은 오히려 이 징계 대상이 오르면은 나중에 훈장으로 작용하지
2: 약간
1: 않을까.
2: 뭐 포상일 수도 있고 네. 훈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 저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오히려 대중들한테 그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해석이 훨씬 더 힘이 많이 실리는 상황이라서 뭐 당내에서 지금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징계 정치의 효력이 저는 완전히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면 또다시 이제 징계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결국 누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결국에 공교롭게 계속 이런 윤리위 얘기가 나오고, 또 했다가 또 법적으로 뒤집히고, 그래서 이 체면 구겼으니까 이제 또 안 하겠지 했는데 또 한다 그러고. 그럼 이분이 진짜 정치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0: 제가 한 가지 취재한 것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비당권파 논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당권파 측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고도의 수를 두고 있는 건 장동혁 대표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놀라서 반문을 여러 개 했었어요.
1: 놀라운데요?
0: 예, 어떤 점에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가령 이제 우리가 이따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이번에 무소속 의원이 어떤 이제 공부 포럼에 이제 카톡방에 아니 텔레그램 방에 들어왔더니 막 나가고 이랬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모든 행동들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강성 지지층들한테 자신이 얼마나 지금 결기 있게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흐트러진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질서와 기강을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지난 계엄과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 구조가 급속하게 바뀌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숫자가 과반을 넘고 있고 과반을 넘게 하고 있는 그 전략을 차곡차곡 하나씩 하고 있다라는 네. 논리를 펴더라고요.
1: 야, 그럼 왜 이럴까에 대한 답이 상당 부분 나온 거 아닙니까?
0: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취재를 멈췄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0: 네.
1: 야, 이게 다수의 국민들 눈에는 약간 좀 의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당 내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당대표를 뽑고 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당원들에게는, 상당수의 당원들에게는 그 입맛에 맞는 행동이다. 그렇다면은 모든 게 이해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0: 지금 송영 변호사 웃고 계시고 네. 두 가지인데 송영 변호사 웃고 계시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그러면 곧 단판 부대위가 나올 것이다. 계절 바뀌기 전에, 계절이 바뀌면 곧 찬바람 불면 장조치 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권이 약간 어려운 상태였잖아요. 지지율로 일부 네.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 모든 거에서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단 하나도 없고 반사이기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추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1: 야, 이게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할 것 같기도 한데, 이 이슈 관련해서 송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넘어가 볼까요?
3: 그렇게 결기 있게 하다가 망한 당대표의 사례를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1: 누구요?
3: 2019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라고. 당시에 이제 4월 3일에 창원 성산하고 경남 통영 고성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 예.
3: 그때 창원 성산에 후보를 내면서 바른미래당 후보가 10% 득표를 못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10%를 못 넘었어요.
1: 네.
3: 그러니까 당내에서 손학규 대표 사퇴론이 빗발쳤는데
1: 네.
3: 8개월 이상을 버텼습니다.
1: 책임지고 당을 살리겠다 이런 거 알까요? 책임지겠다는 게.
3: 그래서 당내 그 당시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라는 의원 모임이 줄기차게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했는데
1: 네.
3: 당시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의원 4명을 징계를 해요. 그중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 당원권 정지 1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우리 당 원내대표가 아니다.
1: 네.
3: 공문을 보냅니다.
1: 바로
3: 그날 바른미래당 의원 과반수가 모여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원내대표가 맞다라고 선언을 해요.
1: 네.
3: 그러면서 당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저는 우리 당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1: 네.
3: 제가 일관되게 이런 징계에는

0: 실제로 하게 되면은 큰 정치적 법적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아니 이제 좀 전에 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메모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2: 네.
1: 예,
2: 네.
1: 메모를 막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을 안 듣고 넘어가면 또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예.
2: 아닙니다. 그냥 징계 받을 것 같은 사람들 이름을 좀 써봤는데.
1: 어, 그래요? 네. 이게 제일 재밌는 거 아닙니까?
2: 네. 아, 예, 뭐 좀 앞에 다
3: 변호사 이름 있어요, 없어요?
2: 예, 뭐 1번 썼고요. 아, 네. 어, 이외에도 뭐 여러 변호사님들 예. 뭐 이제.
1: 예. 아니 그러잖아 그러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면은.
3: 네.
1: 야, 저희 그 격주로 출연하는 두 분 모두 다 징계 대상이 올랐다.
3: 그만큼 좋은 네, 이 방송을 지금 정문집필을 하고 있다.
1: 네. 네.
0: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이제 방송이 개인 신상 발언하는 데는 아니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면 안 돼요, 또. 네,
0: 제 징계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네.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동혁 지도부처럼 극단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하는 지도부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정당 개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윤리위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개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앞으로 장동혁 지도부처럼 여야 그 어느 당에서든 징계권을 남용하는 지도부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1: 네.
0: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당에서 윤리위 역사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윤리위가 당내에서의 윤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당권파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견제 내지는 숙청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꽤 많았어요.
1: 야, 근데 이게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나 좀 약간 뭐 애초에 취지가 좀 변질돼가지고 악용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앞서 말씀드린 바른미래당 사례도 있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도 보고 계시고 민주당에 가보면은 과거에 네.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기권표 던졌다고 네. 윤리심판원에서 경고받았잖아요.
1: 아 그래요?
0: 사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본인의 직무상 양심에 따라서
1: 예.
0: 정당으로부터 독립해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헌법기관의 국회 표결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징계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1: 또 물론 뭐 당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또 당에 어떤 총의가 있고 그래서 정당 내에서도 자치적으로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윤리 관련된 지적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됐는데 압축적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기자님.
3: 네.
1: 네. 민주당
3: 지금 민주당이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양쪽의 스피커들 그다음에 지지층들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나온 분들이 엄청나게 세게 대차게 붙고 있거든요.
1: 아니 이거 좀 오히려 국민의힘이랑 싸울 때보다 더 싸워요.
3: 네,
1: 더 심해요.
3: 그래서 지금 명청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고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 개 간의 갈등과 충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이 있었죠. 단합이 네. 중요하다. 우리 함께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도 갈등이 이제 임시 봉합된 거지 아예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그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이제 수많은 적통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 네.
3: 이 모든 게 다 허수아비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1: 허수아비 논쟁이다.
3: 네, 허수아비 논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그냥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1: 예.
3: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그 자체로 뺄셈 정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특히 그 민주당 전당대회의 적통 논쟁을 보면 면서 정말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마치 조선시대 예속 논쟁 보는 줄 알았어요. 노론과 소론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한 가지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지율 데드크로스 맞았잖아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민생과 경제를 도외시한 채 권력투쟁이나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1: 아니 국민의힘 상황이 이런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걸 정말 반성하고 뉘우쳐야 돼요.
3: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할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들한테도 해요, 언론인들한테.
1: 기자한테도요?
3: 너는 누구 편이야?
1: 아.
3: 근데 제가 지금 민주당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허수아비 논쟁을 민주당의 길을 묻는 논쟁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갈등은 이른바 명청 갈등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상 한가하고 쓸모가 없어요. 국민의 삶과 괴리된 채 그저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근데 민주당에 예전에 제가 2011년, 12년부터 민주당 출입했는데 예전에 전당대회를 하면 출입하는 기자로서 가슴이 설렐 때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김대중의 길,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노무현의 길,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를 위한 치열한 정책, 비전, 노선 경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지율에 대한 이제 추락이 온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민주당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재명 정부는 그저 민주당 사기 정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부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재명 정부를 2028년 총선 재선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재명 정부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예요? 이게 나라냐라고 국민들이 물어서 그

0: 추운 겨울날 나와서 다 같이 초유의 계엄과 탄핵을 이겨내고 만든 정부예요. 근데 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 임기 1년이 끝나고 국민들은 청구서를 보내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대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위해 니네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딱 옆을 봤더니 겁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삶과 하나도 상관이 없어.
1: 그게 문제죠, 사실은.
0: 예. 네,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개혁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로 민심이 6.3 지방선거에서 내린 준엄한 경고가 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1: 그거 역시 사실 일반 국민의 여론보다 아주 짠물이 된 그런 당원들의 선택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 판단. 양 정당이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님은 누구 편이냐고 이제 질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0: 네.
1: 저는 질문이 아니라 너 누구 편이지? 라고 예.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 다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정치권에 줄 안 섰다. 전혀 줄 생각 없고 사실 이런 시사방송 진행자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0: 네. 네,
1: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사방송 진행자 저밖에 없다. 네, 누구 편이냐고 이제 찍지 마시고요. 네, 자 사실 민주당 얘기하면서 박소민 전 최고위원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2: 네,
1: 네 지금 상황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2: 뭐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약간 이른바 적자 논쟁 벌일 때 뭐 이러다가 거의 뭐 DNA 검사라도 하자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1: 와, 유전자 검사 네,
2: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오. 되면 거의 그냥 피를 뽑아서 민주 적통 네. DNA 몇 퍼센트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야 정치인 한 명 한 명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아카이브라든지
2: 아,
1: 하면
2: 네.
1: 또 흥미 좀 끌겠네요 정치권에서.
2: 네, 네, 정말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시간을 이제 지나왔고 뭐 이제 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지금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과거의 어떤 대통령들과의 어떤 관계 뭐 아니면 뭐 완 뭐 장례식 뭐 논쟁 뭐 이런
1: 아,
2: 것들이 벌어지는 게 저는 일단은 이 무슨 의미가 있는 논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이런 그 어떤 생각에 동의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과거부터 뭐 민주당의 누구 대통령과 가까웠다 혹은 오랫동안 뭐 적통이었다라고 해서 당대표로서 잘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당심이 있느냐와 당대표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신 분들이 뭐 민주당에 어쨌든 여러모로 각자의 방식으로 다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정치도 오래 하신 분들인데
1: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겠죠.
2: 네, 다 각자 오래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서로가 뭔가 이제 적통 논쟁을 벌이면 이 논쟁은 사실 그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돼서 뭐 할 건데 혹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혹은 지금 뭘 못하고 있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이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나는 뭐 이만큼 친하고 가깝다. 오랫동안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세 분의 어떤 뭐 이 정도의 정치 이력상 그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뭔가 이 논쟁을 하는 건 좋아요. 논쟁을 하는 건 좋은데 논쟁의 그 재료들 소위 말해 이 갈등의 어떤 뗄감들이 다 과거에 있다는 게 문제죠.
1: 네.
3: 아니 그런데 그 뗄감으로 국민의 삶을 소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렇게 네. SNS에 달랑 한 줄 올리고 그 어떤 논거도 거기에 덧붙여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는 전당대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의 차별점들을 없애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입장이 보안수사권 폐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제도 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그 아버지가 증거인멸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수사에서 밝혀낸 것이 보도됐잖아요.
1: 네.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죠.
3: 현직 경찰이죠. 현직 경감이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누가 밝혀냅니까? 경찰이 증거인멸을 했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삶, 국민의 권리를 본인들의 권력투쟁, 지분싸움, 밥그릇 싸움에 그 뗄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0: 네.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제가 아까 민주당을 제가 2011년부터 출입했는데 원래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언론은 각 나온 후보들 인터뷰를 하게 돼요.
1: 네.
0: 그럼 인터뷰 질문지를 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같은 팀이면 이렇게 회의를 해서

0: 야, 정청래 전 대표한테 뭐 물어볼까? 김민석 전 총리한테 뭐 물어볼까? 이렇게 수기를 해서 질문지를 짜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지에 예전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의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지방소멸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의 청년실업 어떻게 해야 돼? 노인빈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한 줄로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언론이. 근데 지금은 우리 그런 걸 물어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1: 왜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0: 그러니까 일단 기자들이 물어봐도 되나?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저런 이 이슈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이런 주제로 대화와 건강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왜 당신이어야 되냐? 개파 갈등 이런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집권여당의 민낯이라고 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민망한 일인 거죠.
1: 네, 제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민주당 당권주자들에게 도대체 만약에 민주당의 당수가 돼서 당대표가 돼서 집권여당을 운영하게 된다면 뭘 하고 싶냐?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게 도대체 뭐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물어보면 답을 안 해주겠죠. 네. 박선민 전 최고위원이 대신 좀
2: 아, 여기 한번 불러서 토론을 한번 하시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이른 시간에 나와주신 세 분이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항상. 예.
2: 아이고, 감사해요. 네. 녹화 방송도 있는 거니까.
1: 네. 아,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희가 애초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얘기 더 깊게 자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 앞에서 또 이제 축구와 야구 얘기하면서 역사 얘기까지 네, 깊게 다루면서 이 양당 이야기는 약간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다양한 얘기 세 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많은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민 전 최고위원, 성형 전 대변인, 김정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8: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6: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5: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6: 전문
7: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CBS 주말 뉴스쇼. 자, 오늘 소식 전해드렸고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마철이지만 이 지역, 이 도로를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좀 좋아지죠. 네, 7번 국도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동해안 따라 쭉 올라가는 동해, 강릉, 속초, 고성까지 가는 7번 국도, 정미조가 부른 7번 국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7: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호남지방과 경상남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밤부터는 충청권과 경북 지역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오늘은 5에서 3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지역에 따라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있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아침부터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서울은 24도 안팎입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훈련시킬 때 자주 쓰는 방법 중에 보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를 목욕시킨 다음에는 맛있는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간단한 명령어들을 제대로 따라했을 때 칭찬의 뜻을 담아서 사료를 보상으로 주는 식인 거죠.

대형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냈을 때, 어려운 업무를 마무리하고 한숨 돌릴 때 마땅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할 땐 셀프 보상을 해보는 것도